0: 그런데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하나님, 지금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우리 가정에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맡겨도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들게 마련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이해하려면 8장 전반의 내용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 8장 몇 개의 구절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0: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놓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고난이 사라졌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은요, 어떤 면에서는 형통한 분들, 삶에 문제가 없는 분들, 고난이 없는 분들에게 보내진 편지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 신음하고 고난 가운데 괴로워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부터 26절 제가 보여드렸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고난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도 고난이 있고 피조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피조 세계 가운데에도 고통을 겪고 있고 성령의 처음 난 열매를 얻게 된 우리 믿는 신자들도 고통을 당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 피조 세계 모두가 신음하고 탄식하며 아파하는 모습을 보며 성령 하나님께서도 탄식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땅에 가득한 고난의 현실, 이 땅을 가득 메우고 있는 슬픔과 아픔을 바라보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면 고난이 없어집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에는 이렇게 고통이 많습니다. 피조물도 고통당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도 고통당하고 있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신자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 하나님도 탄식하고 계십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고난의 연속이고 슬픔의 연속이며 눈물의 연속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세상에 가득한 이런 고통을 말한 뒤에 갑자기 놀라운 선언을 하게 됩니다. 2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 우리가 영광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0: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땅에 고통이 많고 이 땅에 아픔이 많고 탄식과 절망이 가득한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 가득한 탄식들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고 말합니까?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이 가장 좋은 것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할까요? 합력하여 선이 될 것입니다.
1: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0: 우리들의 삶에 아픔과 고통이 있고 지금도 우리들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합력하여 선이 될 수 있다. 그럼 도대체 선이 무엇일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이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선하다, 좋은 일이다, 최고로 좋은 것이 되었다라고 말한다라면 병이 낫고 사업에 풀리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 잘 되는 것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씀하는 선은 그것보다

0: 깊고 크고 더 심오한 것입니다. 오늘 함께 세 가지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1: 하나님께서는 내가 예수님을 닮도록 작정했습니다.
0: 네, 내가 예수님을 닮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작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 성경 말씀 골로새서와 본문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0: 아멘. 바울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비밀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 서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 나오는 이유가 이 비밀,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님을 깨닫기 위해서 나오셨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문명이 아무리 발전하고 세상의 교육제도가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어져도 이 생명의 비밀, 죄를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는 비밀, 영원한 소망이 되는 비밀을 깨달을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예수님의 안에 담겨있는 이러한 하늘의 비밀을 발견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 비밀이 되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그래서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명예도 아닙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이라는 한 분만 얻으면 그 나머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저절로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이 서울대 가면 있다, 복이 강남 가면 있다, 복이 이러한 직장 가면 있다, 복이 이러한 돈을 가지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가져도 또 목이 마릅니다. 그것 가져도 또 다른 것을 또 갖고 싶어하는 게 인간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충만한 만족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만족함을 가지고 있어야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이 축복이구나, 은혜인구나, 하나님의 영광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이루려고 하는 선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닮는 것이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환경이 바뀌기 전에 우리들의 마음 먼저 바뀌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라고 하는 것은 착한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사람으로 빚어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게 될 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온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전 우리 서림의 성도들이 집이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물들어가고 우리 광주와 우리 대한민국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서림교회 때문에 물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시며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토부,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 모두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복의 근원되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인 것이죠. 얼마 전에 이제 성경학교가 끝났습니다. 오늘까지 이제 성경학교가 끝나게 되는데 성경학교에 참석했던 한 남성 성도님과 식사하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된 비결을 제가 좀 듣게 되었습니다. 보통 청년들이 이제 결혼을 하잖아요. 남성과 여성이 결혼을 하게 되면 이 부부는 형제의 교회보다는 누구의 교회를 따라갑니까? 어떻게 아셨어요? 대부분 다 자매의 교회를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보통 자매의 믿음이 더 좋아요. 그리고

0: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는 아내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두루 평안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아내분의 믿음을 따라 가게 마련이죠. 이 성도님도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결혼을 해가지고 아내분도 독실한 신자였고 남성분도 독실한 신자였어요. 그런데 이 남성 성도가 아 우리 아내가 우리 서림교회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아내분에게 우리 교회 나와서 등록해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대요. 그런데 아내분이 그렇게 할게요. 제가 서림교회 갈게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래갖고 이 남성분이 깜짝 놀래가지고 하루는 조용조용하게 아내분에게 여쭤봤대요. 어떻게 우리 교회 나오기로 결성했습니까? 알아봤더니 이 아내분, 배우자 아내분이 이 배우자를 위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부터. 그런데 이 남자분은 배우자를 위해서 언제부터 기도했는가 하면 중학교 때부터. 하필이면 중학교 담당 전도사님이 중등부 아이들을 다 불러놓고 너희들 배우자를 위해 언제부터 기도해라? 중학교 때부터 기도해야 된다라고 귀가 닳도록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남자 성도가 뭣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저도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서림교회 나올 수 있는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때가 딱 되니까 배우자를 만나게 돼서 교회로 인도해 주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중학교 때부터 기도해가지고 중학교 때부터 기도한 내 손을 들어주셔서 고등학교 때부터 기도한 아내를 우리 서림교회로 이끌어 주셨다. 그래서 제가 중등부 전도사님과 교사들에게 뭐라고 가르쳤을까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중등부 꼬맹이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두 손 모아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억해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내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먼저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님을 닮아 세상이 복되도록 우리들의 가정이 예수님을 닮은 축복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선택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할까요?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십니까?
1: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0: 그렇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들의 마음을 수술하고 회복시키고 온전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본문 30절 상반절 같이 읽어볼까요?
1: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아멘.
0: 아멘.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본문 3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시고 의롭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 우리를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갑자기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변화시켜 나가시는 것이죠. 가장 먼저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부른다라는 것은 우리를 초대한다라는 의미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고 초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점에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 여러분이 어떠한 이유로 예배당에 나왔든 관계없이 우연히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초청인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수원 예배당에서 교회학교 성경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있었는데 금요일 밤에 아이들과 함께 오랜만에 캠프파이어를 했습니다. 캠프파이어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거에 들었던 이야기가 좀 하나 떠올랐는데요. 이제 어느 교회 학교, 어느 교회에서 수련회 마지막 날, 결단의 시간이 왔습니다. 보통 이제 수련회 마지막 날이면 캠프파이어를 하잖아요. 그래서 나무를 쌓아놓고 전선을 갖다 건물 꼭대기에

다가 매달아서 땅으로 불이 떨어지도록 준비를 다 해놨죠. 그리고 옥상에는 김씨라는 분으로 김씨로 통하는 직원 한 분을 배치해 놓았습니다. 이제 학교 교장 선생님이 부장이면서도 장로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사회를 보셨고 전도사님이 뜨겁게 말씀을 전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학생들 모두가 손에 손을 잡고 원을 그어가지고 복음성가를 막 찬양을 불렀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그 하이라이트의 시간, 점화의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장로님께서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들에게 축복의 불을 내려주십시오. 지금처럼 이렇게 싹한 거예요. 불이 내려와야 되는데 불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장 장로님이 다시 한번 더 큰 소리로 하나님 제발 불을 내려주십시오. 지금처럼 싹한 거예요. 여전히 불이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 순간 부장 장로님이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대. 김씨 불 좀 내려. 그러자 그 불이 펄펄 타면서 내려왔고 캠프파이어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났던 것이죠. 옥상에서 전도사님 설교를 듣다가 이 김씨라는 분이 깜빡 졸아갖고 제때 이제 불을 못 내렸던 것이죠. 그날 이제 어찌어찌 해갖고 이제 수련회가 끝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며칠 지나지 않아서 한 학생이 전도사님에게 찾아왔대요. 전도사님, 제가 이번에 수련회 때 처음 나왔는데 제 성이 김씨거든요. 하나님도 김씨라니 오늘부터 제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교회 나온 이유가 사실 다양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부모님 때문에 나오기도 하고 어떤 분은 친구가 전도해서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자녀 때문에 교회 나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은 삶의 문제가 너무 커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교회 나오는 이유가 모두 다 다르지만 우리를 불러주신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의롭다라고 말씀하셔요. 의롭다. 의롭다라는 것은 나를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충분히 의로운 사람이 되지 못했어요. 내가 착하게 살고 있기 때문도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충분히 닮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히려 가만히 살펴보면 내가 예수님을 닮지 못했어요. 내가 부족해요. 때로는 내가 휘청거리고 때로는 내가 넘어지기도 해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내 안에 고쳐야 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했기 때문이 아니죠.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완성시킨 다음에 사랑하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사랑할 만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르셨고 부르셨기 때문에 나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우리와 함께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 속에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서림교회가 저는 이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왔기 때문에 사랑해주는 공동체, 그런 교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존경받을 만하기 때문에 존경해주는 공동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해 보이기 때문에 대단하다고 박수쳐주는 그런 공동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힘이 없고 쓰러져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의해 먼 훗날 잘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의 손을 가지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 우리 서림교회가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온전해질 것을 기대하는 공동체, 어떠한 성도도 우리 교회 안에 왔을 때

0: 우리의 품 안에서 새로운 꿈과 새로운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할까요? 성도님은 예수님을 닮아 성숙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1: 하나님께서는 나를 완성하십니다.
0: 그렇죠. 나를 완성하십니다. 본문 30절 하반절입니다.
1: 또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0: 아멘. 이 마지막 구절은요, 정말 난해합니다. 영화롭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셨다. 사실 성경 전체, 66권의 성경 전체 가운데 이 말씀만큼 틀린 구절도 없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 틀린 말씀이에요. 아무리 봐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솔직하게 한번 봅시다. 우리가 영화로운가요? 내가 영화롭습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는 지금도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허무감이 있고 우리 안에 있는 공허감이 있습니다. 시기하는 마음도 있고 질투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내 안에 미움도 있고 분노도 있고 탐하는 마음도 있고 정욕을 탐하는 마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또 사람들이 나를 목사다라고 하면서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있지만 그런데 내 안 깊은 곳을 살펴보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라고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영화롭지 못한 거죠. 예수님을 전혀 닮지 못한 모습도 우리들 가운데는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우리들을 향해 너희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가 아닙니다. 너희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미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는 영화롭게 변형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갖다가 헬라어로 에독사센이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이 단어는 어려운 말로 이게 원어상으로 보게 되면 선취적 부정 과거예요. 뭐라고요? 딱 들어도 어렵죠? 선취적 부정 과거.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미래에 일어날 일을 이미 일어난 것처럼 앞당겨 말하는 거예요. 좀 어려운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왜 엄마들이 아기를 임신하게 되면 뭐를 준비합니까? 그렇죠. 출산을 준비해요. 예쁜 신을 사고 방을 꾸며놓고 아기가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아직 태어나지 않았어요. 아직 태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신했으면 뭐가 태어날 것이다? 우리 애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우리는 믿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취적 부정 과거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또 나의 모습이 너무 안타깝고 탄식할 만큼 연약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내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역사의 마지막 순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는 가장 영화롭고 완전한 모습으로 세워져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로운 것은 될지도 모르고 안 될지도 모르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화로운 것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중간에 실패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을 닮아 복의 근원 삼으려고 하셨다라면 나는 반드시 예수님을 닮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라고 하셨다라면 나를 버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 속에서는 이미 내가 영화롭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나의 모습이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만드셔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들의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 아니라

0: 우리 성도들은 미래를 아는 분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소망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찬송 310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전부 다 난 알 수 없다, 난 알 수 없다, 난 알 수 없다 라고 고백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셨는지, 어둠과 절망 가운데 왜 내 마음이 평안한지, 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또 내가 언제쯤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완전한 영화로움에 도달하게 될지 나는 몰라요. 몰라요.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내 인생 나도 모르겠고 내 자녀의 미래 나도 모르겠고 나의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나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내가 아는 딱 한 가지는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후렴,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아픔을 주셨는지, 왜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아픔과 고통이 있는지,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이러한 눈물과 절망과 고통이 가득하고 탄식 소리가 왜 그치지 않는지 나는 다 몰라요. 그런데 내가 아는 것 딱 한 가지, 내가 고백하는 것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나를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압니다. 여러분, 신자의 고백은 이거인 줄 믿습니다. 이것저것 알려고 돌아다니지 말고, 이것저것 모르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내가 아는 한 가지, 나를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완성된 모습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들의 삶을 축복의 길, 은혜의 길, 그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1: 말씀으로 여는 아침 지금까지 광주 북구 경양로에 위치한 광주 서림교회 최용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25국에 5252번, 062-525-5252번 광주 서림교회나 373국에 1000번, 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광주 극동방송에서는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와 옹기장이가 함께하는 찬송가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위치한 송정제일교회입니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 추첨의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은 필사 노트를 지참해 참석하시고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으셨거나 필사 노트가 없으셔도 누구든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콘서트에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광주전화 373-9-1000번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나주 빛가람교회에서는 왜 온라인 교회인가를 주제로 무료 강의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8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나주 빛가람동에 위치한 빛가람교회입니다. 강사는 유튜브 라이브 교회 점호승 목사님이며 지역교회의 온라인 사역에 대해 강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082-3184번 010-9082-318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서구 화정동에 위치한 참빛교회에서는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8월 31일 저녁 7시 30분부터 9월 2일 오후 2시까지이며 저녁 7시 30분과 오후 2시 하루 두 차례 진행됩니다. 강사는 예복교회 소진호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408-3763번 010-6408-376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학교 광주 전남 지역 모임에서는 광주 전남 지역 목회자 부부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9월 1일 오전 10시 광주 동구 산수동에 위치한 광주 산수교회에서 진행되며 강사는 대전 한빛교회 백용현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244-9544번 010-3244-95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문화 이주민 선교학교에서는 제4기 다문화 이주민 학교를 개최합니다. 9월 10일부터 11월 26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에 광주 광산구 산정공원로에 위치한 이주민 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되며 다문화 이주민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962-3004번, 062-962-300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의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은혜로의 초대.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북구 하백로 5번길에 위치한 하백교회 이승현 목사님께서 시편 27편 1절에서 6절을 본문으로 나의 구원이신 여호와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1: 1912년 4월 14일 대서양 바다 가운데에 있었던 일인 것입니다. 그 다음 날 또 뉴욕타임즈에서도 신문에 난 것이죠.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제임스 카메론 영화의 타이타닉 1997년 이제 방영이 됐는데 잘 고증이 되었습니다. 참 재미도 나고 신혼여행 가면은 사람들이 사진 찍죠. 그게 뭐예요? 배 앞에 가서 탁 손 벌리고 여러분 그런 찍어 보셨나요? 근데 그 부분이 클라이막스가 아니고 진짜 클라이막스는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배가 침몰하라는 그 순간, 그죠? 사람들의 숫자에 맞게 9명 그런 그 보트를 준비했으면 좋은데 사람보다 이 배가 부족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제.

이 영국에서 뉴욕으로 가던 그 배가 빙산에 충돌하고 4시간 만에 완전 침몰을 이루는데 866명은 보트를 탑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는 보트를 못 타니까 물 위에 떠 있어도 죽게 돼. 왜 그래요? 추워서 저체온 때문에 이 빙산이 있으니까. 그래서 1250명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역사 가운데 참 아름다운 사연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1인실 승객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 피아노와 바이올린, 첼로로 이렇게 구성이 된 악단이 있었어요. 8명으로 구성됐죠. 특등실에 탔으니까 음식도 잘 먹고 음악도 즐겨라. 이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배가 가라앉기 시작하니까 이제 선장이 명령했을 것이다. 아니다. 악장이 스스로 했을 것이다. 그 악장이 누구냐면 월리스 하틀리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자발적으로 나온 것 같아요. 1등실 밖에 있는 갑판에서 연주를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빠져나가는 그 사람들이 엉키거나 이 패닉에 빠지지 않도록 차분하게 나갈 수 있도록 왈츠풍의 흥겨운 음악을 이제 들려주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제 갑판 위로 더 많은 사람들이 듣기 위해서 갑판을 옮깁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보트를 타고 더 이상은 보트를 탈 수가 없고 물이 이제 발바닥까지 찰랑찰랑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화에서는 그걸 잘 보증했는데 이 하틀리가 이런 말을 해요. 같이 연주하는 그들에게 Gentlemen, it has been a free village playing with you tonight. 오늘 밤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연주했던 것은 나에게 큰 영광이었습니다. 라고 음악을 마치고 다 흩어지는데 갑자기 하틀리가 혼자 바이올린, 이 사람이 악장도 되지만 바이올린을 하거든요. 바이올린을 촥 하는데 뭘 연주해요? 찬송가를 하기 시작해요. 그죠? 그 순간 사람들이 이제 다 직감을 했죠. 866명은 구조가 되지만 나머지는 죽을 거라는 걸 아니까 어느 노 부부가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하고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왜? 죽는 순간이 다가오니까 그때 이제 이 악장이 뭐라냐면 찬송가를 촥 연주를 합니다. 그런데 생존자들의 공통된 의견이 뭐냐면 하나의 음악이 기억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Near my God to thee라는 건데 뭐냐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거를 끝까지 연주를 해요. 나중에 이제 지인들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틀리에게는 평소에 신념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배를 타서 연주를 하는데 배가 침몰하는 상황이 온다면 내가 반드시 연주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그리고 오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두 가지 곡은 내가 반드시 할 거라는. 여러분들 혹시 그런 상상해봐요. 천년만년 살 수 있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시면 없겠죠. 어느 순간에는 우리는 이제 이 땅을 넘어서 천국으로 가게 될 것인데 마지막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성도들과 가족들 앞에 어떤 모습으로 갈 건가. 여러분 준비가 돼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예전에 어떤 그 간호사가 독일의 간호사인데 혀에 암병이 생겨가지고 이제 혀를 잘라야 되는 순간이 와요. 그러니까 탁 혀를 자르기 전에 부탁을 하죠. 마지막 노래 하나 하고 싶으면 그게 뭡니까? 주님께 영광 드리는 찬양. 혀가 잘리기 전에 주님 앞에 탁 간절히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 죽음도 막을 수 없는 그 믿음 평안이 그에게 임한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악장이 탁 찬송을 연주하니까 짐을 싸던 7명이 다시 돌아와요. 끝까지 모든 그 죽어가는 그들이 주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소천할 수 있도록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마지막 유언 같은 전도와 같은 음악을 연주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 서게 된다면 우리 마음은 어떨까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런데 오늘 이 월리스 하틀리의 마음속에는 과연 무엇이 있었길래 이와 같이 태연하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가?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그들에게 주님의 평강을 전할 수 있었던가? 그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그것입니다. 죽음의 공포가 시시각각 다가올 때 오늘 시편의 27편을 쓴 저자는 누굽니까? 그렇죠. 다윗이죠. 다윗이 두려웠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 두 가지를 이제 소개하자면 그것입니다. 3절입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군대가 다 와서 나를 죽이려고 진영을 갖췄습니다. 저는 이제 전쟁터에 나가본 적은 없지만 전쟁터에 나가게 되면 군인들에게 두려움이 오죠. 왜? 죽을까 봐, 다칠까 봐, 전우를 잃을까 봐 두려움이 옵니다. 그런데 실제 전투가 일어나는 거 그 상황하고 전투가 일어나기 직전하고 언제가 더 두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안 해보셨군요. 우리 어렸을 때 뭐 맞았어요? 주사기를 불에다 구워가지고 이렇게 놓잖아요. 뭐예요? 불주사. 어린 세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죠. 저도 이제 유치원 좀 다니다 말했지만은 항상 겁을 줘요. 뭐라고 하냐면, 국민학교 가면 불주사 맞는다. 불주사 맞는다. 그러면은 불로 지지겠지. 그러니까 그 공포 때문에 학교를 못 가잖아요. 실제 맞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아픕니다. 그러나 그 불안, 우리가 이제 그런 불안을 뭐라고 하냐면, expectation anxiety. 유식한 말씀 죄송하지만, 예기 불안이다. 아직 오지도 않았지만, 자라보고 놀란 것 같으면 소뚜껑 보고 놀란다. 한번 뜨끄만이 되고 나면 그런 일이 있기 전부터 두려움이 와요. 예기 불안은요, 심한 사람들은 몇 달 전부터 미리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 일상생활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칠 것이다.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두려움이 왔을까요? 뿐만 아니라 2절에는 그 두려움을 이렇게 표현해요.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 살을 뜯어먹는 존재가 뭐예요? 맹수죠, 맹. 여러분 동물의 왕국 봤어요? 이 동물의 왕국에 보면은 사자가 영양 같은 거 있잖아요. 사슴 종류를 칵 잡으면 어디부터 먹어요? 목은 이제 죽이려고 무는 것이고 숨통을 끊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고기 먹을 줄 아는 사람들이 제일 맛있는 부위가 어디냐면 바월. 이 배가 제일 맛있어요. 부드럽고 연하고. 그래서 배를 뜯어서 먼저 창자를 뜯어서 먹어요. 그러니까 쫙쫙 뜯어서 먹는 이게 지금 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주 이게 참 두려움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내 살을 먹으려고 맹수가 왔다. 그냥 먹는 것이 아니 산채를 어떻게 먹어요? 뜯어서 먹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기쁜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감사할 일도 있지만 마음이 갈기갈기 뜯기는 것 같은 그런 그 두려움도 와요. 참 나에게는 저런 일이 없겠지. 저런 일이 안 와야지. 재수가 없어서라도.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렇게 운전하다 장례식장 나오면 돌아서 가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거 보기 싫어가지고. 그런 것이 임할까 봐. 그냥 보다가도 탁 틀어버리고. 이런 TV를 보면 여러분 그런 거 광고 나와야 안 나와요? 왜 그런 광고를 할 수밖에 없겠죠. 장례식도 광고를 해서 해야 되니까. 그럼 그거 보면 탁 틀어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런 그런 일들이 살이 뜯기는 것 같은 그죠? 일상을 무너뜨리는 그런 고통의 시간이 누구에게나 다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다가왔죠. 왜? 오늘 성경 본문이 어떤 걸 배경으로 하는지는 모르지만 자기, 그죠? 친아들이 배반을 하고 얼마나 마음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친아들이 자기에게 반역을 일으킬 때는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런 아픔이 올 때 아까 전에 소개했던 월리 사투리처럼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 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어요? 우리 따라서 하죠. 두렵지 아니하며. 여러분 두려움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마음이, 하틀리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두려움이 시시각각 다가올 때, 결과 발표가 점점 다가올 때 두려움이 오겠죠. 그러나 우리는 두렵지 아니할 것이다. 이 두렵지 아니한다는 이 히브리어 표현이요, 아주 오묘한 표현이에요. 너무 이 오묘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로이라라는 표현이에요. 쉬워요 어려워요? 천하 쉽죠. 좀 적어놔도 좋아요. 우리가 좀 이 영적인 히브리 백성으로서 히브리어 좀 하나씩은 좀 할 줄 알아야지. 우리 따라서 하죠. 로이라. 적어놓고 한 번씩 해요. 뭐냐면 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반대적인 개념이에요. 절대 아니다. 결코 아니다. Never ever. 그렇죠? 절대도 아니다. 그런 뜻이고 이라라는 단어는 야레라는 단어의 미완료형인데 야레가 뭐냐? 두려워하다. 미완료형이니까 뭐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끝까지 두려워하다. 그 두려움이 영원히 지속되다 더하기 로가 들어가니까 정반대가 되죠.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가장 강력한 부정어인 로와 미완료형이 합해지면 영원히 절대로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두렵지 아니하며를 다시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영원토록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두려움을 영원 무궁토록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어마어마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죠? 살이 찢기는 것 같은 그 두려운 소식 가운데에도 담대함으로 극복할 수 있었죠. 그런데 그 비결이 무엇이냐? 1절에 나옵니다. 우리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여호와께서 빛을 보내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은 뭐냐면 빛을 보내주시고 구원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자체가 빛이고 여호와 자체가 구원일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자체가. 여러분 살다 보면 마음이 어두워지죠. 얼굴도 어두워집니다. 여러분 제 얼굴을 보십시오. 얼굴이 어두워요 밝아요? 솔직히 밝을 수 있는 상황이 돼요 안 돼요? 별로 안 되죠. 근데 가짜로 하는 것 같아요. 진짜로 밝은 것 같아요. 진짜라는 분이 95분, 가짜라는 분이 5분. 진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아무리 짙은 어둠이 있어도 예수는 나의 빛이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어둠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어둠은 견딜 수가 없어요. 집에 가서 여러분 실험해 보세요. 밤에 어두울 때 불을 딱 켜면 방 구석은 나는 물러가기가 싫어 이래가지고 불을 켰는데도 불구하고 구석, 방 구석 한 군데는 어두움으로 있어요 아니면 전체가 밝아져요. 이런 건 실험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임하면 어둠은 물러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큰 은혜. 다윗은 그것을 친히 경험을 한 거죠. 뿐만 아니라 담대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비결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 이제 5절에 나옵니다. 우리 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높은 바위에 논다는 것은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여러분 개한테 한번 물려보셨어요? 세파트 같은 거에 대해 한번 물려봐야 알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예전에 몇 번 얘기했죠. 이 전도하다가 개가 쫓아오면 목사님 제일 무서운 게 개거든요. 어렸을 때 물린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개가 쫓아오면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담벼락으로 올라가요. 제가 한번 올라간 적도 있거든요. 올라가면 개가 못 무니까. 그러니까 높은 바위에 올라가면 개가 부를 수가 없어요. 개만 봐도 무서운데 높은 바위로 여러분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기가 막힌 표현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5절 중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셨다. 여호와의 장막을 다르게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요? 성막이라고도 표현하고 성소라고도 표현하죠.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겠죠. 그런데 성소, 성전, 성막에서 가장 은밀하고 거룩한 곳이 어디예요? 우리 따라서요. 지성소. 그죠? 지성소에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지성소에다가 여러분들을 숨겨서 보호하시면 거기로 들어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못 들어가요. 히브리 역사에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 누구예요? 제사장도 아무나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그도 마음 내킬 때 아무데나 들랑달랑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딱 한 차례 언제예요? 대속죄일에 딱 한 차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마저도 불경한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는가 살았는가 알아야 되니까 옷에다 뭘 달아요? 방울을 달아요. 죽었으면 잡아당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곳은 아무라도 들어갈 수도 없고 침투할 수도 없고 사람이든 짐승이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 어미한 곳에 여러분들을 인도하셔서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성소에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면요 어느 누구도 어떤 적군도 어떠한 병마도 다가오지 못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거룩한 방공호다.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우리를 지키시면 어떠한 원자 폭탄이 떨어져도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죠. 바로 그곳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보호하심을 여러분과 가정,

우리 교회가 그런 보호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4절에 나오는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보호를 받기 위해서 했던 몇 가지 일이 있어요? 우리 따라서 한 가지 일, 두 가지라면 어렵고 세 가지라면 복잡하겠지만 성경은 복잡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심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오직 그것을 구할 것이다. 그것이 뭐냐?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할 것이다. 여호와의 집이 어디예요? 교회 공동체, 예배 공동체인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생에 여러분 이걸 떠나면 안 돼요. 바쁘면 떠나고 시간 나면 오고 이렇게 하면 보호받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안전한 거룩한 방공호에 평생에 여러분 그 거룩한 지성소에 숨으시기 바랍니다. 평생에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거룩하심, 전능하심, 그 신실하심, 그 자비와 긍휼이 넘치는 그 주님을 그저 바라보고 그저 하나님을 사모한다. 여러분 한 번씩 해보세요. 예배 드릴 때만 하지 말고 여러분 직장 가운데, 여러분 삶의 현장 가까운데 교회가 있습니까? 조금 제법 좋은 교회는 평일에도 문을 좀 열어놔요. 그런 교회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 아니면 그 근처에 있는 담임 목사님들 부탁을 해서 열쇠를 좀 받아놓고, 조금 선물도 해야겠죠. 아무나한테 열쇠를 안 주니까 비밀번호를 받아놔서 점심이라도 가서 예배해드리는 날이 아니어도 월요일 같은데 화요일 같은데 혹은 출근하면서 잠깐 들려서 우리 따라서죠. 아버지 저 왔어요. 여러분 한번 숙제 내드립니다. 그것을 언제까지 하냐? 마음이 뜨거워질 때까지. 그죠? 아빠 아버지를 하느니라. 아빠 저 왔어요. 아빠 저 왔어요.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가 한 100번쯤 한다고 하면 아이고야 누구야 너 왔구나. 너 왔구나. 내가 너를 그렇게 보고 싶었는데 네가 왔구나. 그럴 때 여러분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한 가지. 우리 따라서 하죠.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죠? 그 사랑을 어떻게 갚을까요? 아빠 저 왔어요. 그죠? 평일인데도 기도할 때 그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모하고 예배 잘,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뭐 시간 나면 오고 시간 나면 안 오고, 뭐 예배라는 것이 뭐 내 마음대로 드리고 싶으면 드려지는 것 같죠? 아니요.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릴 때가 와요. 병상에 있을 때, 수술하고 드러누워 있을 때, 아무리 예배 드리고 싶어도 못 올 때가 오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집에 왔을 때, 여호와의 집에 왔을 때 주님을 마음껏 사랑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그런 시간이 없어요. 사랑하고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시간 사랑으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는 빨간 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4절에 보면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기서 어디다 치냐면 여호와의 집에다가 빨간 줄을 쭉 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호와의 집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런 뜻인데 빼베트 예후아, 그 이 히브리인들은 여호와란 말을 안 하기 때문에 빼베트 아도나이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빼베트라는 단어가 이 원어가 뭐냐면 바이트 베트예요. 여러분 들어봤어요? 집이라는 뜻인데 베트 레헴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베들레헴이 그 우리말로 뭐예요? 떡집, 빵집. 그 베들레헴이라는 게 빵, 떡 혹은 고기라는 뜻도 있고 음식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뭐냐면 음식이 풍성한 그런 마을이다. 영원히 먹어도 먹어도 배가 고프잖아요. 우리는요. 허점병이 뭐예요? 당뇨병은 허점병이라고 하잖아요. 먹어도 먹어도 마시면 세상의 것은 그렇지만 이 베들레헴, 영적인 베들레헴에서 우리가 그 음식을 먹으면 영원히 갈증을 느끼지 않죠. 그래서 그 베들레헴, 그 빵, 영원한 빵 대신 그분이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나요. 예. 빵집이니까 빵이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우리의 양식 되신 주님을 날마다 여러분 섭취하면서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베이트라는 단어가 참 신기한 것이 뭐냐면 이 시편 21편을 누가 썼어요? 다윗이 썼죠. 여호와의 집은 성전인데 다윗 시대의 건물로서 빌딩으로서의 성전이 있었어요? 아니면 천막이었어요? 천막이었어요. 천막이었는데 히브리어로 이 천막이라는 이 단어가 미슈칸이나 혹은 오헬이라는 두 가지 단어인데 아직 건물로서 빌딩이 없는 상황에서 베이트란 단어를 쓴 거예요. 건축물로서의 단어를 이 다윗이 썼다는 데 의미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왜 그러냐면 이 베이트는 건물로서의 첫째는 그런 의미. 천막처럼 왔다 갔다 안 하고 영원토록 정해진 그 장소에서 내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참여하겠습니다라는 뜻도 있지만 더 중요한 뜻이 있어요. 이 히브리어 이 베이트라는 단어에는 이 건물로서의 하우스라는 뜻도 있지만 패밀리 혹은 홈의 개념이 있어요. 관계적인 개념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런 거예요. 폭삭 소가수다에 보면은 그런 장면이 나와요. 아내를 영원토록 사랑했던 관식이라는 그 남편이 정말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고생 안 시키려고 열심히 평생 벌어서 집을 한 채 사요. 아내가 제일 사랑하는 그곳 돌아가신 엄마가 살았던 그곳을 이렇게 해가지고 막 자개농 요즘 자개농 써요 안 써요? 안 쓰죠. 고물상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자개농도 갖다 놓고 착 했는데 큰딸의 공부를 제법 잘해가지고 서울로 가요. 근데 그 딸이 이제 유학을 가고 싶은데 공부를 제일 잘해서 가야 되는데 뭐가 없어요? 돈이 없는 거예요. 딸도 부모님한테 부담 주기 싫으니까 안 간다고 막 땡깡을 부리고 그래요. 안 간다고 막 이래요. 아, 그러니까 연기도 참 잘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아빠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뭘 팔아요? 집을 팔아요. 팔고 이제 아파트로 이사 가는데 얼마나 허름하고 방도 좁은지 농도 놀 자리가 제대로 없어요. 농을 막 신발장 있는 데도 놓고 막 이런 지경이 되니까 누가 제일 미안해요? 남편이 미안하죠. 관식이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이제 이 아내인 애순이가 그런 말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시집살이야 할 때도 새빵살이야 할 때도 당신이 있으면 거기가 그냥 내 집이었지. 당신이 있으니까 우리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도 좀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후간에 혹시 여러분들 이렇게 홀로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 자녀가 그런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둘 중 하나가 이렇게 좀 몸이 안 좋아서 있으면 그잖아요. 밤이 늦으면 한 사람은 어디로 가야 돼요? 집으로 가서 쉬어야 하잖아요. 집에 가서 쉬어. 그러면 안 가지. 왜 안 가? 그러면 여기가 우리 집이야. 우리 따라하자. 당신이 있는 곳이 우리 집이야. 여러분 그런 마음을 좀 알면 좋겠네요. 당신이 있는 곳 언제든지 그것이 내 집이었어. 그것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님 계신 곳이 그것이 내 집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바이트라고 얘기한 건 그거예요. 그 여호와의 그 성전 가정이 천국이 되고 교회가 될 적에 바로 그곳 그것이 좋은 침대가 있고 시원한 에어컨이 돌아가서도 그러겠지만 사랑하는 주님이 그곳에 계시고 내 남편 아내 자녀 아내 그 성령이 임재하고 계시니까 얼마나 그것이 정말 내 마음을 치유하고 그잖아요. 두려움이 물러가죠. 왜? 함께 갈 수 있으니까 같이 갈 수 있으니까 어떤 어려움도 죽음의 공포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하는 거. 담임 목사님이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 지난주가 담임 목사님 이제 휴가였거든요. 휴가했는데 제가 이제 그 이제 짧은 인생을 살면서 휴가 때가 되면 늘 이게 좋은 데를 가거든요. 휴양지로 가거나 이렇게 하는데 평생에 처음으로 그냥 집에만 있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방콕이라고 그래요. 어디 가서 그 방콕가 방에 콕 있었다. 혹은 방글라데시 갔다 왔어요. 좋은 데가 방에서 굴러다녔다. 이런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방콕 혹은 방글라데시를 다녀왔는데 집에만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 바이트의 느낌을 아는 게 뭐냐면 좋은 휴양지 호텔 같은 데서 이렇게 드러누워 있으면 좋겠죠. 근데 집에 이제 아무런 예약도 없고 이제 집에 있으니까 쓸쓸하려니 생각했는데 화수, 목, 금, 토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다 하루에 한 차례씩 누굴 보내주세요?

우리 따라서 하죠. 사랑하는 사람. 화요일부터 오늘까지 단 한 번도 예의 없이 혹시 피곤할까 봐 딱 한 차례씩 가장 사랑하는 이들을 이렇게 선별해서 보내주세요. 얼마나 행복, 여러분 행복해요? 행복 안 해요? 그때 알았어요. 아, 내가 휴양지에 호텔에 누워있고 좋은 데 있는 것보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가 진짜구나 이게. 여러분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마음이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축복을 누릴 수만 있다면 오늘 이제 타이타닉 호를 탔던 바로 그 악장님 있잖아요. 그 악장님이나 오늘 이 다윗도, 하틀리도 다윗도 어떠한 공포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이 분당 우리 교회 담임이신 이찬수 목사님이 보호하심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제가 딱 한 가지를 좀 소개하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개척하고 한 10년 정도 됐을 때 일이에요. 그런데 한 여자 집사님이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애통하게도 안 믿는 남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 그 인생이 쉬워요, 어려워요? 조금 어려워요? 많이 어려워요? 많이 어렵죠. 예수를 그냥 보통 믿으면 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 남자 뭐 돈이 많으니까 갔는지 잘생겼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결혼을 해버렸어요. 근데 보통 남자가 아니고 독실한 불교 집안 남자를 만나버렸어요. 어째 그랬을까요? 그래도 참 다행인 것은 이 여자가 남자를 전도하려고 그렇게 남자를 잘 섬기고 그냥 종처럼 부리듯이 그냥 잘 헌신을 하고 이렇게 겨우겨우 설득해야지 교회를 한번 갔는데 하필이면 그 교회가 갈등이 있어가지고 교회 안에, 우리 교회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갈등이 있으니까 막 남편이 딱 온 날 경찰이 출동을 했어요. 막 그래가지고 사람을 막 끄집어 내리고 막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그러라고 한 것이 아닌데 남편이 막 그럴 줄 알았어. 너희들, 나는 그러니까 부처님을 믿어라. 헐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죠. 막 경찰이 출동을 잡아당기고 막 넥타이를 잡아뜯고 하니까 막. 그런데 불행 중 다행인 건 뭐냐면 이분들이 이제 분당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럼 어디로 교회로 가야 돼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그냥 신방을 가려고 하니까 막 분위기가 살벌해요. 막 또 이제 뭐 경찰들 출동 오는 거 아니야? 뭐 나 그런 예배는 못 드리겠다.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하는데 딸이 하나 있는데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이상하게 밥은 잘 먹는데 살이 빠지고 시름시름 말아요. 병원 가서 보니까 악성 종양이 생기는데 3기예요. 수능 일자가 다가오는데 항암 주사를 맞으니까 머리가 싹 빠지고 병이 낫질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의사님이 딱 불러서 그래요. 약이 없습니다.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수능 봐야 되는, 수능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좋은 데 가고 추억을 많이 만드십시오.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여러분, 그럼, 우리 교회는 그런 말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도 그런 거를 다 비껴 가시기 바랍니다. 아, 그랬는데 이 소리를 딱 들었는데, 신비롭게도 그 엄마의 마음 속에 이런 마음이 들어와요. 뭐냐? 우리 따라서 이제는 하나님이 고치신다. 의사들이 할 것을 다 하고 못한다고 하니까 이런 믿음이 들어와요. 이찬수 목사님 그걸 몰랐다고 본인이 고백해요. 그 무렵 내가 구미의 교회들을 인도하는데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원래 이찬수 목사님이 그 아버지가 그 장로의 그 고신측이거든요. 아주 보수적이에요. 오직 솔라 스크립처라 완전히 성경만 갖고 하거든요. 방언도 안 해, 뭐 축기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날 딱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픈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말해놓고도 깜짝 놀랐어요, 본인이. 속으로, 내가 어떻게 책임지려고 이런 말을 하지? 말해놓고도 놀랐어요. 그래놓고는 뭐냐면, 아픈 데다가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엄마가 온 거예요. 딸이랑 와가지고, 얼마나 기도하는데, 이분이 뭐라고 써놓냐면, 분당 우리 교회 개척 이후로 이렇게 뜨겁게 기도한 건 처음인 것 같다. 평소에 조곤조곤 속으로 기도하던 사람들이 막, 천장이 뚫을 정도로 아버지를 외쳤고, 그리고 이런 말도 써놨어요. 난 평생에 공개적으로 축기 귀신 쫓는 기도를 한 번도 안 했는데 근데 그대로 읽게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성도들을 괴롭히는 악한 병만은 떠날지어다. 아멘. 아, 그렇게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을 해요. 이분은 원래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막 성도들이 어떻게 아멘 놀랐는지 목사님이 놀래버렸어요. 그 소리 듣고. 그래서 집에 오면서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래?

0: 그랬지? 내가 왜 그랬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도 몇 달 동안 그런 걸 해요? 설교만 하면 이제 그런 것을 하는 거예요.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아픈 사람 자리에 석 달을 하는데 이제 그대로 읽게 됩니다. 한 3개월이 지났을 무렵 딸하고 엄마랑 갔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암병이 작아졌습니다. 할렐루야. 며칠 있다 또 찍으니까 암병이 다 없어졌더라. 할렐루야. 암병이 싹 없어졌는데 목사님은 속으로 혹시 재발하겠지. 이거를 내가 광고를 하더라도 몇 달 지나서 해야지. 그럼 뭐라고 썼냐면 나는 믿음이 없는 목사입니다. 이래놓고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집사님이 울면서 그래요. 목사님 희한하게 석 달 동안 설교를 했는데 그 말씀 전체가 저에게 임했고 붙잡고 기도하면 믿음이 생기고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오늘 3절 우리 한번 봅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어쨌다? 두렵지 아니하며 로이라 영원 무궁토록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라도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어떨 것이다? 태어날 것이다. 그런 두려움 앞에도 마음이 차분하고 태어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런 병이 물러가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인생 항로 앞에 갑작스럽게 암초나 빙산이 부딪힐 때도 있어요. 많이 준비했고 좋은 것만 먹고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사업이 어려움을 닥칠 수도 있어요. 은행이 갑자기 금리를 올려버린다거나 빨리 갚으라고 독촉이 올 수도 있겠죠. 갑작스럽게 병이 찾아올 수도 있고 자녀들이 그렇게 착한 아들이 갑자기 뭘 주식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몰래 도장 빼다 찍어버리는 일도 있잖아요. 그럼 마음이 찢어져 안 찢어져요? 그런 일은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들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의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성도들을 통한 사랑의 그런 교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거룩한 방공호 안에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태풍 안에 여러분 태풍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태풍의 눈이라는 것이 있어요. 직경 한 30에서 50km 정도 되는데 신비한 무풍지대 거기가 주님과 함께하면 그 무풍지대 안에서 태풍의 경로를 따라 태풍이 소멸되기까지 주님의 보호하심을 입을 수 있는 내 평생의 그런 거룩한 무풍지대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은혜로의 초대 지금까지 광주 북구 하백로 5번 길에 위치한 하백교회 이승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10-5081-2234번, 010-5081-223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광주 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 FM 93.1MHz 광주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광주 전남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광주 극동방송에서는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와 옹기장이가 함께하는 찬송가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위치한 송정제일교회입니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 추첨의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은 필사 노트를 지참해 참석하시고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으셨거나 필사 노트가 없으셔도 누구든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콘서트에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광주전화 373-9-1000번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나주 빛가람교회에서는 왜 온라인 교회인가를 주제로 무료 강의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8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나주 빛가람동에 위치한 빛가람교회입니다. 강사는 유튜브 라이브 교회 점호승 목사님이며 지역교회의 온라인 사역에 대해 강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082-3184번 010-9082-318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서구 화정동에 위치한 찬빛교회에서는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8월 31일 저녁 7시 30분부터 9월 2일 오후 2시까지이며 저녁 7시 30분과 오후 2시 하루 두 차례 진행됩니다. 강사는 예복교회 소진우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408-3763번, 010-6408-376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학교 광주 전남 지역 모임에서는 광주 전남 지역 목회자 부부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9월 1일 오전 10시 광주 동구 산수동에 위치한 광주 산수교회에서 진행되며 강사는 대전 한빛교회 백용현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244-9544번, 010-3244-95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문화 이주민 선교학교에서는 제4기 다문화 이주민 학교를 개최합니다. 9월 10일부터 11월 26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에 광주 광산구 산정공원로에 위치한 이주민 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되며 다문화 이주민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962-4번, 062-962-300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의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이 8월 15일 광복절 81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서머 스페셜 찬양 가득 기쁨 가득, 저는 공부영이고요. 오늘도 이 제목처럼 찬양으로 가득하고 기쁨으로 가득한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광복절은 우리나라 4대 국경일 중 하나로 우리에게 가장 의미고 중요한 날입니다. 아, 요즘 광복절의 의미가 조금 퇴색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제 어린 시절에는 방학 중에도 8월 15일에는 학교에 출석해서 기념식도 하고 대한독립만세 삼창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만 요즘 학생들은 그런 기념의식 자체가 없기 때문에 광복절이 어떤 날인지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독립해 나왔던 것처럼 지금으로부터 81년 전 일제로부터 해방된 그 기쁨을 기억하며 기뻐하는 날입니다. 문득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드린 마지막 기도문을 이 시간에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마지막 기도. 이제 저의 천명이 다해감에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던 사명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몸과 마음이 너무 늙어버렸습니다. 바라옵건대 우리 민족의 앞날에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오직 주님께 맡기고 가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네,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구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드리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광복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가득 기쁨 가득 오늘 준비된 곡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김정택과 SBS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찬양이고요. 이어서 어느 민족 누구게나 백 투 더 바이블 퀄텟이 노래합니다.

0: 스페셜.
1: 서머 스페셜 찬양 가득 기쁨 가득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퀴즈 그리고 정답 알려드리죠. 지난주 퀴즈는 마가복음 9장에서 뽑은 말씀이었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네, 이 말씀 마가복음 9장에 있는데 몇 절에 있는 말씀입니까? 지난주에 드렸던 성경 퀴즈였지요. 정답은 50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답과 함께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소개해드리죠. 먼저 3535님,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랍니다. 목사님의 아들인 수민군과 노아 선교단이 8월 11일부터 두 주간 체코슬로바키아에 단기 선교를 다녀오는데 그 씨뿌림이 열매가 되고 나무가 돼 그 나라의 복음이 더 전파되고 미래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2011님, 연일 폭염 속에서도 얼음 냉수와 같은 시원한 극동방송 듣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며칠만 견디면 여름 가고 가을이 오지요. 극동방송 가족들 모두 모두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아멘. 0370님, 너무 덥다 생각하니 더 더운 것 같아요. 이 더운데도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감사합니다. 여러 극동방송 듣고 계신 모든 분들 더 힘을 내세요. 화이팅. 5480님, 빛과 소금 되게 하시옵소서. 더위에 모두 건강하시길 기도합니다. 2718님, 귀한 방송 듣기만 하다가 직접 참여합니다. 음식에 소금이 없으면 맛을 낼 수 없듯이 신앙의 삶에 꼭 필요한 소금과 같은 사랑의 맛을 내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승리하십시오. 아멘. 5543님, 여기

인천입니다. 덥지만 이렇게 사연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2083님, 저는 광명에서 이 사연을 올리고 있습니다. 더운 날씨에 모두 건강하세요. 샬롬입니다. 4735님, 소금과 같이 맛을 내는 성도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0657님, 날씨가 정말 더워요. 지옥불은 이것보다 수천 배 더 뜨거울 텐데 일가 친척들에게 열심히 전도해서 이렇게 뜨거운 불지옥 불에 가지 않도록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소금처럼 맛을 내는 삶을 살아야겠지요. 아멘입니다. 좋은 사연들 보내주셨는데요. 찬양 띄웁니다.

서머 스페셜 찬양 가득 기쁨 가득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를 꿈꾸던 조지 스미스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스미스는 자신의 가장 귀한 시절인 청년의 때를 오직 선교를 준비하는 일에 바치죠. 그 결과 선교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후원자까지 만나게 돼서 아프리카로 별탈 없이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도착한 나라에서 정부의 미움을 받아 몇 달 만에 강제로 추방을 당합니다. 추방당하기 전까지 이 조지가 전도한 사람은 딱 한 명뿐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영국으로 돌아와 다시 선교를 준비하던 도중에 이 조지 스미스는 그만 숨을 거두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뿐 아니라 믿는 사람까지도 조지 스미스의 죽음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지 스미스가 전도한 그 딱 한 사람이 그 지역에 아프리카 지역의 영적인 지도자가 돼서 일생 동안 1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전도합니다. 이 놀라운 결실은 사람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 조지 스미스의 희생이 없었더라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죠. 하나님의 일과 방법은 쉽게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노력에 비해 결실이 없다 해도 결코 그것이 전부가 아니니 멈춰서는 안 되죠. 최소 1년에 한 명의 영혼을 전도하기 위한 계획도 세워보고 노력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게 하고 전도 대상자를 찾아 나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해봅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하나 찾아봅니다. 성경 이사야 55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이 말씀 이사야 55장이

있어요. 몇 절에 있는 말씀입니까? 이번 주에 드리는 성경 퀴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이사야 55장에서 뽑은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이 말씀 이사야 55장에 있는데 몇 절에 있는 말씀입니까? 이번 주에 성경 퀴즈로 드립니다. 정답 아시는 분 사연과 함께 정답을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로 사연과 정답을 적어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준비된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찬양 가득 기쁨 가득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이번 주 성경 퀴즈 소개합니다. 이사야 55장에서 뽑은 말씀,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에 있는 말씀인데 몇 절에 있는 말씀입니까? 이번 주에 성경 퀴즈로 드리고 있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 사연과 함께 정답을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로 사연과 정답을 적어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준비된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준비된 상품입니다. 스르르 사라지는 통증 바로나 미러클 에너지 밸런스제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서 음식을 만드는 청계산 맛집 부안에서 4인 가족 식사권,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하늘 매트에서 발과 무릎이 편하고 층간소음 방지가 되는 기도 매트 하늘 방석을, 나침반 출판사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진정한 복의 가치와 은혜를 쓴 책 최하중 장로의 축복의 재발견을,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의 선택 황칠가인에서 샴푸 바디워시 비누 앰플 패드를, 향기로운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웨스티 이미지 헤어와 바디 제품 세트를, 하나님의 기업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활기찬 하루를 선물하는 레몬

문어 한 세트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달콤함을 선물하는 프리미엄 초콜릿 주빌리에서 프리미엄 주빌리 초콜릿 세트를 빛나는 피부의 비밀 신비한 화장품 NSINC에서 에센스와 기능성 크림 한 세트를 드립니다. 이렇게 상품으로 협찬해 주신 기업에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업에 크게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사연 소개합니다. 2943님 저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힘쓰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앞 고람되어 임재하신 가운데 경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프로그램 진행과 찬양 그리고 은혜 가득한 유익한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5226님 그리스도인으로서 화목에 좋은 짠맛을 내는 소금의 성품을 지니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나는 어떤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인가 나 자신을 들여다봅니다. 내가 쓴맛을 낸 것은 아닌지 회개하면서 늘 짠맛 나는 소금 같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3253님 오랜만에 토요일 휴무라 집사람 퇴근 시간 맞춰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운 날씨 믿음으로 극복하며 은혜 받는 주말 되세요. 모두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5859님 휴대폰으로 극동방송을 들으며 데이터가 많이 소비될 것 같아 차 안에서 운전하며 들었는데 언젠가 아내가 휴대폰으로 들어도 데이터가 얼마 안 든다고 해서 지금은 근무지에서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0291님 저는 81살입니다. 백내장이 심해 수술받고 극동방송을 듣고 있는데 시원한 찬송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1193님 하나님 늘 감사합니다. 방송 들으며 더위를 이깁니다. 혼자이기에 언제나 주님이 내 벗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926님 폭염은 하루빨리 지나가고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머물길 기도하며 듣고 있습니다. 아멘. 1598님 오늘 일정이 내 뜻이 아닌 타인의 뜻으로 계획이 다 뜻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모든 계획이 주님 안에 있음을 다시금 깨달으며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감사의 시간입니다. 아멘. 네, 사연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찬송 띄웁니다.

생명의 원천이 되소서. 시편 36편을 묵상하며 드리는 기도.

사랑을 베푸시는 주 하나님, 한결같은 사랑을 계속 베푸시며 변함없이 성실하게 돌봐주시고 풍성하게 공급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은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주의 의는 든든한 산과 같고 주의 판단은 깊은 바다와 같습니다.

밖의 그늘 아래 모든 인류가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주님이 생명의 원천이시므로 우리가 주님의 빛 가운데서 참 빛을 봅니다. 주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며 자녀인 저를 눈동자처럼 지키십니다.

교만한 자들이 저를 짓밟지 못하게 하시고 악인이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어느 경우에도 제가 결코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히 주님만을 경외하게 하소서.

참된 빛으로 어둠을 밝혀주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 가득 기쁨 가득 오늘 8월 15일 광복절 81주년을 맞는 날에 보내드렸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구해주셨던 하나님의 은총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찬양 가득 기쁨 가득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공부영이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개들아 밥 먹으러 온더라. 밥 다 식는다. 빨리 먹자.
1: 맛있는 대화가 오가는 주방에서도, 온 가족이 모인 거실에서도, 올여름 우리 집 어디서나 믿음의 고백이 흘러 넘치도록 찬양과 함께 찾아오는 가장 시원한 은혜.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와 옹기장이 선교단이 함께하는 광주 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여름 찬송가의 가사를 써내려가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계실 텐데요. 광주 극동방송에서는 31일 동안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며 필사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찬송가 콘서트를 준비했습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광산구 송정동에 위치한 송정제일교회 본당에서 열리는 이번 콘서트에서는 찬송 큐레이터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의 강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옹기장이 선교단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이번 콘서트에는 찬송가 필사 노트를 지참하시면 되는데요. 현장에서 필사 프로젝트의 마지막 찬송가도 함께 필사하고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을 위한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시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못하셨거나 필사 노트가 없으셔도 걱정하지 마세요. 찬송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시다면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함께 찬송하는 찬송가 콘서트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참여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송정제일교회 본당에서 열리는 광주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양현민입니다.
1: 김영한 목사입니다. 더위에 건강하세요.
0: 보르네오 섬에 자라는 네펜세스와 북미 대륙의 시라세니아는 대표적인 식충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네펜세스는 아름다운 꽃과 화려한 모습으로 벌레들을 유인하죠. 벌레들은 그 아름다움에 이끌려 가까이 다가가지만 네펜세스가 분비하는 소화액에 의해 벌레들은 녹아버리고 그 순간이 마지막이 되고 맙니다. 한편 시라세니아는 꽃이 아니라 잎에서 달콤한 꿀을 내뿜어 벌레들을 유혹합니다. 벌레들은 그 달콤함에 이끌려 다가가지만 한번 빠져들면 다시는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죄의 유혹도 이와 비슷한 것 같은데요. 눈에 보이는 아름답고 달콤한 것들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 되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나아가는 그런 매 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서머 스페셜로 함께합니다. 찬양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서머 스페셜로 아름다운 찬양들 엮어드리고 있습니다. 이 찬송에는 힘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 찬송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1: 아니, 찬송가의 네. 말씀을 기준으로 된 찬송가가 있다면은 말씀은 영원하니까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말씀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근거로 한 찬양은 반드시 역사가 있는 거죠. 시편이 150편인데 그게 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시요. 말씀에 근거한 찬양 불러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거죠. 찬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러지는 게 찬양인데 오늘 작곡가들이 그걸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그냥 자기 생각에서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오래된 찬송일수록 세대를 넘어서 계속 불려지는 찬양 그러한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거죠.
0: 아멘. 맞습니다.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찬양들이 참 많으실 텐데 어떤 찬양들 좋아하실지도 궁금해요.
1: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나 같은 죄인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 내 제일 먼저 배운 찬송이 그 찬송이에요.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0: 아멘. 말씀하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찬양 전해드리겠습니다.

0: 정말 이 찬송의 가사들, 찬양의 가사들이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것 같습니다.
1: 시편 보면 150편이 있는데 거기다 뭐 할렐루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아침에도 찬양, 점심때도 찬양, 저녁에도 찬양. 우리의 하루의 일과가 참 찬양으로 계속 연결된다면은 참 복된 삶이죠. 어떤 난관이 온다 하더라도 참 찬양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0: 아멘. 정말 우리가 소망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듣고 계신 방송 가족분들이 찬양으로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 찬양들 띄워드리고자 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서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풍성한 찬양과 함께하는 서머 스페셜 보내드렸습니다. 주님과 함께 시원한 여름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주의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a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블루오션을 창조하는 기업 주식회사 CN종합건설과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BS의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1: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BC 게시판입니다. 광주 극동방송에서는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와 옹기장이가 함께하는 찬송가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위치한 송정제일교회입니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 추첨의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은 필사 노트를 지참해 참석하시고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으셨거나 필사 노트가 없으셔도 누구든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콘서트에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광주전화 373-1000번, 06373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나주 빛가람교회에서는 왜 온라인 교회인가를 주제로 무료 강의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8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나주 빛가람동에 위치한 빛가람교회입니다. 강사는 유튜브 라이브 교회 점호승 목사님이며 지역교회의 온라인 사역에 대해 강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082-3184번, 010-9082-318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서구 화정동에 위치한 참빛교회에서는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8월 31일 저녁 7시 30분부터 9월 2일 오후 2시까지이며 저녁 7시 30분과 오후 2시 하루 두 차례 진행됩니다. 강사는 예복교회 소진우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408-3763번, 010-6408-376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학교 광주 전남 지역 모임에서는 광주 전남 지역 목회자 부부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9월 1일 오전 10시 광주 동구 산수동에 위치한 광주 산수교회에서 진행되며 강사는 대전 한빛교회 백용현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244-9544번,

3244-95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문화 이주민 선교학교에서는 제4기 다문화 이주민 학교를 개최합니다. 9월 10일부터 11월 26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에 광주 광산구 산정공원로에 위치한 이주민 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되며 다문화 이주민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KBC 게시판의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 극동방송 광주 전화 373국의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와 옹기장이 선교단이 함께하는 광주 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광주 극동방송에서는 31일 동안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며 필사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찬송가 콘서트를 준비했습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광산구 송정동에 위치한 송정제일교회 본당에서 열리는 이번 콘서트에서는 찬송 큐레이터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의 강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옹기장이 선교단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이번 콘서트에는 찬송가 필사 노트를 지참하시면 되는데요. 현장에서 필사 프로젝트의 마지막 찬송가도 함께 필사하고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을 위한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시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못하셨거나 필사 노트가 없으셔도 걱정하지 마세요. 찬송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시다면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함께 찬송하는 찬송가 콘서트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참여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송정제일교회 본당에서 열리는 광주 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전남 영광군 중앙로 145-11에 위치한 영광교회 이은종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주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국사 시간에 경술국치를 배워서 잘 알고 있습니다. 경술국치는 1910년 경술련에 발생한 국가적 치욕을 의미하며 대한제국이 일본과 체결한 한일합방조약으로 인해 주권을 강제로 상실하고 일본의 식민지가 된 사건입니다. 한일합방조약으로 대한제국은 멸망했고 제국의 영토였던 한반도 일대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될 때까지 일본의 영토로 편입되었습니다. 이후 백성들은 자유를 억압당한 채 일본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종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무려 36년 동안 백성들은 강제 노역에 시달렸고 곡식과 자원은 수탈당하는 억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일본이 1945년 8월 15일에 연합군에게 무조건 항복하며 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하였고 대한제국은 8월 15일에 종에서 해방되어 주권과 자유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이후 대한민국은 1949년 5월 국무회의에서 8월 15일을 독립기념일 곧 광복절로 지정해 기념하게 되었고 올해로 광복 81주년이 되었으며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지금까지 종이라는 억압과 억울한 삶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살펴본 것처럼 사람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누군가에 종속되어 종으로 산다는 것은 참으로 비참하고 억울한 일이며 반대로 종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누리는 것은 참된 기쁨과 행복한 삶입니다. 그런데 얼마든지 해방되어 자유를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종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성경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고 있다고 말씀하는데 요한복음 8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예수님께서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는 말씀은 세상 모든 사람이 죄의 종이라고 확증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입니다. 누구도 나는 죄의 종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죄의 종인 이유는 성경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내 능력과 의지가 발현되어도 또 아무리 착하게 살아야 한다. 죄 짓지 말아야 한다. 죄는 나쁜 것이라고 태중에서부터 그리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교육을 받아도 죄 짓는 행위를 멈출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종입니다. 죄를 범할 때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야겠다고 다짐하지만 같은 죄를 반복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며 죄의 종입니다. 사도 바울도 내 능력과 의지로 선을 행하려고 힘씀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사람의 상태, 곧 죄의 종인 사람의 상태를 잘 표현했는데 로마서 7장 15절로 20절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 말씀처럼 사람에게는 선을 행하려는 마음과 의지가 있지만 실제 삶에서는 죄를 짓습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로 하여금 죄를 행하도록 조정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반복해서 그리고 더 강력한 죄를 짓도록 나를 조정하는 죄의 힘을 극복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에게 사로잡혀 죄가 시키는 대로 살고 있는 죄의 종입니다. 죄에게 사로잡힌 노예 상태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되찾으려고 온갖 노력을 하지만 죄의 능력은 실로 강력하여 단 한 걸음도 죄의 종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결국 사람은 죄의 종으로 죄를 짓고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 지옥에 던져질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능력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죄의 속박에서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 자유를 줄 수 있다고 요한복음 8장 36절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라고 말씀하시므로 우리를 죄의 종에서 해방시켜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능력은 예수님께 있다고 성경이 선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죄의 속박에서 해방하여 자유를 주시는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의 종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 어떻게 하셨을까요? 새 찬송가 268장이 알려줍니다. 1, 2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0: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2절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 곧 보혈의 능력이 죄인된 여러분을 죄에서 자유롭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애청자 여러분을 죄의 종에서 해방시켜 영원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복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에 우리는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되었고 동시에 의의 종이 되었다고 로마서 6장 18절이 증언합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 곧 보혈이 저와 여러분을 죄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혹 여러분 중 아직도 죄에게 구속되어 죄가 시키는 대로 살고 있습니까? 죄의 종으로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흘린 보혈이 나를 죄의 종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으로 영원한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전남 영광군 중앙로 145-11에 위치한 영광교회 이은종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1-353-7071번 영광교회로 전화주시거나 광주전화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와 옹기장이 선교단이 함께하는 광주 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광주 극동방송에서는 31일 동안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며 필사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찬송가 콘서트를 준비했습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광산구 송정동에 위치한 송정제일교회 본당에서 열리는 이번 콘서트에서는 찬송 큐레이터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의 강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옹기장이 선교단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이번 콘서트에는 찬송가 필사 노트를 지참하시면 되는데요. 현장에서 필사 프로젝트의 마지막 찬송가도 함께 필사하고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을 위한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시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못하셨거나 필사 노트가 없으셔도 걱정하지 마세요. 찬송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시다면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함께 찬송하는 찬송가 콘서트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참여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송정제일교회 본당에서 열리는 광주 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6 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 안녕하세요, 심준구입니다. 억압과 굴레에서 벗어나 나의 세계를 마음껏 누리는 것, 자유라고 하죠. 오늘은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제81주년 광복절입니다. 그날 깨어있는 민중들은 그 자유를 만끽했을 겁니다. 이 귀하고 아름다운 자유는 이제 그 가치를 잊을 만큼 일상이 됐죠. 하지만 자유의 가치를 왜곡하는 이들과 북녘의 동포들이 있어 안타깝고 때로 가슴이 저리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다만 힘쓰고 애써 기도드릴 뿐입니다. 한줌 위선된 자들의 폭압이 극에 달할지라도 성도의 기도는 그치지 않을 겁니다.

그 이루어짐이 더디게 여겨지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열심이 이룰 것이니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날까지 중보 기도를 쉬지 않으리라 함께 다짐하는 광복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피아워십 앨범 중에서 함께 듣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두 곡의 찬양 이어서 듣습니다. 최명신님의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2026 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사연은요, 6314님 사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예배 후 구역 가족들과 먹으려 반계탕을 미리 만들고 있습니다. 내일 못 오시는 권사님께는 가정신방 겸 만들어 배달가려 합니다. 은혜로 삶을 함께함에 기쁨이 넘칩니다. 네, 야, 이게 성도의 기쁨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믿음의 권속들과 함께하는 것, 그 자체가 감사요 복이 아닙니까? 이런 행복을 함께 누리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뭐 점심 도시락을 나눠준다, 그런 좋은 일들 많이들 하잖아요. 우리 세상 사회에서도.

다르잖아요, 여러분. 이 은혜가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 권사님, 아마 나이 드신 권사님 같은데, 신방 겸, 그 이제 해 들고 가는 거죠. 권사님도 얼마나 반가울 것이며,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권속도를 살피는 이 손길들, 이 발길도 얼마나 복된 것이며, 그렇게 또 나누는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니 또 그 자체가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우리 이런 모습들이 막 머리에 싹 그 떠오르면서 눈앞에 선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행복한 마음들, 표정들이 제가 바로 그 옆에 있는 것처럼 막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연을 붙들고 한참 읽고 또 읽고, 정확히는 이제 듣고 또 듣고 그렇게 했거든요. 이제 교회 안에서는 이제 교회 다니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르죠. 구역? 그 뭐야? 뭐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소그룹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소그룹 중에 명칭 중에 하나가 이제 구역인데, 내가 사는 그곳 근처에 이제 몇몇 분들이 모여서 이제 구역을 이루죠. 그래서 그 이제 같이 예배도 하고, 뭐 구역 예배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 이제 같이 먹으려고 반개탕을 미리면 이 더운 날씨에, 이게 전혀 이게 힘들다는 내색이 없지 않습니까? 그 행복하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내일 이제 못 오시는 권사님, 그 가정 신방염 만들어서 이제 배달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일이 은혜로 삶을 함께함에 기쁨이 넘칩니다. 이 일 자체가 은혜의 일이고요. 이런 삶을 사니 기쁨이 넘칩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사니, 성도로서 함께 사니, 천성길을 함께 가니, 하나님 안에서 함께 사니 기쁨이 넘칩니다. 야, 이 은혜가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방송 가족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려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찬양 두 곡 띄워드릴게요. 조찬미님의 같이 걸어요 먼저 듣고요. 정다윗의 내 마음에 주여 소망되소서 찬양 이어서 듣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 네, 저와 네, 한번 같이 해보시죠. 손바닥을요, 쫙 펴세요. 갑자기 깜짝

놀라셨다고요? 네, 지금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손바닥 하나, 왼손이든 오른손이든 손바닥을 쫙 펴보세요. 그리고요, 엄지손가락으로 검지에 갖다 대보세요. 그리고 중지에 갖다 대보시고요, 엄지손가락을. 그리고 약지, 새끼손가락까지 차례대로 이렇게 하나씩 붙여보세요. 네, 잘 되시죠? 쉽죠? 그런데 이게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동작이랍니다. 도구를 사용하는데 가장 최적화된 구조라고 하네요. 땅을 다스리라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듯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것이죠. 진정 은혜입니다. 윤형주님의 나의 사랑하는 제 찬양 함께 듣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2026 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현, 구성의 홍만효, 진행의 심준근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1분 찬송. 오늘도 안전한 운행을 응원합니다. 버스 트럭 타이어 전문점 금호타이어 무진대로점에서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하나의 쉼표 하나, 이하나입니다. 오늘은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평범한 일상은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 위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자유란 마음껏 누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자유로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광복절을 맞아서 이 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 되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받은 이 자유를 선하게 사용하며 이 땅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We Love의 세상 가운데 소망을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아, 오늘 광복절인데요. 이렇게 광복절을 맞을 때면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았다 이런 분들, 독립운동가들 특별히 떠올리게 되는데요. 당시에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분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많았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에게 믿음은 나 하나 잘 살아가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나라와 내 이웃을 위해 자신을 내어놓는 그런 삶으로 이어진 것인데요.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떤 모습인지 한번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이웃과 세상을 위해 어떻게 흘려보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안산시립합창단의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찬송가를 준비했는데 이 곡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삼천리 강산을 위해 일하러 가자 봉사와 나라 사랑의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곡입니다. 이 곡의 작사가 기독교 독립운동가 남궁옥 선생님이 또 작사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신앙과 애국 정신을 함께 드러내는 그런 찬송인데 함께 들어보시면 좋겠고 이어서 송정미 사모님의 빛나고 높은 보좌와 또 옹기장의 찬송가 메들리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오늘은 지현우 목사님의 책 가정영성학교 중 한 부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권위적인 부모는 자녀를 통제하려고 성경 구절을 동원합니다. 위선적인 부부는 서로의 허물을 공격할 때 성경을 인용해 상처를 후벼 팝니다. 가정에서 이런 방식이 굳어지면 이런 말들이 오갑니다. 성경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잖아. 너는 왜 그 모양이니? 당신은 맨날 성경 말씀대로 안 살면서 교회는 뭐 하러 가? 기도도 안 하고 큐티도 안 하면서 이게 무슨 신앙인이냐?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에서 이런 종교적 비난이 일상이 되면 자녀와 배우자는 결국 말씀 자체를 혐오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살리려고 들려주시는 따뜻한 음성이 아니라 부모의 억압적인 잔소리로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길을 비추는 빛이 아니라 죄책감을 후벼 파는 심판의 손가락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하건대 누군가를 지배하고 찌르기 위해 휘두르는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말씀으로 포장한 자기의일 수 있습니다. 성경의 문장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보다 상대를 내 뜻대로 움직이게 하려는 욕구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이어서 들으신 곡은 예라모십의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더 라이트워십의 예수 따라가며, 그리고 땡스기빙 밴드의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었습니다. 네, 지현호 목사님의 가정영성학교 책 중에 한 부분 낭독해드렸는데요. 전 이 책에서 특히 마음에 남았던 건 말씀이 먼저 나를 향해야 한다,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내 모습보다는 다른 사람이 먼저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아, 이 말씀은 우리 남편이 좀 들어야 하는데, 우리 아이에게 이걸 좀 들려줘야 되는데, 우리 아이가 이걸 깨달아야 하는데,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말씀은 누군가에게 들려주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부모가 그렇잖아요. 아이들에게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내가 아이에게 원하는 그 모습을 내가 먼저 실천을 하면 그것만큼 좋은 교육이 없다라고 하는데,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책에도 물론 나오지만 가정의 신앙은 좋은 말을 많이 해주는 것보다 부모가 먼저 말씀 앞에서 잘 살아가는 그 모습에서 시작된다는 거 기억하고 저도 좀 실천을 해야겠습니다. 계속 찬양 이어드립니다. 히즈빌의 사랑은 주께 속한 것, 하임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그리고 한웅재 목사님의 내 진정 사모하는, 함께 듣고 오시죠.

이하나의 쉼표 하나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곡으로 신윤원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죄 많은 이 세상은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올게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샬롬, 평안한 하루 보내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독특하고도 아름다운 방식 가운데 하나는 그분의 피조물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건 얼마나 멋진 일인가요?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인 강함과 결단력과 부드러움과 긍휼을 반영합니다. 그분이 이 모든 특성을 우리에게 비추시기에 우리도 힘과 자비, 용기와 은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남자든 여자든 우리의 정체성은 본래 우리의 창조주로부터 온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심사숙고해서 당신을 지금과 같은 남자 혹은 여자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세요. 당신은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분의 귀한 아들, 딸입니다.

향기로운 찬송 첫 찬양으로 열매 맺는 나무의 아버지의 형상으로 들으셨습니다. 네, 우리는 때로 다른 사람이 정한 기준에 부응하려고 애를 쓸 때가 많은데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태도와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찬송 두 곡 연이어 함께 하고 올게요. 극동방송 윤학원 코랄의 주성령 내 맘에, 그리고 이어지는 찬양 국립합창단이 부릅니다.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종치네.

날마다 주님과 함께.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 신이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이사야 64장 8절 말씀. 영국 런던에서 한 상점의 점원으로 일하는 청년이 있었다. 가진 것도 배운 것도 없는 청년은 그저 주어진 삶을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것이 자기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다. 그러던 청년에게 어느 날 고린도전서 15장 2절 말씀이 영혼에 들어왔다.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는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지금 나는 나의 인생이 헛된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당장 내일부터라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시작해야겠다.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청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상의 의미 있는 일은 없었다. 그래서 먼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한 뒤에 먼저 상점의 점원들을 대상으로 모임을 가졌다. 그리고 조금씩 아는 사람들을 이 모임에 참석시키며 주말에 함께 교재도 나누고 성경도 공부했는데, 조지 윌리엄이라는 청년이 만든 모임이 지금의 YMCA가 되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나의 삶의 작은 결심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다. 소중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짬짬이라도 복음을 위한 일에 사용하라.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이사야 64장 8절 말씀.

예스로 나의 구주 삼고 이은경 님의 피아노 연주 찬송 들으셨고요. 이전에 함께 하신 찬양은 Oh Lord, You are Beautiful, 아름다우신 주여, 어쿠스틱 워십의 영어 찬송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박신화 콰이어의 아름다운 천국, 아이노 수합창단의 너 하나님께 이끌려 찬송 두 곡 연이어 함께합니다.

주님 어떤 모습으로든 주님의 복음과 말씀을 전하길 원합니다. 네, 하루에 10분이라도 복음을 위한 일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각자 복음을 위해 헌신하시겠지만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방송 선교를 위해 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전파 선교사로 활동하면서 복음 전파를 위해 극동방송과 늘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향기로운 찬송 끝으로 은기장의 하나님의 형상 찬송 전할게요. 지금까지 저는 신혜선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0: 말씀의 오후.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동구 참판로에 위치한 광주 영천교회 윤종원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을 본문으로 말씀이 육신되다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말씀이 육신이 되다, 말씀이 육신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말씀이시죠. 태초부터 계셨다. 그 태초는 영원한 시간, 바로 그 모든 존재의 근원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이전에 이미 계셨고 그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하셨죠. 그리고 그 말씀이신 분이 오늘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요한은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단순한 하나의 문장 속에는 너무나 심오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그 백성, 자기 백성이지만 빛이 비추었을 때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했고 또한 그 백성은 그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으려고 했었죠.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가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 알고 있죠?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면 오히려 상처가 되고 거북하고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여러분 일부러 찾아가겠습니까? 아니면 멀리 하시겠습니까? 예,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없죠. 사람의 마음이라면 일반적일 겁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다르죠. 바로 지금 이들은 영접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 세상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고 오셨습니다. 그 은혜가 바로 성육신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육신이란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한 줄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토기장이가 질그릇, 흙으로 그릇을 만들죠. 토기장이가 그릇이 될 수 있습니까?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심장으로 뛰는 생명의 존재인 피조물로 오실 수 있습니까? 말이 되지 않잖아요. 게임을 만든 디자이너가 게임 캐릭터 속에 안에 들어가 자신이 운영의 법칙 안에서 갇혀서 살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있을 수 없는 넌센스예요. 고차원적인 존재,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피조된 세계 안에 들어오신다. 피조의 세계의 문을 열고 역사 속에, 그 공간 속에 들어오셔서 함께 거하신다. 이거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운행하시고 함께 하시지만 그와 같이 그 안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행하신다는 것 자체는 피조물 우리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창조주의 절대적인 입장과 그 권능과 영광을 우리는 알 수 없기에, 이해도 할 수 없기에 이 성육신이라는 단어 자체가 교리로는 다가올 수 있지만 그 깊이와 사랑을 우리는 가늠할 수 없는 거죠. 지금 이 한 줄의 이 말이 바로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부어졌는지를 보게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지주의 자들, 특히 이제 혼합적인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 기독교를 박해했던 자들은 육신은 악하기에 예수님은 결코 이 육으로 올 수 없다, 그러므로 보이는 것은 가짜다, 가연설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지금 진짜 육신으로 오셨기에 사도 요한은 못 박아 이야기한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리고 그는 그의 서신서 요한 1서 4장 2절 3절에서도 분명히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신,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은 바로 성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나 사도 요한의 시대에 이미 이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은 단지 환영으로만 보였을 뿐이고 신은 우리와 같은 저급한 육체, 이 몸을 입을 수 없다고 얘기했던 자들, 그들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철학, 셀라의 철학 속에서 바로 이렇게 싹텄던 영지주의, 그리고 거기서 나온 이 가연설처럼 도케티즘이 이처럼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혼란을 빚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흔들리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묻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입고 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이 시대의 사상과 철학, 그리고 이 시대의 가치관 속에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보여주신 온 삶을 우리 또한 믿고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 또 이 시대가 갖고 있는 사상과 그리고 그런 이데올로기 안에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판단하고 예수님을 잘못된 믿음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 또한 지금 거짓된 영에 속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도 성공해야 돼, 그리고 번영해야 돼,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잘 돼야 돼, 예수 믿고 그것이 진짜 복음이야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그것 또한 예수님이 오셔서

육신에서 이루신 대속의 은혜와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알지 못하는 이 시대의 편류한 모습의 악한 모습 아닐까요? 우리는 요한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는 그 단호한 선언,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기 위해 오셨고 그분이 그 모든 짐을 대신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 바로 그것이 진정 그 시대에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공격에 맞서서 진리를 지켰던 거죠. 만약 예수님이 육체로 오지 않았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도 대속도 다 구원도 허물어지니까요. 그러므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이 선언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사활을 걸고 지켜야 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요한은 그 시대의 도전 앞에 바르게 이 진리를 증거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기록을 했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거한다는 건 천막 텐트를 친다라는 표현이에요. 텐트를 치는 것, 그리고 영광을 보았다. 이 장막과 영광이라는 두 가지의 단어가 함께 어우러질 때 여러분 혹시 구약에서 떠오르는 생각 없으십니까? 장막을 지었을 때, 성막이 지어졌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죠.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의 과정 속에 광야에서도 불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드러내셨죠. 성막과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였습니다. 바로 참 성전, 참 성전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지 방문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하신대요. 아예 함께 사신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너무 큰 은혜가 제 안에 몰려왔습니다. 서두에 드린 것처럼 불편하고 마음이 맞지 않고 함께 있고 싶지 않은 사람, 회사에서는 사무관계에 있어서 일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겠죠. 어쩌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만나고 싶지 않고 인격적으로는 관계를 갖고 싶지 않지만 자신의 사업을 위해서는 인격적인 모습을 뒤로 한 채 겉으로는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환대하지 않는 세상, 예수님을 거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는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거하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죽어야 이해될 것 같아요. 예수님을 정말 다시 만나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어떻게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다는 것, 그것도 십자가를 지어 자신을 죽음으로 내몰면서 그 거부하는 세상과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셨던 그 마음, 어떻게 순종할 수 있으셨어요? 정말 묻고 싶어요. 왜요? 우리의 현실이 순종하고 노력하고 힘쓰지만 우리는 여전히 영적 진단의 MRI나 CT 촬영을 해본다면 여러분 시커멓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걸 우리는 지금 바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이 우리 안에 이곳에 오셨다는 것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 영광이 바로 지금 여기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여러분, 바로 신적인 성품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요. 그 영광은 독생자, 단지 외아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 귀하신 분의 영광, 그분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신 것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요한복음 2장 11절의 말씀,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혼인잔치에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기적, 표적을 행하셨죠. 이건 죄로 인해서 인간과 하나님과 사이 끊어졌던 혼인잔치를 다시 예수님께서 회복해 하시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 요한복음 11장 39절 40절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여러분 사랑이지요.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죽었어요. 예수님 사랑한 사람도 죽었어요. 그런데 나흘이 지났습니다. 이미 부패했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믿으라. 믿으라.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모습 속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심으로써 부활 그 권능과 생명을 이렇게 표적으로 드러내셨죠. 이 영광을 보니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그 모든 혼인잔치를 회복하게 하고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얻는 모습으로 나타났죠. 또 요한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모한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어요. 이 세상 어떤 흰색으로도 희귀할 수 없는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그는 목격했고 증인으로서 지금 내가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로 그 영광은 하나님의 신성을 담고 있고 또한 진정한 하나님의 인성 즉 여기서 말하는 참된 인간으로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험당하셨습니다. 야, 이 돌덩이 너가 떡으로 만들어 먹어봐. 사단이 시험을 했죠. 여러분 그 시험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신 사명에서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그때 만약 예수님이 그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 먹었다면 자신의 허기는 채우실 수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온전한 인간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입니다. 인간의 죄는 인간이 대속을 해야 되는데 그 누구도 선한, 의로운, 불의하지 않은 인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피조물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죄를 대속하신 것이죠. 말씀으로 그 모든 시험을 물리치셨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가장 유니크하고 유일무이하신 분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합니다. 은혜, 진리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 구약의 하나님의 성품이 떠오릅니다. 왜냐하면요 모세가 하나님 내게 그 영광을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부탁했어요. 간구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앞을 지나가시는 모습, 등만 보여주시죠. 그때 이 말씀이 함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러분 인자, 헤세드, 진실, 에메트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은혜와 진리입니다. 은혜와 진리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죠. 바로 그 하나님의 성품이 지금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안에 그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온 삶을 통해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그 성육신의 그리고 모든 십자가의 삶에서 이 은혜와 진리가 나타났습니다. 은혜 없는 진리 여러분 어떨까요? 은혜의 은혜만 강조하는데 진리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 없는 진리는 사람을 정죄하고 무너뜨릴 수가 무너뜨리게 되죠. 즉 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기준이 없습니다. 은혜 그 한마디로 모든 게 다 좋은 게 돼버리죠. 그러나 반대로 진리 없는 은혜는 어떻게 될까요? 진리가 없으면 죄가 가벼워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와 진리가 함께 가야 합니다. 은혜 없는 진리는 사람을 정죄하고 무너뜨리고 짓밟지만 진리 없는 은혜는 죄를 가볍게 하고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죠. 은혜는 죄인을 일으키고 진리는 죄인이 가야 할 길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진리와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바로 우리의 그 삶이 주님의 임마누엘된 삶의 결과로 이 자리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15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그에게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니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여기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이 증언하기를 이렇게 말하네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났고 예수님이 6개월 뒤에 태어나셨죠. 세례 요한이 먼저 사역을 했습니다. 그 사역에 이어 예수님의 공생계가 이어지게 되었죠. 즉 역사와 시간 속에서 볼 때 세례 요한이 앞섭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신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즉 자신보다 먼저 계신 이 그 태초 이전부터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탁월하고 우월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이 당시에는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따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은 분명히 이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로서의 역할을 다시 한번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가 앞서 계시고 그가 먼저 계셨다. 내가 먼저 이와 같이 이야기한 분이 이분이다. 그러므로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하여야 할 것이다. 분명한 자기의 한계와 역할을 인식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섬깁니다. 주님을 사랑하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보다 앞서거나 예수님의 자리에 우리가 주인 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묻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알고 우리가 함께 주와 동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익숙하거나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것들은 여지없이 우리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증인이라는 곳에서, 또 증언자라는 곳에서 우리의 삶이 어디에 위치해야 되는지 질서와 위치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요한은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조차도 이것을 신중하며 자신이 그와 같이 다혈질로 분노하면서 살았던 그런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분의 가르침 속에서 이젠 사랑의 사도로서 자신이 겸손하고 온유한 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늘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겸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16절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 충만이라는 단어가 플레로마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플레로마 단어가 이 가득 찼다, 그리고 넘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바로 이 플레로마, 충만이 완전한 세계라고 보았습니다. 신성으로 가득 찬 완벽하고 완전한 세계.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 세계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 요한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바로 그분이 완전하신 분, 그분이 충만하신 분, 그분이 우리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죠. 예수님은 단지 수단이 아니다, 통로가 아니다, 그분이 바로 그 충만 자체이신 분이시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예, 부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충만한 세계 속에서 오신 분, 그렇게 그분은 하나의 수단, 하나의 그냥 신적인 모습으로 가져오신 분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그 신성과 그리고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완벽한 분이라는 것,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은혜 위에 은혜라는 표현,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 요즘 휴가철이어서 바닷가 다녀오신 분 계시죠? 바다 보면 어때요? 계속 물결이, 파도가 밀려옵니다. 그러면 물결 위에 또 물결이 이렇게 덮죠. 그런 느낌이 이미지처럼 떠올랐어요.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을 믿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를 자꾸 잃어버리진 않습니까? 어제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은혜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살게 하던가요? 유혹 속에 흔들리지 않아요. 맞아요, 우린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넘어진 우리 위에 또 뭐가 와요? 새로운 은혜의 물결이 와요. 어제 주님 난 실패했어요. 나는 무너졌어요. 나는 더 이상 내 자신을 봐도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 위에 주님께서, 아니야, 난 널 포기하지 않아. 난 널 버리지 않아. 오늘 바로 이 새 은혜가 너 위에 임할 거야. 그러니까 일어나자.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 위에 은혜로 우리가 여기에, 우리 남자, 여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멋있게 앉아있는 거예요. 그 은혜 없으면 우리의 민낯은 추락할 뿐이죠. 더러운 거짓된 모습뿐이겠죠. 그 은혜로 우리를 덮으셔서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멀리 치우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죠. 그 은혜가 바로 17절에 이렇게 표현이 좀 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여러분, 여기 보면 율법과 모세가 나옵니다.

오네요. 모세가 율법을 받아서 전했죠.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 즉 피조물인 이 중보자 모세가 그 율법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율법을 보니까 이 율법은 몽학선생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반면교사인데 우리가 얼마나 그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인지를 들추어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담겨있지만 아, 우리는 내 실력, 내 의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없구나. 여지없이 죄인이라는 것이 율법에서 탄로난 거죠. 그거로 끝났다면 우리는 모두가 구원의 가망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여기 보니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 은혜와 진리, 말씀드린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게 되었다. 예수님이 바로 은혜와 진리로 우리에게 역사하셨죠. 모세의 율법은 우리에게는 실패라고 우리를 낙인 찍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 통한 은혜와 진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회복시켜주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이 말은 율법이 곧 뭐예요? 예수님을 비추는 그림자였던 거예요. 예수님은 실체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 모세의 율법을 믿었다면, 즉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은 어떻지요? 그 모세 오경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은 거부하는 모습. 바로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 지금 내가 그렇게 진리와 인자로 직접 왔어요. 주어지신 분이야 직접 왔는데 지금 모세의 말씀, 모세를 통해 주신 그 말씀은 그들이 믿는다고 열심히를 다하면서도 그 말씀이 비추는 예수 그리스도는 거절하는 이런 아이러니가 이 모습에 당연히 들어져 있던 것이었습니다.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죠. 하나님은 볼 수 없어요. 영이시니까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6장 16절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가까이 가지 못할 빛. 우리는 햇빛도 봐도 그걸 오래 쳐다보지 못해요. 눈이 견디질 못하거든요. 그러나 햇빛과도 비교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 볼 수 없죠. 바로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고 볼 수 없는 이신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났다는 거예요. 본 사람이 없는데 바로 독생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을 나타내셨대요. 나타냈다는 말이 주회했다, 풀어서 설명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신의 그 모든 삶으로, 말씀으로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보면 뭘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왜 나를 보았는데 아버지를 보게 해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바로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아버지의 뜻 가운데 주님과 함께 일들을 이루어 가셨어요. 히브리서 그래서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시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고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자신을 비워 우리 종, 천한 우리 종의 몸을 가지셨던 것, 바로 그 케노시스, 비우심, 성육신, 바로 그 모든 것, 그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5절에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대제사장적인 예수님의 기도예요. 창세 전부터 우린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그 긴밀하고 그 친밀한 교제를 가지셨어요. 사랑의 관계셨어요. 그래서 18절에 아버지 품속에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이 품이라는 생각이 딱 떠오르는

0: 순간 엄마 품에 안긴 아기 생각이 났어요. 아기를 저도 처음 낳았을 때 그 품에 안으면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그런데 아기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평안하고 그 모든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엄마의 품 아닐까요? 바로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함께 인격적인 그리고 친밀한 교제와 연합 가운데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가 바로 주님과 연합되어 있으면 환경이 요동을 치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주님 안에 품에 안긴 아기처럼 평안할 수 있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그 품에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누구보다 잘 아세요. 그래서 그 삶을 통해 다 우리에게 증거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그 사랑 안에서 아버지를 알아갈 수 있는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 품으로 우리를 다시 데려가기 위한 거예요. 그 품 안에서 우리가 사랑받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했었는데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이 원하는 뜻대로 살면서 버렸죠. 그 버림받은 세상 속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 말씀과 성품을 삶으로 드러내셔서 다시 그들을 일으켜 아버지의 품으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고 있는 우리가 다시 한번 진짜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이 땅 가운데 길을 잃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그 물밀듯이 계속 부어주시는 은혜와 진리로 생명 가운데 살아나고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성육신적인 삶을 우리 모두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말씀의 오후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동구 참판로에 위치한 광주 영천교회 윤정원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521-2633번 광주 영천교회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1: 인간은 누구도 미래를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사람의 마음속 불안이 더 커지고 있는 것은 미래는 단지 시간의 연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래는 우리가 지금 무엇을 믿고 어디에 서 있는가의 결과입니다. 그렇기에 무너지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준, 변치 않는 진리를 붙드는 자만이 진정한 미래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숨결에서 비롯되었고 그 존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리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사랑의 울타리를 제한으로 오해하며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 불신이 죄와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믿음이라는 새로운 길을 주셨습니다. 믿음은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어둠 속에서 다시 빛을 향해 걸어가는 방향의 회복입니다. 미래가 오늘의 믿음으로 결정되듯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미래는 지옥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2: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쥐 어린이 친구들 반가워요.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여러분, 오늘은 8월 15일 어떤 날인지 알고 있나요? 맞아요. 광복절이지요. 광복절은 우리나라의 아주 기쁜 날이에요. 우리나라의 기쁜 날, 광복절에 대해 찬양한 곡 듣고 이야기 나눌까요?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나의 기쁨이 찬양을 함께 들으며 우리는 쥐어린이 시작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나의 기쁨이 찬양을 듣고 왔어요. 친구들, 우리 찬양을 듣기 전에 광복절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었지요. 광복이라는 단어는 한자어예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 중에 한자를 많이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지요. 한자를 잘 아는 친구들은 전도사님이 말할 때 머릿속으로 한자를 그려보세요. 광복은 빛을 뜻하는 한자 빛광자와 되찾다, 회복하다의 의미가 있는 회복할 복자가 사용된 말이에요. 즉, 빼앗겼던 나라의 빛을 다시 되찾은 날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와, 정말 기쁜 뜻이 담겨있는 말이지요. 광복은 1945년 8월 15일에 일어났어요. 우리나라는 이웃나라인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겨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억압받고 고통당하는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자유롭게 우리말, 우리 이름도 사용할 수가 없었지요. 하지만 나라의 독립을 위해 수많은 분의 수고와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1945년 8월 15일 드디어 우리나라를 되찾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말, 우리 글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지금은 세계 속에서 인정받는 멋진 나라 대한민국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지요. 우리 친구들, 나라의 빛을 되찾은 기쁨을 생각하며 8월 15일 우리 조상들이 외쳤던 대한독립 만세를 함께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대한독립 만세! 잘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함께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국민으로 방송도 듣고 지나간 역사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친구들 어때요? 광복절의 의미를 알게 되니 이렇게 멋진 나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우리가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기쁘지요. 우리나라를 되찾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담아 첫 곡으로 들었던 나의 기쁨이 찬양을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이 시간 함께 찬양하는 악보를 받기 원하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악보라고 적어 보내주세요. 친구들이 악보를 보며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찬양 악보를 보내줄게요.

이제 우리는 우리 조선이 독립국입니다.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선언한다. 이를 세계 만방에 알려 인류가 평등하다는 큰 뜻을 분명히 하고 자손 만대에 알려 민족 자존의 올바른 권리를 영원히 누리도록 한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극동방송 우리는 죄 어린 이를 듣고 계십니다. 친구들, 나의 기쁨이 찬양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저 성벽을 향해 그리고 내주는 강한 성유 이렇게 듣고 왔는데요. 이 찬양은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서 불렸던 찬양이에요. 광복절을 맞아 찬양 중에 대한독립 만세 이렇게 크게 외치는 소리를 들어보았을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기쁜 마음 가득 담아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기로 해요. 이번에 함께 들을 찬양은 엔젤스 합창단의 이 땅을 자유케 하리라. 키즈벤처의 나는 자유해 예. 엔프레이즈의 죄에서 자유를 예수님 찬양 이렇게 세 곡을 이어서 듣겠습니다.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우리는 쥐어린이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오늘 광복절을 맞아 나라를 되찾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이 넘치는 찬양으로 함께했는데요. 우리 친구들 어땠나요? 찬양하면 할수록 더욱 기쁨이 넘쳤지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날마다 가득하고 소중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있음에 더욱 감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은 내일 이 시간에 또 만나러 올게요. 오늘 방송을 들으며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주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마지막 찬양, 한국어린이전도협회 내 마음 기뻐 기뻐 함께 들으며 인사해요. 우리는 쥐어린이,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otherwise. We would like to be wise mothers.
1: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인사드립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며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정. 오늘도 마더와이즈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시원한 식탁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가정식탁에서는 다양한 가족 구성원들의 목소리와 그분들이 직접 소개하는 찬양을 들어보는 인터뷰와 찬양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청취자분들께도 여쭤보고 싶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근래에 기억나는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소중한 사람에게 소개하고 싶은 나의 최애 찬양곡은 어떤 곡인가요? 방송 들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오늘 가족들과 함께 나눠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문자도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69로 보내주시면 마더와이즈 가정식탁에 지난 방송들이 모여있는 유튜브 마더와이즈 코리아 링크를

0: 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인터뷰와 찬양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아내와 중학생 아들 한 명과 살아가고 있고 직장에서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가정에서는 믿음의 가장으로, 교회에서는 예배하며 섬기는 성도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일도 바쁘고 여러 가지로 정신이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제 힘과 경험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할 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입니다. 이 찬송은 힘들거나 마음이 지칠 때마다 자주 부르게 되는 찬송입니다. 삶이 순산할 때보다 어려울 때 이 찬송의 가사가 더 깊이 와닿습니다.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2학년 임도환입니다. 저는 요즘 내 마음을 가득 채운이라는 찬양곡을 자주 듣는데요. 저는 이 찬양을 기타를 치다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찬양은 경쾌한 기타 멜로디와 피아노 선율로 인트로가 시작되는데요. 이 찬양의 제목처럼 세상 것으로는 채울 수 없었던 제 마음속을 채워주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얻는 진정한 기쁨을 알려주었습니다.

0: 가족들의 인터뷰와 찬양으로 함께하고 있는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시간을 듣고 계십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6살 황신혜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은 무화과 나뭇잎이 바래고입니다.
2: 이 찬양이 좋은 이유가 뭐예요?
3: 하박스톤에서 찬양이 나서 유치원에서 뭔가 영상도 봤었고 그러니까 노래도 들어봤었어요.
2: 그래서 요즘 뭐 재밌는 일 있나요?
3: 유치원에서 친구들이랑 노는 거.
2: 요즘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있는 것들 있어? 뭐였죠?
3: 동생 생기게 도와주세요.
2: 동생 생기게 도와주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고3, 중3 두 아들 키우는 엄마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뭔가 다 마련해주고 만들어서 아이를 도와준답시고 끌고 가는 그런 엄마의 모습이었는데 요즘에

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진짜 맡긴다는 거, 온전히 맡기는 게 뭔지 저는 이제야 경험하는 것 같아요. 얘들아, 잘 성장해줘서 고맙다. 이 모든 건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지키셨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 엄마는 불안함이 많고 걱정이 많은 사람이지만 걱정하기보다 기도하려고 해. 너희를 늘 응원하려고 한다. 고맙고 사랑해. 제가 소개하고 싶은 찬송가는 너 근심 걱정 말아라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라는 가사가 제 마음을 항상 이렇게 울컥하게 하거든요. 아이들 미래도 내가 붙들고 있고 너의 삶도 내가 인도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5살, 6살 손녀딸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60이 넘은 할머니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과 가까운 그런 시간도 보낼 뿐만 아니라 손녀들하고 아주 정말 옛날 아들 키웠을 때 그 마음 그대로 거기에 더 플러스 되어서 아이들이랑 잘 놀아주고 그렇게 재미나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어려운 일, 힘든 일 있을 때 같이 나누면서 회복되는 시간을 경험하는 거, 그게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나누고 공감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가족 식탁이 있다는 게 너무나도 감사하고 행복한 것 같아요. 예수 사랑하시는 찬양을 너무 좋아해서 지금도 손녀들한테 이 찬양을 불러줘요.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 써있네. 너는 예수님께 사랑받고 있는 존재야. 이렇게 이야기 전해주면서 그 찬양을 함께 불러요.

페이지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식탁. 오늘은 다양한 가족들의 목소리와 또 소개한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린 찬양의 식탁 시간이었습니다. 가족들의 근황을 물어보고 또 요즘 내 마음의 상태는 어떤지 함께 경청하고 진솔하게 나누는 따뜻한 가정의 식탁을 차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방송 어떻게 들으셨나요?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문자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69로 문자 주시면 그동안의 마더와이즈 방송이 모여있는 마더와이즈 유튜브 채널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주의 한없는 사랑이 생명보다 더 귀하기에 내 입술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생명이 있는 동안 주님을 찬양하며 내 손을 들어올려 주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시편 63편 3절 4절 말씀 새번역 성경으로 받습니다.

0: 오늘 마더와이즈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더와이즈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생명 되신 주님 찬양하는 건강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1: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에서 함께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의 시간, 위드힘. 이 시간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 여러분이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위드힘의 찬양 예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우리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주님을 영원히 우리가 찬양합니다. 기쁘게 고백합시다.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헛된 것들을 채우는 성령의 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주신 우리 성령의 불을 가지고 열방을 향해 복음을 가지고 발걸음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시는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우리 안에 모든 헛된 것들을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지금까지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하셨습니다. 이 예배는 유튜브 검색창에 위드힘이라고 검색하시면 영상으로 다시 보며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어디서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말씀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몸을 세우며 마음도 세워지는 젊음의 옷, 기능성 속옷의 대표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했습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전남 나주시 남평읍에 위치한 담배 내리는 교회 강봉규 목사님께서 하박국 1장 1절에서 4절을 본문으로 하박국으로 영적 여행을 가다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우리가 하박국 하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여호와를 찬양하겠다는 이 찬송이 딱 떠오르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만 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부터 여름 특집으로 우리가 애송하는 이 찬송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 하박국 속으로 3주 동안 영적인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하박국서는 거의 서선지서로 분류가 되는데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죄를 책망하고 심판을 선포하기도 하고 성도들의 회개를 촉구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성도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고 대중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음성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선지자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좀 달라요. 하박국은 우리의 말을 하나님께 전달해주는 아주 좀 특별한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이런 질문들이 떠오릅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 그런데 대다수의 성도들은 이런 질문이 떠오르지만 이 질문을 입 밖에 꺼내기가 어렵죠. 왜 어렵습니까? 이런 말을 하면 내가 하나님께 실망을 한 것 같고 마치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같고 또 다른 이들에게 내가 믿음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일까 봐 우리는 이런 마음들이 우러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들을 함부로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묻어두곤 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있지만 내가 그동안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했던 이런 질문들을 하박국은 시원하게 우리 대신에 질문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박국이 참 좋습니다. 이 선지자는 내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전달해주는 정말 내편 같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저는 하박국이 참 매력이 있습니다. 여행을 우리 교회도 좋아하는 분들이 많은데 여행을 떠나다 보면 아무도 사진도 찍지 않고 어떤 누구도 아 이거 참 특별한 곳이네 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이상하게 나는 거기에 머물고 싶은 충동이 느껴지는 그런 장소가 있죠. 저에게 하박국 1장 1절이 그런 장소입니다. 하박국 1장 1절은 이런 말로 출발합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그 외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다른 선지자들을 쳐다보면은 누구의 아들인지 어떤 지역 출신인지 이 사람이 배경이 뭔지 어떤 일을 하였는지 다양한 그 선지자 앞에 수식어들이 다 붙거든요. 하박국은 아무런 수식어 하나 없이 선지자 하박국 그리고 끝. 문학적 관점에서 보면 아무것도 없는 문장 같아서 좀 무미건조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 문장이 참 좋습니다. 모든 불필요한 것들을 다 제거하고 딱 필요한 한 문장만 딱 남겨놓은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게 영광의 법성에 가서 거의 한낮을 혼자 앉아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사람 하나 없는 그 뻘밭에 배 하나가 동그란히 올라와서 앉아 있더라고요. 포구에 그 배를 바라보면서 한낮을 동안 계속 앉아서 그 배와 뻘밭을 바라보면서 오랜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왜 아무것도 볼 것 없는 그 뻘밭과 덩그러니 올라 있는 그 배 한 척을 보면서 한나절을 보냈을까요? 볼 것이 많으면은 분산이 되는데 아무것도 볼 것이 없으면 딱 하나가 제대로 보여요. 사람도 없고 건물도 없고 화려한 간판도 없고 내 시선을 빼앗아 갈 만한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래된 그 배 한 척이 둥그러니 올라와서 제 시야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배의 애환과 그 배를 몰던 사람들과 그 배의 낡은 색깔과 그 모든 풍경들이 내 안에 당기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는 아버지 이름이 누군지 어느 지역 출신인지 학력도 없고 경력도 없고 아무런 수식어가 없고 소개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에게는 하박국이라는 이 한 사람이 선명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뚜렷하게 어떤 사람인지가 보였어. 가만히 보면 우리들은 내 이름 하나로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불편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이름 앞에 뭔가 자꾸 붙이려 하죠. 뭐를 우리는 붙이려 합니까? 학력을 붙이려 하고 학위를 붙이려고 하고 나의 경력을 붙이려고 하기도 하고 나의 1년 연봉을 붙여서 내 이름 앞에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린 자꾸 나타내 보이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내 앞에 붙으면 내가 다른 사람과 나 자신에게도 뭔가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 수식어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어느 날 그 수식어가 내가 되고 진짜 나는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뭘 이루어도 공허하지요. 채워지지 않습니다. 수식으로 나를 증명하려고 하면 내가 어떤 것들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이럴 때 잠시 기쁘고 그냥 공허해져요. 그리고 더 많은 수식어에 집착하게 되어서 더 많은 것들로 나의 이름 앞에 뭔가를 붙여서 나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제 이름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죠. 100년 만에 하나 날까 말까 한 목사, 일명 백하목. 물론 이 수식어는 제가 여러분들을 세뇌시켜서 만드는 것이지만 제 삶에도 제 이름 앞에도 이런저런 수식어들이 많이 붙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내 이름 앞에 붙어있는 이 모든 수식어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내 이름 앞에 딱 하나만 붙어있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하나만 딱 붙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죽고 나면은 목사 강봉교 이래 서지 말고 그리스도인 강봉교 이래 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 아쉬우니까 앞에 참자 하나 붙입시다. 참 그리스도인 강봉교. 제가 여러분 설교할 때 여러분들에게 예전에 말한 적이 있지만 저는 50대 때 제 모비병에 이렇게 쓰여지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도 사랑한 사람, 여기에 잠시 잠들다. 그게 제가 50대 때 내 모병에 쓰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60대가 딱 되고 나니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사랑한 사람, 부활의 날까지 여기에 잠시 잠들다. 이렇게 고쳐 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하박국 1장 1절을 묵상하다가 또 바뀌었습니다. 그냥 심플하게 참 그리스도인 강봉교 이렇게 그냥 내 문패 앞에, 묘비명 앞에, 이름 앞에 이거 하나 붙어 있으면 좋겠다. 참 그리스도인 강봉교 부활의 날까지 여기에 잠시 잠들다. 이렇게 심플하게 써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칭찬할 때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집사님은 제가 이렇게 소개해요. 그건 제가 부러워한다는 뜻입니다. 아, 나 이 사람 닮아야 되겠다. 이 사람을 쫓아가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에게만 붙여주는 단어죠. 참 그리스도인. 그런데 우리는 이 귀한 것들을 놔주고 권사 되려고 하고 장로 되려고 하고 목사 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을 무슨 계급장처럼 여겨요. 천국에서 진짜 계급장은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성숙이라는 게 여러분 뭐가 내 삶에서 더 붙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 자꾸 붙어서

더 많이 아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내 안에서 오히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거.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떨어져 나가는 게 신앙의 성숙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을 빛내는 이 모든 수식어들이 다 사라지고 그리스도만 분명하고 선명하게 남는 것. 저는 그게 성숙이고 거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전에 저는 성화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내 믿음이 더 깊어지고 내 인격이 더 훌륭해지고 나라는 사람이 어제보다 오늘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더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 날마다 주님 앞에서 내가 더 훌륭하고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을 저는 성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성화가 조금 다르게 보여요. 성화란 내가 대단한 사람이 날마다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점점 없어지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더욱더 선명하게 보이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내가 없어지고 내가 죽어지고 내가 사라지고 내 자아가 자꾸 사라지면서 그 부서진 깨어진 곳에 주님이 드러나서 더욱더 주님이 선명해지는 그거, 내가 사라지고 내 자랑이 없어지고 내가 옳다는 것이 없어지고, 우리는 배울수록 옳다 하지 않습니까? 내 옳음이 없어지고 내가 그동안 막 내세웠던 이 모든 내세움이 없어지고 그리스도만 남는 것, 내 삶에, 내 이름에, 내 마음에 그리스도 그분만 남는 것, 그게 여러분 마치 바닷가에 다른 볼거리들이 다 사라지니까 오래된 배 한 척이 제 눈에 선명하게 보였던 것처럼 내가 붙들고 있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둘 떨어져 나가고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그때 내 안에서 뭔가 선명하게 보였는데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게 저는 거룩이며 그게 저는 성화라 생각합니다. 믿음이 깊어질수록, 주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입술에서 더 단단해지는 고백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주님과 가까이 가서 그분의 옷자락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이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입술에서 주님 이제는 내가 단단해졌죠, 이제 어떤 것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오는가, 주님 저는 주님이 없으면 안 되겠습니다. 나는 장애자입니다. 미숙아입니다. 물가에 놓은 아이입니다.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한순간도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성화란 내가 빛나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 제가 이만하면 되었죠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성화가 아니라, 내가 빛나는 삶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그리스도가 빛이 나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성화예요. 나라는 질그릇이 깨어지고 무너지면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자꾸 드러나는 것이 그게 성화인 거예요. 내가 많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더욱더 선명해지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거룩하게 되어간다는 것을 제가 60대 끝자락에서 이게 보여요.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훌륭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나는 아무것도 주님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주님만 바라보다 보니까 내 안에서 주님이 더욱더 선명해지는 사람,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런 것이, 나는 없어지고 주님이 빛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성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1절에서 하박국이라는 이름을 만났다면 2절에서는, 2절에서 4절까지에서는 하박국의 속마음을 만나게 됩니다. 1절이 여러분 고요한 풍경이었다면 2절은 마치 폭풍의 언덕 같은 느낌이 들어요. 2절 보면 하박국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부르짖고 외쳐도 하나님은 왜 듣지도 아니하시고 구원하지도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왜 하나님, 내가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듣지도 않고 구원하지도 않습니까? 하고 절규에 가득한 질문을 하나님 앞에 오늘 하박국이 던져요. 여러분 도대체 하박국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하나님께 이렇게 따지듯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일까요?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했습니다. 그래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남유다만 남아있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유다에는 여러분 한때 요시아라는 훌륭한 왕이 있었는데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세종대왕급입니다. 요시아는 유다를 다시 세우기 위해 신앙을 회복을 위하여 몸부림쳤던 사람이거든요.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영적인 정말 훌륭한 왕이었는데 주전 609년에 요시아는 애굽 왕인 당시 애굽 왕이었던 바로 느꼬와 전투를 하게 됩니다. 마스다가 먹기토 병원에서 전사를 하게 돼요. 요시아가 죽자 그 나라가 급속하게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요시아가 죽고 나니까 백성들이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그 아들입니다. 아들인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우는데 불과 석 달 만에 애굽 왕 바로 느꼬가 그를 폐위를 시키고 애굽으로 붙잡아가서 거기서 소형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자기 입맛에 맞는 자기 말 잘 듣는 꼭두가 시왕을 한 명 세우는데 그왕 이름이 여호아김이라는 그러니까 여호아김이라는 왕을 세우고 또 그 아들이 여호아긴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인간 다 되게 나쁜 인간들입니다. 이스라엘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던 왕인데 이 여호아김이 왕이 되면서 나라가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여호아김은 백성들에게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세금을 거두고 그것을 전부 다 애굽에 다 바쳐버립니다. 애굽에 다 바쳐버리고 남은 백성들의 고열을 쥐어짜서 돈을 뜯어내어서 자기는 화려한 왕궁을 짓고 매일 파티하면서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정치는 부패하게 됐고 경제는 엉망진창이 되어서 백성들은 굶주림에 허덕였고 힘 있는 사람들은 힘 없는 사람들을 착취하고 짓밟고 죽이고 무정부 같은 시대였습니다. 더 심각한 게 뭔가 하면 신앙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이지요. 이 시대가 말씀이 무너졌고요. 이 여호아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정도가 아니라 우습게 여겼어요. 그냥 한 번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동시대 사람입니다. 하박국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여호아김을 찾아가요. 찾아가서 그 말씀을 두루마기에 적힌 말씀을 이제 읽어줘요. 여호아김에게. 여호아김이 두루마기에 하나님 말씀이 적힌 두루마기를 읽어주자 그 두루마기를 빼앗아서 칼로 다 찢어버리고요. 그 앞에서 선지자 앞에서 찢어가 선지자가 보는데 하룻불에 하나씩 다 던져 불태워버려요. 말씀을 불태워버려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핍박했고요. 우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를 직접 피살하기도 죽이기도 했습니다. 왕이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이 여기니까 백성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목말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사회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말씀이 힘을 잃게 되었고 법이 법치가 사라졌고 정의가 힘을 완전히 소실했고 이런 시대적 상황에 모든 상황을 통틀어서 하박국이 오늘 본문 4절에서 이 시대적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니까. 이 말입니다. 하박국은 이런 세상, 이 유다가 지금 보여주는 이런 세상을 보면서 자기 나라, 자기 조국을 보면서 속에서 지금 천불이 난 거예요. 이게 나라입니까? 우리 요즘 이게 교회입니까? 이렇게 말하죠.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사람이 사는 사회입니까? 속에 천불이 나면서 그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박국은 그 시대를 이 단어 하나에 담아서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뭡니까? 강포. 강포라는 단어 안에 담아서 그 시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 단어는 2절에서도 나오고 3절에서도 나오는데 강포는 여러분 단순히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뜯고 변론하고 막 말싸움하고 치고받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가 정의를 이기고 욕심이 양심을 이기고 권력이 법을 이겨버리고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아버리는 세상을 나타낼 때 강포 이런 단어 씁니다. 그런 사회를 강포한 사회라 그럽니다. 자, 그것을 보고 견딜 수가 없었던 하박국은 하나님께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살아

계시다면 이 세상이 왜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세요. 살아계시다면 왜 나쁜 놈들이 잘 되고 선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것입니까? 잘못한 사람은 저렇게 멀쩡하게 잘 살아가는데 피해자가 저렇게 눈물 흘리며 고통을 호소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정말 다 보고 계십니까?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다 보고 계시면서 하나님 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박국의 질문은 2600년 전에 어느 한 선지자의 질문이 아니라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모두의 질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줄 알면서 왜 내 인생을 이렇게 합니까? 하박국은 세상을 보며 물었다면 하나님 세상이 왜 이 꼴입니까? 이 모양입니까? 그렇게 물었다면 우리는 내 인생을 묻잖아요. 내가 지금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있는지 주님 다 아시면서 이렇게 울부짖는데도 하나님 도대체 이 기도를 듣고나 계신 것입니까? 우리도 그렇게 질문하거든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아파야 합니까? 언제까지 이래 병들어 환자로 지내야 합니까?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언제까지 이 사람 때문에 이토록 괴로워하면서 살아야 되며 참아야 되며 견디야 되며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자식 때문에 이렇게 마음 졸여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제 기도 듣고나 계십니까? 공중에 흩어지는 소리입니까? 나는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왜 이 모든 기도에 귀를 막고 계신 것입니까? 답답해 죽겠습니다.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제 마음은 항상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박국이 똑같이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이것은 다음 주 하겠습니다. 하박국의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음 주에 다루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하박국의 질문 속에 조금 더 머물면서 이 질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박국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져야 될 영적인 인격이 이 질문 속에 있구나 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이 두 가지를 전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는, 믿는 사람은 질문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문 대신 어떤 걸 배웠습니까? 이해가 안 돼도 아멘, 납득이 안 돼도 아멘, 아멘 잘하는 사람이 그냥 믿음 좋은 사람이요. 그런데 하박국서를 통해서 질문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정말 훌륭한 인격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믿음으로 둔갑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믿음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로버트처럼 그분에게 아멘 아멘 하는 사람들을 원하지, 인격자로 만나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세요. 모르면 모른다 하고,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질문을 잃은 신앙, 우매하러 갑니다. 질문을 하지 못하면 그 신앙은 무조건 우매하러 흘러갈 뿐입니다. 왜? 질문이 없으면 생각을 못해요. 생각을 하지 못하면 분별이 안 돼요. 분별하지 못하면 여러분, 결국 신앙이 주님과 자기 사이에 인격적인 만남이 누구 말을 따라가는 겁니다. 말 따라. 질문이 우리를 우매하러서 여러분 막아줘요. 아멘 하기 전에 물을 줄 알아야 되고, 이게 정말 성경에서 나온 말인지 복음에서 나온 말인지 진리에서 나온 말인지, 이게 정말 우리 하나님이라면 정말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정말 맞는가?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고요. 질문은 여러분, 믿음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믿음을 무너뜨려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질문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인격. 그리스도인은 의로운 분노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여러분, 이 사회의 강포에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불의를 보고 견디지를 못하겠다. 견디지를 못하겠다. 너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세상에 일어나는 일에는 다 관심 끄고 그냥 예배당이나 열심히 다녀서 그냥 기도만 하면 된다.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교회 잘 다니는 자녀로 키우지 마시고 정의로운 자녀들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친구가 얻어맞으면 힘이 약하더라도 같이 싸워서 얻어맞을 수 있는 정의로움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사회의 불의 앞에 정말 치를 떨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키워내야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잘 된다 이런 자식들이 아니라, 무엇이 정의이며 무엇이 불의이며 어떤 것 앞에 분노할 수 있는 그런 정의로운 사람으로 아이들을 키워내야 돼요. 거룩이란 여러분, 악에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0: 예수님도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도 여러분 불의와 위선 앞에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들이여, 악을 보고 가만히 계시지 않았고요, 울분을 토하셨고요, 심지어서는 막 장사, 내 성전을,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교회당을 예배 안에 그것을 전부 비즈니스로 만들어낸 사람들로 묶여져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상을 다 엎어버렸다니까요. 교회 안에서 장사하는 믿음으로 뭉쳐진 연결되고 결합된 하나님의 몸들이 아니라 교회가 자기의 이익을 만들어내기 위한 집단으로 전락한 것을 보고 주님께서 상을 다 엎어버렸어요. 이건 못 보겠다 내가 이러면서.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어떤 것에서도 화내지 않는 그냥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분노할 때 분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문제는 무엇 때문에 화내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화는 내어야 돼요. 주님도 내셨고 세례요한도 내었고 그리스도인은 화를 내어야, 의로운 분노를 내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화를 내느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화를 내는가 보니까 지 자존심 상해서 화를 내요. 어디에 화내느냐 보니까 자기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하네요. 나 이것밖에 대접 못해? 이러면서. 어디서 화내느냐 보니까 나한테 손해 입히면 나는 못 참는다 그래요. 그렇게 여러분 내 손해에 화를 내고 내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화를 내고 내 자존심 상해게 했다고 화를 내면서 거짓이 진실을 이기는 것을 보고 침묵하고 악한 사람을 힘있는 사람이 아무 거거 없이 짓밟는 것을 보고 나 다칠까 봐 모른 척하고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지. 그러니 이 세상이 이 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은 의분을 하십시오. 자, 그러나 그 의분을 하기 전에 그 의분의 칼끝이 세상으로 혹은 타인으로 겨누기 전에 그 의분을 가장 먼저 여러분 자신을 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통과한 다음에 내가 사회와 타인들을 향해 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는 전혀 의분하지 않으면서 다른 쪽으로만 의분을 쏟아내기 시작하면 그거는 의분이 아니라 정죄라 그럽니다. 세상의 거짓에서는 분노하면서 내 거짓에는 간대하고 세상의 탐욕에는 세상이 가진 사람들이 뭐 저렇게 저래 이러면서 세상의 탐욕은 분노하면서 내 욕심에는 작은 욕심에는 눈 감고 다른 사람의 위선을 보면서 전 사람 정말 이중적이야 하면서 그렇게 입에 단내가 나도록 분노를 퍼부으면서 내 위선에는 늘 변명만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고 살았잖아요. 그건 의분이 아니라 정죄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여러분 냉정하게 받아야 됩니다. 정말 혼탁한 영적 세상입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박국을 유행하면서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될 두 가지의 영적 인격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믿음의 사람은 질문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질문자로 키우십시오. 하나님이 질문하는 거 진짜 좋아하셔요. 두 번째 믿음의 사람은 의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분의 칼끝이 가장 먼저 행해야 될 것이 어디라고요? 자기 자신에게. 아멘입니까? 저는 이 두 가지의 영적 인격이 여러분들의 내면 속에 깊게 뿌리 내리는 귀한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박힌 못이 되어서 말씀의 생명나무가 여러분들 안에서 잘 자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전남 나주시 남평읍에 위치한 담비내리는 교회 강봉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담비내리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말씀의 숲. 말씀의 숲 오늘 이 시간은 부안중앙감리교회 이성국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사기 4장 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철병거를 뚫고 나오는 하나님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왜 우리는 세상의 힘과 그 무기라는 그 현실이라는 상황 앞에 왜 우리는 세상의 힘과 무기라는 이 세상의 거대한 장벽 앞에 왜 우리는 압도당하며 숨을 못 쉬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린 눈을 돌려서 세상을 바라보면 우린 철저히 초라해집니다. 엄청난 재력, 막강한 권력, 완벽해 보이는 스펙으로 무장한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위축시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만의 철병거를 앞세워 남을 짓밟고 서열을 가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장벽 앞에서 절망하며 스스로를 초라한 메뚜기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사사기 사장은 이런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인간적인 상식과 계산을 완전히 뒤엎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절대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한 연약한 사람들을 도구로 삼아 세상이 가장 자랑하는 압도적인 힘을 산산조각내시는 반전의 드라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사장의 역사적 배경은 영적 암흑기의 연속이었습니다. 에우시 죽자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영적 기억상실증에 걸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가나안 왕 야빈을 통해 아픈 채찍을 드셨습니다.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 그에게는 철병국 900대가 있었습니다. 이 철병관은 오늘날 최신식 전차와 같은 절대적인 최첨단 무기였습니다. 포병 위주였던 이스라엘 군대에게 900대의 철병거, 인간의 힘으론 절대 극복할 수 없는 사신이자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힘으로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극한의 압제 속에서 이스라엘은 마침내 하나님을 향해 다시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위기의 때에 모두의 예상을 깬 방식으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통로에는 두 명의 연약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여선지자이자 사사였던 드보라였습니다. 남성 중심의 고대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이 영적이고 정치적인 지도자인 사사로 세워졌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파격적인 은혜와 섭리였습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바락을 부릅니다. 그리고 다볼산으로 올라가서 시스라의 철병국 900대와 그의 군대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그들의 손에 넘겨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락은 눈앞에 철병거가 주는 공포에 압도됩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함께 가지 않으면 자신도 가지 않겠다고 주저하지요. 그러나 드보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바락의 칼이 아닌 여인의 손에 의해 완성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 말씀대로 기손강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폭우를 쏟아 부으시게 합니다. 무적이었던 철병거 진흙탕에 빠져서 무기력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가 가장 쓸모없는 고철덩어리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혼비백산하여 맨발로 도망친 적장 시스라. 이 시스라는 두 번째의 여인, 바로 겐사람 헤베르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숨어듭니다. 시스라를 안심시킨 야엘은 그가 잠든 사이에 장막에 말뚝과 방망이를 가지고 시스라의 관자 노래에 말뚝을 박아 땅을 뚫고 들어가게 함으로 전쟁을 끝나게 됩니다. 최첨단 무기인 900대의 철병거를 자랑하던 당대 최고의 군대 장관이 연약한 이방 여인의 손에 들린 초라한 장막 말뚝 하나에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은 세상이 자랑하는 막강한 철병거, 절대적인 무기와 힘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연약한 성도의 작은 삶의 무기를 통해 완전히 꺾으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위대한 영적 승리의 법칙을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될까요? 우리는 세상이 앞세우는 화려한 스펙과 거대한 철병과 앞에서 더 이상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오늘 가진 가장 작은 일상의 도구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림으로 거대한 장막을 뚫어내는 믿음의 도전을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900대의 철병거는 무엇입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취업의 문턱입니까? 날마다 숨통을 조여오는 재정의 압박입니까? 아니면 도저히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을 것 같은 가정과 직장의 갈등입니까? 우리는 그 압도적인 세상의 힘 앞에 스스로를 비교하며 나에게는 가진 것이 없고 능력도 없다고 좌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눈앞의 철병거에서 시선을 떼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때입니다. 여러분에게 화려한 철병거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세상의 거대한 무기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의 손에 들린 텐트 말뚝 같은 일상의 작은 것들입니다. 진심을 담아드리는 골방에서의 짧은 기도, 누군가의 아픔을 공감하며 내미는 따뜻한 손길, 정직하게 흘리는 오늘 하루의 땀방울, 성경 한 구절을 묵상하며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세상은 그것이 초라하고 하찮게 여길지 몰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그 작은 것이 들릴 때 세상의 어떤 철병거도 뚫어내는 절대적인 승리의 무기가 됩니다. 주눅들지 마십시오.
세상의 그 거대한 벽 앞에서 당신의 작은

0: 이름을 당당히 꺼내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도 당신의 그 작은 도구를 통해 세상을 이기는 위대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1: 말씀의 숲 지금까지 부안중앙감리교회 이성국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3-584-2367번 063-584-2367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0: 복음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1: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 예창 FEBC 게시판입니다. 광주 극동방송에서는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와 옹기장이가 함께하는 찬송가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위치한 송정제일교회입니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 추첨의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은 필사 노트를 지참해 참석하시고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으셨거나 필사 노트가 없으셔도 누구든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콘서트에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나주 빛가람교회에서는 왜 온라인 교회인가를 주제로 무료 강의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8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나주 빛가람동에 위치한 빛가람교회입니다. 강사는 유튜브 라이브 교회 점호승 목사님이며 지역교회의 온라인 사역에 대해 강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082-3184번 010-9082-318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서구 화정동에 위치한 참빛교회에서는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8월 31일 저녁 7시 30분부터 9월 2일 오후 2시까지이며 저녁 7시 30분과 오후 2시 하루 두 차례 진행됩니다. 강사는 예복교회 소진호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408-3763번 010-6408-376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학교 광주 전남지역 모임에서는 광주 전남지역 목회자 부부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9월 1일 오전 10시 광주 동구 산수동에 위치한 광주 산수교회에서 진행되며 강사는 대전 한빛교회 백용현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244-9544번 010-3244-95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문화 이주민 선교학교에서는 제4기 다문화 이주민 학교를 개최합니다. 9월 10일부터 11월 26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에 광주 광산구 산정공원로에 위치한 이주민 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되며 다문화 이주민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962-3004번 062-962-300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통일은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갈라진 땅 위에 복음의 평화가 흐르기를 함께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꿈꾸는 복음통일 김태희입니다. 북한 양강도 해산시 주둔 국경경비대 소속 군인이 무장 탈영해서 도주하다가 추격 과정에서 사살되는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습니다. 총을 들고 나라를 지키던 한 군인이 그 총을 들고 생존을 위해 뛰쳐나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리고 결국 같은 군인들의 총구 앞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던 암울한 현실은 정말 그 땅의 고통이 얼마나 깊은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식량과 기본적인 보급조차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상황들과 또 강화된 통제로 인해서 생계를 이어갈 길마저 막혀버린 북한.

익숙한 주민들의 삶. 우리가 쉽게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무게로 다가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안다라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 땅의 아픔을 보고 계시고 들으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굶주림과 억압 속에 있는 북한 주민들과 군인들을 주님께서 친히 먹이시고 지켜주시기를. 닫혀버린 길 위에 생명의 길이 열리고 억압이 아닌 회복의 결정을 북한의 지도자들이 해주기를.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 땅 가운데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북한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시간, 우리가 꿈꾸는 복음통일. 그럼 찬양과 함께 오늘 순서 출발합니다.

네,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오늘 첫 찬양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문용택의 음성으로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이 방송은 북한의 회복과 그 땅에 남겨진 동포들의 마음에 품으면서 복음으로 그 땅이 되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소망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가 직접 갈 순 없지만 각자 있는 자리에서 잠시나마 마음을 모아 기도할 수 있겠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북한을 향해서 일하시는 통로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 잠시 이 시간 방송 함께 들으시면서 북한을 떠올려보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북한과 남한과 한반도 그리고 나아가 온 열방에 하나님의 통치와 자비가 임하기를 함께 소망하며 분단의 경계를 넘어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날을 소망하는 방송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계속해서 함께 마음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북한의 오늘을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북한의 오늘 우리의 기도. 북한의 생생한 선교 소식을 전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북한 땅 위에 더하는 시간입니다. 북한의 오늘 우리의 기도. 이 시간은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샬롬 모퉁이떨 선교회 정은주 간사입니다. 지난주에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북한의 물가로 어려운 북한 주민들의 삶을 나누고 기도했는데요. 이번 주에는 해외에 나와 있는 북한 근로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며칠 전 선교지 M국에서 북한 사역을 하고 있는 사역자를 만났습니다. 다음은 해외에 나와 있는 북한 근로자들의 형편과 선교에 대해 사역자가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저는 2001년 신학교 모임에서 북한 선교하는 한국 선교사로부터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듣고 북한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때 선교사가 저희를 향해 당신들은 북한에 직접 갈 수 있지 않느냐, 우리가 도울 테니 북한에 가서 선교하라고 강권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기도하며 아내와 아들과 함께 북한에 가려고 길을 나섰습니다. 북한이 건너다 보이는 중국의 단동까지 갔는데 거기에서 돈이 떨어져 더 이상 가지 못하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과 2013년에도 북한에 가려고 떠나 단동까지 갔지만 돈이 떨어져 북한에 갈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울고불고 하면서, 하나님, 내게 있는 것으로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무슨 이유로 세 번씩이나 가지 못하는 상황입니까? 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제 내가 너로 북한에 가라고 했느냐? 내가 북한에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북한 사람들을 보낸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돌아와 우리나라에 북한 사람들이 와 있는지, 있다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자료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란 게 이미 5천 명의 북한 사람들이 와 있는 것을 확인하며, 아, 진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구나. 생각해보니 우리 같은 외국인들이 북한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와 있는 북한 사람들에게는 복음 전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북한인들을 찾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열악한 환경에 처한 북한 사람들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보통 20명에서 15명 정도가 한 팀으로 움직이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몇 명씩 조를 나누어 건설 현장이나 기타 돈을 벌 수 있는 곳으로 흩어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근로자들이 일하는 곳이 열악하다 보니 돈을 받지 못하는 이들도 많았고, 겨울에는 일자리가 없어 일자리는 고사하고 머물 곳이 없어 슬리퍼를 신고 가방도 없이

없이 비닐봉지에 짐을 넣어 가지고 있으며 노숙자가 되기도 합니다. 엄동설안에 갈 곳 없는 북한인들이 안타까워 그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하며 말도 하지 않고 이름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오갈 데 없는 그들을 찾아가 먹을 것을 준비해 주기도 하고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는 일이 반복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한 번은 팀장인 사람이 제게 자신들이 머물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목사이고 교회의 작은 사택에서 머물고 있다. 당신들이 머물 수 있는 곳이 교회인데 괜찮으냐 물으면서 팀원들에게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교회 한 공간에 그들이 머물겠다고 했습니다. 북한어 성경을 5권, 10권씩 갖다 놓았습니다. 그 성경이 한 권씩 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에게 목사임을 밝힌 저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전하기도 하고 전도도 했는데 하루는 팀장이 와서 부탁했습니다. 다 같이 있는 데서는 전도하지 말고 서로 감시를 하니 개인적으로 있을 때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 팀이 아닌 개별적으로도 끊이지 않고 저를 찾아오는 북한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북한에 돌아간 사람들의 수가 참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찾아가 한 달씩 머문다면 몇 년은 북한에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2020년 유엔의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가 결정되면서 M국에 있던 북한인들이 모두 북한으로 돌아가 지금은 그들이 머문 공간이 비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오늘 나눈 내용을 기억하며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첫째, 북한의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M국을 비롯해 여러 지역에 더 많은 북한인들이 해외로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그렇게 나와 있는 북한인들에게 다양한 형태로 접촉하여 그 과정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마련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해외에서 북한 사역을 감당하는 일꾼들의 보호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북한과 수교를 맺고 있는 나라에 북한인들이 나와 외화벌이를 하는 나라들 또한 대체적으로 사회주의 노선을 견지하고 있기에 북한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조심해야 하고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북한인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해야 하고 그 과정이 노출되지 않도록 사역자들의 보호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복음을 듣고 북한에 돌아간 사람들을 통해 가족을 비롯한 주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해외에 나와 있는 북한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 하나님의 나라가 북한에 충만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기는 한 주 되길 축복합니다. 더 자세한 기도 정보와 실제적인 기도 동역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모퉁이 똘 선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한홍재 목사님의 찬송 오신실하신 주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여주연 목사님의 주빌리 칼럼으로 함께합니다.
1: 갈라진 땅에도 복음은 흐르고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주연 목사입니다. 주니어 주빌리 사무총장으로 다음 세대를 통일세대로 길러내고 있으며 서울에 있는 메이커스 교회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적 통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광복 81주년을 맞이합니다. 광복은 한민족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인데요. 광복절은 남북한이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나 단독 정부를 수립하기 전 공유하는 마지막 역사적 공통 분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광복에 대한 이해조차 서로 다른 것이 현실입니다. 남한에서는 8월 15일을 광복절이라고 부릅니다. 잃어버린 빛과 국권을 회복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국내외에서 독립을 위해 헌신했던 수많은 선열의 희생을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반면에 북한은 이날을 광복절이 아니라 조국 해방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이 해방을 김일성의 항일 무장투쟁의 공로로 집중시킵니다. 2023년 북한은 8월 15일 기념주화를 발행했습니다. 동전에는 주체 112라는 연도가 표기되어 있는데요. 이는 김일성이 출생한 1912년을 원년으로 하는 표기 방식이었습니다. 뒤편에는 잊지 말라 역사의 교훈을 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같은 8월 15일을 맞이하면서도 저들은 광복이 아닌 조국 해방의 날로 기념하며 역사적 사실이 아닌 정치와 체제 선전을 기념할 뿐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배운 역사를 통해 공동체의 정체성과 가치 판단의 기준을 형성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적 통일을 준비하는 일에는 반드시 역사에 대한 준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실에 근거한 역사를 정직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적 화해는 불편한 진실을 덮는 일이 아닙니다.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일입니다. 우리는 북한 주민들이 왜곡된 역사 하나만을 교육받아온 거짓의 피해자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뿌리 깊은 거짓의 역사에 기초한 정체성과 잘못된 가치 판단의 기준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승자의 역사를 강요하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복음적 통일은 남한의 역사와 가치, 문화를

0: 북한 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남과 북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과정이며 진리에 기초하여 잘못된, 왜곡된 거짓들을 거두어내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복음적 통일 역시 십자가의 길이어야 합니다. 진리 없는 화해도 아니고 사랑 없는 심판도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 잘못을 밝히고 사랑으로 사람을 품으며 회개와 용서를 통해 새로운 관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광복 81년을 맞는 우리는 분단과 이념의 어둠, 역사의 왜곡의 어둠을 밝히는 진리의 빛, 증오와 적대를 몰아내는 복음의 빛을 회복하는 온전한 광복을 위해 더욱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메이커스 교회 여주현 목사였습니다.
1: 지금까지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이었습니다. 닫혀버린 길 위에 복음으로 생명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북한 땅 가운데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분단의 경계를 넘어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날을 소망하는 방송,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저는 김태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평안하셨죠? 하늘편지 이정현입니다. 며칠 전이었어요. 지금은 퇴사를 했지만 여전히 가장 친한 저의 동기가 택배를 보낼 거라며 메신저로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다음날 바로 도착한 택배 상자 안에는 얼마 전 미국에 다녀오며 사온 선물들과 사랑스런 카드가 들어있었는데 진심을 담아 예쁜 글씨체로 적어준 메시지에 뭉클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문장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지금처럼 서로 기도해주는 우리가 되자. 거리상으로도 멀고 이젠 퇴사를 해서 공감대도 많이 줄었지만 우리의 우정을 이어주는 것은 기도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삶을 살아갈 때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나의 가치도 달라지게 마련인데요. 아름다운 만남은 그래서 더 소중한 선물임을 기억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도 잠언 27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첫 곡 조수진의 목소리로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들려드렸어요. 하늘 편지 오늘도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면서 은혜로운 찬양들 많이 많이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계신 곳에서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메시지 보내실 곳 알려드릴게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전송하시면 됩니다. 어디서 무엇하시며 극동방송 듣고 계신지 간략하게 들려주시거나 듣고 싶은 찬양을 신청하실 분들은 제목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메시지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 중에 몇 분을 선정해서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고 싶은 예쁜 성경 라스텔라 성경에서 성경책을, 6남매 핸드메이드에서 제작한 파우치를, 식비는 줄이고 맛은 높이고 쿠기지에서 밀키트 선물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4512님, 극동방송은 언제 들어도 따뜻합니다. 이 좋은 방송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셨는데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해요. 0370님,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이 더위를 잘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모든 힘들어하는 분들과 사랑의 종소리라는 찬양 함께 듣고 싶어요. 힘내시라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사랑의 종소리 듣고 힘내세요 하셨는데요. 와, 정말 듣고 나면 더 힘내세요.

힘이 날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들려드릴게요. 8787님, 주님의 숲 신청합니다 라고 제목 적어주셨는데요. 아, 그래요. 바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숲 함께 하시고요. 이어서 사랑의 종소리까지 들려드릴게요. 어느 날

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의 목소리로 감상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하늘편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479님, 무뚝뚝한 중1 아들이 나흘 동안 여름수련회에 다녀왔는데요. 기도가 가장 재밌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메시지 주셨어요. 어머님의 그 마음이 너무 공감이 됩니다. 어머니께는 너무나 행복한 고백이었을 것 같고 주님께도 그렇게 드려졌을 그 고백에 참 감사한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복된 수련회의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9034님, 집안 공기가 은혜로 가득합니다 라고 한 문장을 딱 적어주셨는데 은혜가 되네요. 집안 공기가 은혜로 가득합니다. 네, 찬양이 울려 퍼지는 곳마다 더위를 잊게 해줄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하면서 신청하신 곡 바로 이어드릴게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호산나 싱어즈의 목소리로 함께 하시죠.

네, 우리는 약하지만 강하신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이끌어주심을 늘 기억하면서 더욱 승리하는 한 주 되시고요. 또 내일은 주일인데요. 여러분들 모두에게 가장 행복한 예배의 시간이 되길 기도하면서 오늘 끝곡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전해드리며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하늘편지 이정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

0: 영혼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서울 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께서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가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1: 요셉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요셉에 대해서 좋은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지만 요셉이라는 그 사람의 삶을 바라보면서 요셉은 이 어린 나이부터 겪는 그 어려움들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걸 제가 이제 요셉하고 이제 설교할 때 이렇게 이 주인공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거든요. 자꾸 물어봐요. 요셉, 너는 이 나이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무슨 생각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다음에 이 열두 아들이 있는데 열두 아들 중에 첫 번째 루벤이 아니고 요셉이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우연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쉽게 우리가 좀 막말로 얘기하면 내 팔자가 어떻게 됐길래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나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하는 부분을 조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요셉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섭리로 언약을 이어가세요. 섭리. 섭리라는 말을 우리가 교회에서 참 많이 듣는데 좀 어려운 단어거든요. 쉽게 설명하면 창조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다면 이 창조된 세계를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 이것이 섭리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쭉 살아보고 또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이 섭리는 뭐냐면 제일 먼저 우리를 구원하는 방향,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방향, 우리의 삶을 헛된 삶이 되지 않도록 붙들어주신 삶의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섭리하셔서 쉽게 말하면 계획이라 그러죠. 하나님 계획대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그 2절 상반절에 보니까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여기에 놓고 요셉 얘기가 나와요. 야곱의 족보는 35장 23절에서 26절에 이미 나왔어요. 열두 아들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야곱의 족보는 야곱의 열두 아들이 다 나와야 되는데 요셉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뭘 상징적으로 보여주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후계자로, 상속자로 삼으셨다는 얘기예요. 왜 요셉을 상속자로 삼았을까요? 열두 아들 중에 열한 번째 아들인데 아무도 몰라요. 이건 하나님밖에는 몰라요. 이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루어가시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힌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을 때에 그때 너에게 자녀 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자녀가 많은 후손을 이루고 이룬 이들이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그리고 내가 그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그 나라를 징계하고 그 백성들이 나오도록 하겠다고 미리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애굽에서 노예로 훈련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서 훈련시키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백성 되겠다는 것. 우리가 죄 지은 우리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우리 몸에 배어서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죄성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일의 후계자로, 수백 년이 흐른 다음에 후계자로 요셉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보니까 지금 요셉은 17살이에요. 그리고 자기 형들하고 같이 양을 치라 그러니까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는 뭐 해석이 조금씩 다들 이 책마다 다릅니다만은 고자질하는 일들이 17살짜리가 철딱선이 없잖아요. 형들한테 미움받아요. 게다가 또 뭐냐면 꿈을 꿨는데 꿈이 우리 동안교회 일어나라 찬양한 것처럼 곡식을 이렇게 단은 단을 묶는데 갑자기 요셉의 단이 일어나더니 11단이 다 절하더라는 거예요. 형들이 기분 나쁘잖아요. 내가 너한테 절한단 말이야? 그거로 끝났으면 되는데 그 다음에 뭐냐면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하더라. 그러니까 야곱도 이거 별로 기분 좋게 안 들었어요. 그래서 꾸짖었는데 야곱은 이걸 기억했다 그랬어요. 이건 뒤에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근데 요셉이 이것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이것 때문에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잘 있었는데 인정도 받았는데 여기서 또 모함을 당해서 더 험악한 감옥으로 갔어요. 거기에서 신랄 같은 희망이었던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석해주고 이제 핵석방될 거라 그랬는데 무려 2년 내지 3년을 그 감옥에서 더 썩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셉이 자기 인생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는 왜 어린 나이에 엄마가 일찍 죽었을까? 저 형제들은 전부 다 배가 다른 형제들이거든요. 왜 나는 엄마 없이 이렇게 자랄까? 그리고 형들이 미워하고 형들에 의해서 내가 노예로 팔려가다니 이건 또 무슨 일인가? 노예로 팔려간 데다가 거기서 또 감옥으로 모함을 뒤집어쓰고 감옥으로 갔다. 인생이 이해가 되겠어요? 해석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언제 이해를 하느냐? 요셉이 거기서 국무총리가 되고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국무총리가 되고 꿈처럼 7년 풍년이고 7년 6년이 들어서 있어서 이스라엘 야곱과 했던 70명의 그 가족들이 이집트로 애굽으로 이주해 와서 그들과 만났을 때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뭘 알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45장 5절 보니까 이렇게 써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50장 20절 보니까 당신들은 나를 야리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나니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요셉이 총리 대신 되고 가뭄으로 모든 주변의 민족들이 쌀쌀로 왔어요. 올 때에 이 야곱의 아들들 같이 온 거예요. 오면서 볼 때 요셉이 그랬을 때 풀리는 거예요. 아, 내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갔구나. 그 팔려간 상인들이 전문 노예 상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높은 고관 대작들에게 파는 물건을 파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뭐 다음 주 좀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썼겠구나. 아, 보디발의 집에서 내가 감옥에 간 이유는 바로 이 왕의 술 맡은 환관장을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그 꿈을 해석해 줬는데도 바로 석방 안 된 이유는 이 애굽에는요 서른이 되기까지는 관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13년을 고생했는데 서른이 될 때까지 2년인가 좀 더 감옥에 더 머물러 있었어요. 아,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그리고 그 풍년과 흉년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총리 대신 세워서 할 때에,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러니까 과거에 상처난 거, 아픈 거, 형들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어? 내가 중심을 다했는데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런 상처와 아픔들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이게 섭리예요, 여러분. 여러분, 다윗만큼 험한 인생 산 사람 있나요? 정말 험한 인생 살았죠. 아내도 빼앗기고 장인한테 쫓겨서 10여 년 이상 고생하고 돌아다니고 또 형들한테도 미움을 받고 광야에 살 곳이 없어서 광야에서 살다가 적국에 망명해가지고 미친 채 하면서 침 흘리면서 빙빙 돌아다니고 동굴 속에 살면서 살던 수많은 일들, 그것으로서 끝이 아니에요. 그 아들끼리 서로 싸우고 죽이고 그 아들한테 쫓겨서 도망다니고 험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요 시편 16절 5절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다윗의 고백이 뭐예요? 그렇게 험한 인생을 살았는데 자기가 인생을 살고 뒤를 되돌아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었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일들은 줄로 지어진 것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내 삶을 인도해서 여기까지 오셨구나 하는 것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될 때 과거를 해석할 수 있어요. 이 애플을 만든 이 스티브 잡스가요 2005년도 스탠퍼드 대학에서 그 강의를 할 때, 그 대학생들 강의를 할 때 이런 얘기 했어요. 우리는 점을 살고 있지만, 지금 현재죠, 현재 살고 있지만 뒤를 돌아볼 때 우리는 이 선을 그을 수가 있다고 그렇게 했어요. 우리 살아온 삶, 자기 경험을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는 여러분 중에도 고통받고 어려움 받고 힘들고 내 인생은 왜 이리 안 풀리냐 이렇게 하는 이 점과 같은 것인데 이 점의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뒤를 돌아보면 점점 하면서 선을 연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애플이라는 그런 회사를 만들고 발명할 수 있고 또 연구할 수 있었던 많은 이유에 대한 자기 삶의 이유를 얘기했어요. 이분 한 두 번 정도 얘기를 했는데 하나는 자기가 죽음 앞에서 또 고백한 그 얘기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지난 날을 한번 딱 돌아보세요. 여러분, 저도 고난을 받을 만큼 받았거든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을까? 쭉 돌아봅니다. 그것도 오랫동안 겪었어요. 근데 요즘은 한 번씩 이렇게 되돌아 봐요. 아, 그랬구나. 그렇게 아니었으면 내가 얼마나 완악했을까. 아,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훈련시키셨구나.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섭리로 인도해 가세요. 전혀 이해를 못해요, 우리는. 그러나 살아온 뒤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섭리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세요. 그 계획이 뭘까요? 나를 구원하시는 것, 내가 헛되게 살지 않는 것,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 그 계획을 가지고 오늘도 내 삶을 인도해 가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을 이어가세요. 하나님의 은혜. 여기 보니까 3절 4절 보니까 요셉이,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해요. 사랑해서, 그 사랑하면 사랑하는 거로 끝나야 되는데 사랑해서 채색옷을 입혔어요. 이 채색옷은요 족장이나
앞으로 족정의 후계자가 입는 옷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여러 가지 뭐 해설이 있어요.

좋아하는 분들 다르고 다 다른데 대체적으로는 바로 앞으로 족장으로 이어질 사람. 그러니까 나머지 11명의 그 형제들이 얼마나 부글부글했겠어요. 저 어린 철부지 저 녀석이 이 후계자가 된다니. 성경은요, 야곱이 이 편애하는 것, 정말 요셉을 편애하는 것, 물론 노년에 얻은 아들이고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가 있어요. 편애에 대해서 성경은 긍정적으로 얘기하진 않아요. 이것 때문에 분란과 어려움, 하나님 뜻을 이루는 과정이었지만은 분란과 어려움 이렇게 때문에 긍정적으로 하지 않지만, 그보다 더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면 이 야곱의 편애를, 야곱이 요셉을 편애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편애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모르겠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중에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여기까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했을까? 잠깐 지나가는 인생 속에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했지? 내가 특별히 탁월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 왜 나를 구속해 주셨지? 구원해 주셨지?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해 주지? 마치 하나님이요, 세상에 사랑할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처럼 편애하신 거예요. 나보다 뛰어난 사람 많아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의 편애적인 사랑, 그걸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은총이라고 불러요. 은혜. 근데 이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는 데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 힘든 일, 고난받는 일, 시험되는 일, 지치는 힘, 이런 일들 많이 일어났는데도 이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실패해도 실패로 내버려 두지 않고, 상실해도 상실로 내버려 두지 않고, 좌절해도 좌절로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세운 거예요. 아브라함도 은혜였죠. 하나님 일방적인 은혜였죠. 이삭도 그랬죠. 야곱도 그랬죠. 요셉도 그랬죠. 다윗도 그랬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은혜를 입어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냐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랬어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될 때에, 지금도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머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뭐가 생기는가 하면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얻을 수가 있어요. 뭐 말씀은 많지만은 조금 더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과 약한 것들과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셨다. 이는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전적은 하나님 은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대하세요. 중국의 선교사, 그분의 이야기의 일화로 전해지고 있어요. 이 선교사님이 자기의 삶을 사는데, 항해를 하는데 암초가 얼마나 많은지, 너무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피해 다닌다는 것. 그 암초 부딪히면 배가 파손당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앞에 암초 같은 모든 어려운 일을 좀 제거해달라고 그렇게 계속 하나님 기도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 환상 중에 배가 한 척 암초를 피해서 아슬아슬하게 가는 그것이 이렇게 환상 중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강 상류에서 물이 불어나더니, 물이 불어나서 배가 쑥 올라가는 거예요. 그 밑에 암초가 있는데 암초 위로 자유롭게 쫙 지나가는 꿈을 꾼 거예요. 그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부어질 때, 내 삶 속에 암초 같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치우거나 없애거나 하지 않고 그 위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내 인생으로 하여금 살아가게 만드는구나,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형들의 미움을, 그 암초를 해결해 주지 않았어요. 웅덩이에 있을 때도 해결해 주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 형들의 미움과 동시에 보디발의 집에서 모함받는 것도 제거해 주지 않았어요. 감옥에 든 것도 제거해 주지 않았어요. 그대로 그 삶 속에 다 겪고 했어요. 그러나 그 삶을 겪을 수 있게 만들었던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견딜 수 있는 힘,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 그것이 이길 수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은 나는 나 혼자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지금 내 상황은 정말 절망이야 그렇게 할지라도 가만히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내 아픔 때문에, 내 고통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가려져 있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은혜로. 그렇잖아,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 쉬셨나요? 아니요, 일하셨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쉬셨나요? 아니요, 하나님 일하셨어요. 요셉이 웅덩이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을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일하고 계셨어요. 하나님 계획을.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그 믿음, 은혜를 우리가 간과하게 될 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문제 해결이 우선순위의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 없는 우리의 마음은요, 지옥 같아요. 증오와 미움이 우리 마음속에 넘쳐보세요. 참

게 네 안에서 네 배나, 그죠? 네 배나 끌어들면 누가 먼저 상해요? 내가 먼저 상해요. 반대로 내가 남을 축복할 때는 내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한 네 배 끌어야 표현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남을 축복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내 안에서 내가 먼저 은혜 받는 거예요. 예? 고난과 시련이 온달지라도 그 암초를 하나님 제거하지 않고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주실 때에 현재를 살아가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비전으로 언약을 이어가십니다. 꿈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예. 이게 나중에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없을 때는 주님은 꿈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도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해 가신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인도해 가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17살 이 소년에게 주어진 두 가지 꿈은 너무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왜 인상적이었냐? 똑같은 종류의 꿈을 두 개나 꾼 거예요. 자기 단이 일어나더니 11단이 절하고 해와 달과 별이 절하고 하는 그 꿈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꿈일까? 다 이것 때문에 미워하고 아버지한테도 야단맞았지만 야곱은요, 이 꿈을 기억했다 그랬어요. 마음에 담았다 그랬어요. 왜요? 자기 삶이 그랬거든. 자기가 베델에서의 그 꿈 때문에 라반 삼촌의 집에서 견뎌낼 수 있었고 거기서 돌아와야 될 때도 이 꿈 때문에 올 수 있었고 그가 세계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도 베델로 돌아가자 했던 것이 이 꿈 때문이었어요. 꿈이 내 삶을 인도해 온 거예요. 이게 야곱은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내가 오늘 여기 와서 이 가나안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이 내 삶에 보여주신 그 베델의 꿈이 나를 인도하여서 여기까지 오겠다. 그 고백을 하기 때문에 야곱이 요셉이 철없는 얘기를 할 때도 새겨들은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그 꿈으로 인도해 가셨어요. 이 꿈이 있었기 때문에 형들한테 미움받아도 살아갈 수 있었고요. 이 꿈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보디발의 집에서도 열심히 할 수 있었고 오해받을 때도 낙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이 꿈이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그는 여유 있고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된 거예요. 꿈 있는 사람은요, 가난하지 않습니다. 꿈 있는 사람은요, 방자하게 행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시편 기자는 망령되이 행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함부로 살지 않는다 그랬어요. 꿈 있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사람도 이 꿈이 없는 사람은 삶을 낭비하고 살아요. 소비와 낭비는 다르잖아요, 그죠? 소비는 결과가 남잖아요. 낭비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이 꿈 있는 사람은 인생을 낭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꿈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꿈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한 발 한 발 디딜 때에 내가 여기가 디뎌야 될 땅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는 것은 발의 등이 비춰주기 때문에 짚지 말아야 될 곳, 짚어야 될 곳을 알게 된다 그랬어요. 주의 말씀이 내 길의 빛이라 그랬어요.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요즘은 속도가 중요하다 그러는데 방향을 잃어버리면 속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을까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이 말씀의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호 영신예배 때 말씀 뽑는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비판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 무슨 이게 무슨 샤머니즘 점 뽑는 것처럼 그렇게 하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들었는데 제가 이런 분들, 이런 말씀을 뽑고 사는 분들 얘기를 몇 분 들어봤는데, 목사님 제가 뽑은 말씀이, 그래서 말씀이 안 좋으면 또 딴 거로 바꿔가고 그래요. 자기 마음에 드는 거. 뭐 그래서 말씀을 가능하면 다 축복된 걸 뽑으려고 그래요. 뭘 뽑아도 다 하나님께서. 근데 이 말씀을 간직하고, 아 나에게 주신 올해의 말씀이라 간직하고 살았더니 어려울 때도 이 말씀이 생각나고 힘들 때도 이 말씀이 생각나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주셨어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레마라 그랬죠. 우리가 말씀드릴 때 냈죠. 로고스가 있는데 일반적인 말씀인데 레마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으로 받을 때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고난을 이길 수 있고 시련을 이길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더라 하는 것을 저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호영신님이 받은 말씀 팽개쳐놓고 그냥 그렇게 다니지 마시고요, 하루에 한 번씩 읽어보세요. 이 말씀을 품으세요. 그건 뭐예요? 꿈을 품는 거예요. 이 꿈이 나를 이끌어가요.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때 내 인생은 실패하지 않아요. 인생의 감옥 속에도, 인생의 동굴 속에도, 인간의 캄캄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가진 사람은 주저앉지 않아요.
낙심.

0: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게 세 가지라 그랬죠. 쉽게 말하면 우리 팔자를 인도해 가신 하나님, 이 경건하지 못한 편인지 모르겠는데, 예, 섭리, 하나님 계획 섭리. 그 섭리는 어떤 섭리라 그랬죠? 우리를 구원하는 섭리,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섭리, 우리 인생이 헛되지 않게 살게 하는 섭리. 그 섭리로 내 삶을 지금도 인도해 가세요. 고난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깎을 게 많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시고 더 겸손하고 낮아지고, 예, 그 섭리. 두 번째는 은혜.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내 삶 속에 있다. 현재를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소망은 어디서 와요? 말씀을 품을 때, 이 꿈을 품을 때, 요셉처럼 그렇게 이겨나간다는 것 기억하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고개와 강물과 힘든 여러 가지 과정들을 잘 이겨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갈 때 정말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가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간증하면서 떠나는 인생 되도록 오늘도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1: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서울 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김해찬의 예수님을 찬양하며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의 마지막 토요일 저녁을 찬양과 은혜의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할 찬양사역자 김예찬 전도사입니다. 네, 여러분 행복한 주말 저녁 보내고 계시죠? 와, 이번 주는 그래도 지난주보다 한 주간 날씨가 조금은 아주 조금은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그런 날씨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8월 15일 광복절을 또 보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또 이 나라에 광복의 날을 주신 것들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구원을 주신 그 은혜를 또 돌아보며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8월의 중순을 또 지나고 2주만 지나면 9월이 오고 또 가을이 올 텐데요. 우리나라가 그토록 간절히 염원하던 광복의 날이 기어코 왔던 것처럼 올해 여름도 기어코 끝나고 가을이 올 줄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 서머 스페셜 시간으로 함께 할 텐데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계절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8월 15일 김혜찬의 예수님을 찬양하며 지금 시작합니다.

결단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들이 함께 화답해 주시면 됩니다.

네, 김혜찬의 예수님을 찬양하며 서머 스페셜 마지막 시간으로 함께 했습니다. 내일 주일 예배 그리고 새로운 한 주도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새해 일을 행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며 은혜 가득한 시간들 되기를 바라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늘사랑교회 김예찬 전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In those days, Israel had no king. Now, a Levite who lived in a remote area in the hill country of Ephraim took a concubine from Bethlehem in Judah. Judges chapter 19, verse 1.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우거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하였더니 사사기 19장 1절 말씀.

0: Hello, everyone, and thank you for joining us for English Bible Fellowship. I'm Chung-Soo Kim, broadcasting on FEBC Mission FM from the nation's capital, Seoul.
1: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창수입니다. 오늘이 8월 15일 광복절이지요. 올해로 광복 81주년을 맞았습니다. 물론 광복 후 6.25도 있었고 여러 어려움과 위기도 있었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세계 인류 국가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이 조그마한 나라에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것들이 여럿 있습니다. 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2차 대전 이후 독립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민주주의와 이만한 경제 부흥을 이룬 나라는 우리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세계에 자랑할 만한 다섯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순서는 어떤 것이 우선이라고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요. 첫 번째로 인천공항을 꼽을 수 있답니다. 두 번째로 국민건강보험이 있고요. 세 번째는 지하철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깨끗한 공중화장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산림녹화를 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6.25전쟁 후에 땔감이 없어서 시골에서 자랐는데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불을 떼고 밥을 해먹고 했습니다. 지금 온 국토가 다 푸르른 산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네, 일일이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 다 제 말에 공감하실 줄 믿습니다. 이 다섯 가지가 세계에 내놓을 만한 자랑거리라고 하는군요. 대한민국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극동방송은 지난 목요일에는 여수 전남체육관에서 그리고 어제는 익산실내체육관에서 말씀드린 대로 나라사랑 콘서트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이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라디오와 유튜브를 통해 시청해 주시고 애청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돌아오는

월요일은 대체 공휴일이죠. 연휴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잉글리시 바보 펠로시 오늘 순서도 역시 찬양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힐송의 찬양입니다. Here I am to worship you.

Amen.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A Levite, 한 레위 사람이 who lived in Ephraim, 에브라임에 살고 있었는데요. Had a concubine. 이 사람이 첩을 하나 두고 있었습니다. He lived in an area, 어떤 곳에 살고 있었는고 하면 that was a long distance away from the main places. 우리 성경에 한 구석이라고 나오고 main places는 주요 도시로부터 떨어져 있는 아주 소도시 한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The concubine ran away from him. 그런데 이 첩이 이 레위인에게로부터 떠났습니다. Ran away, 달아났어요. And had gone back to Bethlehem. 이 여인이 바로 베들레헴 출신인데 자기네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She lived with her father for 4 months. 그렇게 달아나서 신랑을 버리고 달아나서 아버지 집에 가서 4 months, 넉 달을 살았습니다. We do not know why she left. 글쎄요, 이 여인이 왜 떠났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정확하게는 perhaps she wanted to be with someone else. 글쎄요, 뭐 다른 사람이 생겨서 떠나고 싶었을까요? Or perhaps she was very angry. 아니면 신랑이 뭘 마음에 안 들어서 화가 나서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It is more likely that she was angry. 그러나 후자가 더 설득력이 있다. 아마도 화가 나서 떠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다는 것이죠. The Levite went to Bethlehem. 그래서 이 레위 사람이 그녀의 고향, 그녀를 찾아서, 첩을 찾아서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He tried to persuade her. 가서 그 첩을 설득을 해서 to come home to him. 다시 집으로 가자. 이렇게 하려고 갔던 것이죠. He would not refuse to accept her. 그러니까 그녀가 떠났다고 해서 그래 잘 살아라. 이래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설득해서 데리고 가려고 그랬고 He would not refuse 거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To accept her, 받아들이는 것을. Also, her father welcomed him. 그래서 고향에 갔더니 참 사위 아니겠습니까? 장인이 사위를 환영합니다. 어서 오시게 하고 This seems to show that nothing bad had happened. 이것을 보면은 글쎄요. 뭐 그렇게 썩 나쁜 일이 있었던 것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Her father was glad. 아버지는 기뻤죠. 장인은 that the man from Levi's tribe had come. 이 레위 사람이 찾아와 준 데 대해서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the father would have suffered shame. 아마도 이 아버지는 참 수치심을 느끼면서 살았을지도 몰라요. Because his daughter had left her husband. 왜냐하면 자기 딸이 신랑을 버리고 지금 여기 와서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참 물어봤는지 안 물어봤는지는 모르겠어요. 너 시집 갔는데 왜 여기 와서 사냐? 신랑은 어떡하고? 물어보지는 못했는지 몰라요. 궁금했을 거예요. The Levite stayed with the woman and her family for 4 days. 이 첩의 집에 와서 가족들과 이 첩과 나흘을 지냈습니다. Then try to leave. 그러고 나서 이제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But the woman's father convinced him to stay one more day. 그런데 이 첩의 아버지 장인어른이 이렇게까지 왔는데 하루 더 묵고 가시게 하고 권유합니다. On the fifth day, 닷새가 되는 날, the Levite tried to leave early in the morning. 이 레위 사람은 아침 일찍 출발하려고 했습니다. But the woman's father talked him into spending the morning at the house. 그러지만 장인어른이 또 아침을 함께 보내자고 권유합니다. The Levite and his concubine left in the afternoon. 그래서 레위 사람은 이 첩과 함께 오후에 떠나게 됩니다. Because the Levite did not want to spend one more night in Bethlehem. 이 레위 사람도 이렇게 뭐 오래 있고 싶겠어요. 베들레헴에서 하루를 더 있다가는 뭐 영원히 그럴지도 모르니까 그냥 이 떠나게 됩니다. As they traveled, 이동 중에 the night began to come. 이제 오후

후에 출발했으니 밤이 온 것이죠. So the Levite and his concubine decided to stay in the city of Gibeah. 그래서 이 레위 사람과 첩은 여기서 결심을 합니다. To stay in the city of Gibeah. 기비아라고 하는 도시에서 머물고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With the man who was from the same area as the Levite. 이 레위 사람과 같은 지역 출신의 한 사람과 그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여기서 찬양한 곡 더 들으시고 우리 Praying in English 이어서 하겠습니다. Second chapter of Acts의 찬양입니다. All for a thousand tongues to sing. 우리말 제목은 만 입이 내게 있으면입니다.

0: praying in English. 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영어로 기도드리는 시간입니다. So let's go to God in prayer. Dear Heavenly Father, thank you for letting us have another opportunity to study your word. Thank you for letting us have so many scriptures so that we can learn about you and your dealings with your people throughout history. Thank you for the freedom to study your word without fear of persecution. Thank you for also allowing us to study other countries. Please bless the many people who are traveling this vacation season. Please give them health and safety in their travels. We pray all this in Jesus' name. Amen.
1: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내용 번역해드리겠습니다. Dear Heavenly Father, 하늘에 계시는 사랑하는 아버지,
0: Thank you,
1: 감사드립니다 for letting us have another opportunity. 또 한 번의 기회를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To study your word,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Thank you for letting us have so many scriptures. 우리에게 정말 수많은 하나님 말씀을, 주옥 같은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So that we can learn about you.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도록. And your dealings with your people.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다루셨는가. Throughout history, 역사적으로 볼 때 이런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the freedom to study your word. 또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Without fear of persecution. 우리가 박해를 받는다, 이런 두려움을 갖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Thank you for also allowing us to study other countries. 또한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Please bless the many people who are traveling this vacation season. 이 여름 휴가 동안에 여행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축복해 주시옵소서. Please give them health and safety in their travels. 그들이 여행하는 기간 동안에 그들에게 건강 주시고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We pray all this in Jesus' name.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잘 들으셨습니까? 오늘도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느끼신 소감, 사연, 그리고 기도 제목을 샵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휴대폰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마치기 전에 성경에 등장하는 장소 이름 두 개 골라서 영어로 연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호수아 18장 23절과 24절에 각각 등장하는 이름 하나씩 골랐습니다. 장소 이름입니다. 우리말로는 오브라 그리고 그발 암모니입니다. 여기 장소 이름들이 많이 나와요. 한번 저와 공부할 때 잘 듣고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오브라를 영어로 이렇게 발음합니다. 오프라. 오프라. PH가 있어요. F 소리가 납니다. 오프라. 이렇게 연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발 암모니는 K로 시작해요. 케파르. 그발을 여기도 PH가 있어요. 케파르. 케파르 뒷부분은 암모나이. 암은 암몬처럼 생겼어요. 그 다음 아이만 붙어 있습니다. 암모나이. 다시 한번 케파르 암모나이. 한 번 더요. 케파르 암모나이. 이렇게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조금씩 두 개씩 연습을 하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이름을 지명이나 사람 이름을 연습하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한테 언제 어떻게 자신감을 줄지 몰라요. 영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것 때문에 자칫 멈칫하게 되고 이걸 발음을 어떻게 하지 시간이 더딜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두 개씩 할 때 한번 이렇게 따라서 해보시면 그때 한번 한 적이 있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Well, next week we will talk about the death of the Levite's concubine. 네, 오늘 성경 공부에서 레위 사람과 첩의 이야기를 했는데 레위 사람이 참 베들레헴에 가서 그 첩의 고향에 가서 첩을 데려오지요. 5개월 만에 데리고

그런데 오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과연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는가? 뭐 죽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했다고 그러지만은 이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Well, that's a wrap for today. Thank you again for listening to English Bible Fellowship. I'm your host, 장수 김. 네, 여러분 행복한 주일 보내시고 저는 토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Goodbye. God bless you.

아름다운 고백. 설날 한 주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아름다운 고백의 이기양 목사입니다. 나의 삶이 누군가에 도움을 되고 나의 삶이 누군가에게 피해가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이 방송 듣는 모든 분들은 나의 삶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희망이 되고 삶의 밑거름이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 살다 보면은 우리의 마음의 죄성으로 인하여 나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과 고통, 피해를 주는데 그것을 모르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어떤 이는 수감이 되고 어떤 이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 진리 가운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아 하나님과 함께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믿는 우리들의 삶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의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한 번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조수아가 부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0: 조수아의 내 영혼이 은총 입어였습니다. 우리 그 김영미 우리 팀장님, 우리가 지난주에
1: 네.
0: 소망교도소의 독특한 점 중에 하나가 출소하신 분들과 계속 이어져서 관계를 형성한다, 또 특별한 모임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 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3월 1일, 8월 15일 이렇게 1년에 두 번 소망에서 출소하신 형제님들과 그다음에 저희 직원들 그리고 자원봉사자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네네.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0: 네.
1: 이 시간이 특별한 이유는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에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만 세상 가운데 출소해서 세상 가운데 살면서 겪는 어려운 일들 또 그리고 감사의 간증 뭐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고 또 중보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이러는 부분들이 사실은 좀 어디에서 보기 어려운 광경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출소 이후의 삶을 누구하고 공유하고 같이 이야기 나눈다는 게 일반적이진 않잖아요.
0: 쉽지는 않죠.
1: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자리가 어떻게 보면 마음을 열고 좀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또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네, 서로 많이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0: 또 뭐냐면 네. 자기가 수감되어 있던 직원들하고 나와서 허물없이 나는 출소해서 이러이러한 경험도 있었고 이런 사정도 이런 예로 듣고 이런 어려움도 있었다. 그러나 그것을 이렇게 극복하려고 한다. 뭐 등등 이야기한다는 게 일반 구경교도소에서는 감히 상상하지 못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이야기가 아닌가. 그런데 보니까 매년 3월 1일에는 미스바 앤드 에베네셀 기도 모임이라고 열린다 그러는데 특히 미스바하고 에베네셀 기도 모임으로 한 이 명칭을 정한 이유가 무엇이 때문입니까?
1: 이때는 좀 집중적으로 저희가 기도 그러니까 같은 포맷으로 두 번 정도 있는데 3월 1일은 좀 기도 에 집중해서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고요. 그리고 이제 8월 15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축제처럼 그래서 이름도 이제 축제인데 함께 모여서 이제 축제처럼 예배하고 감사하고 뭐 이렇게 좀 드리는 그러니까 8월 15일을 좀 준비하면서 3월 1일을 만난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기도를 통해서

0: 그 어떻게 보면은 3월 1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미스바라는 그러니까 기도의 모임이고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에베네스를 본다고 한다면 8월 15일 같은 거는 이제 소망의 그 홈 어울림 축제. 그래서 이제 같이 소망교도 공동체의 모임. 이때는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모이는 거잖아요. 형제로.
1: 네, 맞습니다.
0: 그렇죠.
1: 네.
0: 형제로. 그러면 이 모임에서 뭐 이제 예배도 있겠고 서로가 나눔도 있겠고 하는데 이 소망교도소 안에서 이 8월 15일 날 하는 특히 8월 15일 날 날짜 정한 이유가 뭐 있는지 궁금하지네 갑자기.
1: 사실 처음에는 8월 15일이 아니었고요. 네네. 뭐 9월 처음 모임이 9월 셋째 주 뭐 이렇게 만났었어요. 그래서 막 구세토만이라고 저희가 이름 붙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평일에는 만나기가 어렵다 보니까 정했는데 그게 이제 3월 1일이고 8월 15일이 된 거예요.
0: 그래서 뭔가 3일절하고 강복절을 생각해 가지고 그래서
1: 뭔가 뭐 그런 자유함을 얻은 뭐 이런 의미를 붙이자면 또 붙일 수도 있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또 그렇더라고요. 근데
0: 그날 또 쉬는 날이니까.
1: 네, 쉬는 날. 그래서 쉬는 날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정해진 것도 있고 거기에 저희가 이제 의미를 더해서 또 그렇게 또 이제 어쨌든 세상 밖에 나가서 또 있는 우리 형제들이 또 이렇게 자유롭게 모인다.
0: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 같은 경우 일반 교도소 같은 경우에는 출소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 관계를 끊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든지 전해드렸지만 간여해서 이렇게 기도회 모임이나 어떤 뭐 격려를 해주거나 위로를 해주거나 그런 타임을 갖는 게 없는데 이제 소망교도소는 우리가 이제 복음 안에서 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도 나가서 보면 누군가 비빌 언덕이 있어 위로를 받고 또 자기 속 얘기를 해야만 또 거기에 대한 누군가로부터 덕담도 있고 새 힘을 얻는데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러고 한다면 이 8월 15일에 하는 이 어울림 축 제는 소망 교도소 안에 사는 겁니까 아니면 바깥에 사는 겁니까?
1: 아 저희가 교도소에서 모이지는 않고요. 네네. 외부에 저희와 협력해 주시는 교회나 자원봉사자분들이 계신 그런 교회를 빌리기도 하고 그런 공간을 좀 대여해서 진행을 하는데 올해는 저희 자원봉사자로도 들어오고 계시는 그 허브 공동체라는 곳에서 운영하는 디자인 카페 허브 강동구 둔촌동에 있는데요. 이곳의 장소를 빌려주셔서 저희가 이곳에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0시 30분부터 찬양과 예배가 시작이 되고 식사 이후에 2부 때는 또 이제 삶을 나누고 이런 시간이 있는데 저희 특징이 뭐냐면 2부 순서를 또 저희 출소한 형제님이 진행을 하세요. 네, 그래서 점점 지금 그분이 진행하신 지가 3회째 돼가는 것 같은데 굉장히 진행 실력이 유재석급으로 제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0: 유재석급으로?
1: 네, 올라가고 있다라고 맞아요. 칭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네, 진행을 점점 더 잘하시더라고요.
0: 8월 네네. 15일날 보니까 뭐 강동구 둔촌동에 있는 디자인 네. 카페 허브에서 네. 10시 30분에 그러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까? 여기 일반 사람들 다 갈 수 있나요?
1: 오시고 싶은 분들은 오실 수 있는데요. 뭐 제한을 두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소망 공동체라면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가족들 같이 오시기도 해요. 출소자분들이 혼자 오시는 분도 있지만 가족을 같이 데리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네네.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0: 제가 저번에 그 소망 교도소에서 어떤 무슨 행사를 할 때에 출소한 그 분이 가족을 같이 온 거 봤어요. 애기 듣고.
1: 네네네네.
0: 그거 보고 저는 정말 아름다운 충격을 받았어요. 감 상상할 일반 교도소에 상상할 수 없는. 그런데 그 이제 8월 15일 날 하는 둔촌동에서 디자인 카페 허브에서 하는 10시 30분에 오전 10시 30분이죠.
1: 네 맞습니다.
0: 그러면 이제 소망 공동체라면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아닌 사람도 올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1: 네네네.
0: 누구나.
1: 네네.
0: 제가 왜냐하면 우리 이 아름다운 고백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서 혹시 관심을 가지고 올 수도 있다 이거예요.
1: 아, 같이 기도하고 그렇죠. 예배하고 네. 싶으신 분들이라면 오셔서
0: 그렇죠.
1: 해주셔도 감사합니다.
0: 관심 있는 분들. 네네네. 또 우리 아름다운 고백을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가족의 아픔이 있고 남편이 또 부인이 부모님이 또 자녀가 교도소에 계신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같이 이런 참석해서 같이 은혜 시간도 나누고 기도도 같이 하고 비록 가족이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해서

0: 이런 모임에 참석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1: 그러니까 있으시다 하면 네. 같이 예배 드리러 오셔도 누구든지. 네, 좋습니다.
0: 그렇다고
1: 네.
0: 한다면 이제 아까 그 출소하신 분이 이제 한 3회 정도 이제 진행하다 보니까 유재석급의 진행자 그러는데 그 우리 그 팀장이 여기 팀장님께서도 여기서 이제 같이 참여해 보셨잖아요.
1: 네, 저희가 이제 소망홈 어린 축제를 하게 되면 앞에 찬양을 하는데요. 저희가 직원하고 출소자 형제들이 같이 그 찬양 팀을 이루어서 이제 같이 찬양을 해요.
0: 네. 직원하고 또 형제들하고.
1: 네, 네, 네. 같이 찬양 팀을 이뤄서 저희가 그 교도소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수용자와 직원이 연합해서 찬양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0: 그럼 혹시 예배에서도. 이제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우리 출소한 분들이 소망교도소 와가지고 현지에 있는 수용되어 있는 형제들한테 멘토 역할을 해줍니까?
1: 네. 아까 그 유재석급이 되셨다는 그 출소자 형제님도 소망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신학을 공부해서 지금 전도사로 활동하고 계시고 이제 저희 멘토로 참여도 교도소에 다시 멘토로 참여도 하시고 교육에도 참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는 출소해서 변화되신 분들이 다시 교도소에 돌아와서 멘토나 교육으로 지금 담 안에 있는 형제들을 또 본인이 회복했던 그 길, 변화됐던 그 길로 안내할 수 있도록 섬기는 역할을 또 해주시고 계십니다.
0: 본인이 경험해봤고 또 병원에 출소해서 여러 가지 아픔도 있었고
1: 네.
0: 그걸 극복하면서 궁극적으로 내가 이런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다는 걸 제시하면서 현재 수감생활 하는 분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겠네요.
1: 네. 그러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 이야기가 가장 강력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0: 내가 만난 직원, 하나님. 우리 자원봉사들의 그런 이 간증보다는 또 그런 교육보다는 그분들의 직접 참여 이야기니까 어떻게 보면 소망교도 너무나 좋은 그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 같아요. 이게 일반 교도소 할 수 없는 것들 하는데 그럼 앞으로 소망교도소는 출소하신 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시나요? 또 청취자분들에게도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1: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아주 단순한데요. 어쨌든 죄를 지어서 이 안에 오셨지만 이 안에서 반드시 좀 변화돼서 세상에 나갔을 때 뭔가 특별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한 분 한 분이 정말 그 가정에서는 온전한 남편이자 아버지로 또 사회에서는 건강한 시민으로 잘 적응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고 그 사회에서 잘 살아가시는 것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내가 만난 하나님 정말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도리어 세상에서 선한 영역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아가신다면 정말 그리고 나와 같이 무너져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줄 수 있고 먼저 손 내밀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0: 소망교도소에 좀 독특하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는데 수용자와 직원들 구성된 합창단이 있는 걸 알고도 발표회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실래요?
1: 네. 저희 소망합창단이 있는데요. 수용자와 직원이 함께 찬양을 드리는 합창을 하는데 2011년도에 창단이 됐고요.
0: 네.
1: 그 이후에 꾸준하게 외부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외부 공연을 하고 있고 수정문화회관에서도 공연을 한 적도 있고요.
0: 네네네.
1: 그래서 반주하고 지휘를 직원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합창 지도를 직원이 하고 수용자 형제들이 합창 단원으로 또 직원들 일부도 합창 단원으로 참여하면서 그 합창을 통해서 많은 은혜와 감동들이 있어서 저희가 어디에서 공연을 하든 다들 눈물을 보이시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실력도 절대 나쁘지 않고요. 네, 실력도 너무 좋고 저희 시그니처 또 곡이 있어요.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는 곡이 있는데 그 곡을 할 때는 또 그 곡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거기에 보면은 사람 낚는 어부되게 만들어서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뭔가 변화된 삶 가운데 다시 일어서려고 하는 의지들이 담겨 있는 곡이다 보니까 그 곡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0: 갑자기 네. 그 저기 우리 하모니라는 그 영화 있잖아요.
1: 네네.
0: 청지여자 교도소의 합창단이 뭐 공연하는 모습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정기적인 무슨 공연이 있습니까? 무슨 날짜라든가 뭐 달수라든가.
1: 저희가 외부에서 하는 공연은 사실은 초청을 해주셔야 나가는 거고. 근데 초청을 매년 해.

0: 해주시는 이렇게 좀 곳이 있기는 해요. 네, 그래서 그런 공연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저희가 한 번 정도는 정기 발표회 같이
1: 소망교도도 안 했어요.
0: 네. 정기 발표회, 그러니까 다른 수용자 형제들과 함께하는 그런 합창단이 다른 수용자 형제들 앞에서 발표회처럼 하는 시간을 갖기도 해요.
1: 그래, 네. 일반 외부 사람들은 못 들어가죠.
0: 때는 네, 아무리 교도소가

0: 예를 들면 학술대회 같은 경우에 작년에 했던 경우에는 제가 그 학술대회 현장에서 소망합창단이 합창을 하기도 했거든요. 뭐 그럴 때는 보지 뭐 초청된 거예요.
1: 작년에 학술대회 소망여도수 했을 때 그
0: 성가복 입고 네네 맞아요. 그때 그 소망합창단입니다.
1: 너무나 은혜로웠습니다. 네네. 너무나 은혜로웠어요. 좋았어요. 그럼 끝으로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일단은 소망교도소가 이제 개청한 지 올해로 16년째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새로운 비전을 좀 품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변화와 회복의 이야기들이 지금은 남성 수용자, 에게서만 이제 남성 수용자에게만 해당이 된다면 이제는 이런 이야기가 여성에게까지도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그런 꿈과 비전을 좀 품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꿈과 소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청취자분들께서도 아마 교도소라는 곳을 일상에서 생각하시기는 사실은 어려운 그렇죠. 공간인데 누구나 한 번쯤은 넘어져 봤고 또 무너졌던 그런 자리들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런 순간들이나 그 자리들을 생각하실 때 누군가가 해주는 기도나 나에게 손 내밀어줬던 사람들이 아마 기억에 남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도 비록 담장 안에 있지만 그런 기회들이 반드시 한 번쯤은 찾아오고 있으면 다시 일어나시는 힘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기도로 해주셔도 너무 좋고 또 저희 소망교도소의 자원봉사로 참여해 주셔도 너무 좋고 그냥 부정적인 시선이 아니라 왜 이 사람들이 변화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복음만이 할 수 있다면 크리스천인 우리들이 해야 할 텐데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형제들의 변화, 진정한 변화 그리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고 사회 가운데 잘 정착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억날 때 그냥 한번 매일 기도해 달라고 말씀드리긴 없지만 기억날 때
1: 기억날 때
0: 한 번씩 기도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1: 그 아까 이제 그 자원봉사 얘기했던 그 만약에 이제 이 우리 프로그램을 들으신 분들 중에 좀 달란트가 있는데 나도 소망교도소 자원봉사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문의를 해야 되는지.
0: 일단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자원봉사자 문의하실 수 있는 번호 전화번호 있고요. 네. 그리고 신청서나 안내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거 보시고 뭐 상담이나 뭐 음악 치유, 뭐 미술 치유, 뭐 여러 다양한 분야는 있는데요. 저희가 어쨌든 커리큘럼들이 짜여져 있어서 하시고 싶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투입되시기는 어렵고 일단은 본인이 하실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주시면 저희가 일단 접수를 받아놨다가 그 적당하게 알맞은 것들이 있다면 그때 한번 의사를 여쭤보고 참여하실 수 있으면 참여하실 수 있게 할 수도 있고 또 교회 내에 교정 선교 뭐 이런 그런 교정 선교회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통해서 뭐 집회나 같이 예배 드리는 걸로 섬겨주시는 걸로 참여하실 수도 있으니까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안내돼 있거든요. 그 번호로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데 소망교도소 딱 치면 나오는 거죠?
0: 네. 네이버에 소망교도소 치면 홈페이지가 바로 뜹니다. 네. 그럼 거기에나.
1: 이렇게 방송 나와주셔서 3주 동안에 방송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함을 드리고요. 소망교도소 앞으로 하나님 앞에 선한 영역 끼쳐서 많은 수용자들이 재범하지 않고 건강한 그리스도인도 사회인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할게요. 뭐냐면은 그 소망교도소 출소할 때에 수용자 출소할 때에 그 모여서 이렇게 허구해주고 축복기도 해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 일반 교도소 보지 못하는 장면인데 그때 그 나가신 분들은 좀 어떻습니까?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너무 얼굴이 밝던데.
0: 저희가 그러니까 일반 출소, 그러니까 형기 종료 출소는 보통 새벽에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할 수는 없고 지금 말씀하신 보신 장면은 가석방 때 10시에 나가니까 그때는 이제 나가시는 분들과 가족분들 그다음에 그때 이제 나가는 걸 축하해 주려고 오시는 응원해 주시려고 오시는 자원봉사자분들이 같이 손을 잡고 이제 함께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하는 가운데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약간 세상에 나가서 이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리고 신앙을 잘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인사하고 끝나는 그런 것보다는 훨씬 더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1: 제가 그 지난 2월 달인가 1월 달에 그 가석방 대상자들이 이렇게 나가면서 따뜻한 커피도 주면서 이렇게
0: 지역에 북내 저희 그 인근에 북내중앙감리교회라고 교회가 있는데 거기 그 교인분들께서 봉사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셔서 따뜻한 차.

0: 그러니까요.
1: 네, 간식 같은 거 주시면서 나오기를 기다리는 가족분들이 있잖아요. 그 가족분들이 지루하실 수도 있고 또 목이 마르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그 교회에서 그 성도분들이 그렇게 봉사해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너무 덥고 너무 추우면 괜찮다고 하는데도 아니라고 하고 너무 춥고 너무 더워도 항상 나오셔서 거기에 그렇게 봉사해 주고 계십니다.
0: 그 교회 직원이 다니는 직원도 그 교회 다니는 분이 있더라고요.
1: 다니는 직원분도 계시고.
0: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네네네. 허구해지면서 경례 토다토다해지면서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라서 한번 마지막으로 여쭤봤습니다. 그동안 너무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함을 드립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소망교도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우리 이웃에 대한 선한 영향력 끼치고 또 다만의 영혼들에게 삶의 소망을 주는 것이 참 중요하는데요.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소망교도소를 놓고 또 우리 직원들 놓고 또 직원들이 많은 헌신합니다. 여러분 직원들이 건강해야 또 수용자 선한 영향 미치니까 우리 직원들 놓고 소장님의 모든 직원 놓고 기도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떤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찬양 이현정이 부릅니다. 나 같은 죄인.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샬롬.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성가산책 썸머 스페셜. 편안한 주 보내셨습니까? 극동방송 성가산책을 진행하는 한세대 석좌교수 박신하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라. 우리 삶의 거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모든 염려는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주님 주시는 깊은 안식 안에 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가산책 오늘까지 썸머 스페셜로 곡에 대한 설명 없이 제목만 세 곡 말씀드리고 같이 감상하시며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복과 호구에 관한 노래입니다. 제일 처음에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베르디 작곡이죠. 이 마에스트리의 노래로 들으시고요. 두 번째는 승전가 박신화 콰이어. 세 번째는 삼천리반도 금수광산 안산 시협성단 바리톤 이상훈입니다.

왕복과 호국에 관한 노래 세 곡이었습니다.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이마에스트리의 노래였고요. 승전가 박신화 가요, 삼천리반도 금수광산 안산 시립합창단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을 주제로 세 곡 골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소프라노 박미경, 그리고 참 좋으신 주님 이화 제목하여,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진리등대 소프라노 이혜선입니다.

여러분은 저 박신호와 함께 성화산책 하고 계시는데요. 썸머 스페셜로 특별한 곡 설명 없이 세 곡씩 제가 불러드리면서 노래를 감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소프라노 박미경의 노래를 들으셨고요. 김기영의 참 좋으신 주님, 이화 챔버콰이어였고 하나님의 진리등대, 소프라노 이혜선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인도와 보호를 주제로 세 곡 골랐습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베스퍼스 합창단. 두 번째는 험한 시험 물속에서, 베이스 김요한. 그리고 세 번째로 찬송가 오신실 하신 주, 바이올린 박지혜입니다.

인도와 보호를 주제로 세 곡 들으셨습니다. 이제 가스펠 세 곡 준비했습니다. 이 믿음 더 굳세라, 사랑의 교회 호산나 찬양대, 두 번째는 기름 부으심 소프라노 이인영, 그리고 하늘 소망 안재숙 편곡인데요. 박지혜 김정범의 독창, 박신호 가요입니다.

가스펠 세 곡 들으셨습니다. 이 믿음 더 굳세라, 사랑의 교회, 호산다 찬양대, 기름 부으심, 소프라노 이인영, 하늘 소망, 박지혜, 김정문 독창과 박신호 커였습니다. 이제 미래를 주제로 두 곡 들으시면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의 미래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트럼펫 안희찬이고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성결대 콘서트 화요입니다. 서머 스페셜은 오늘까지고요. 다음 주부터는 원래 하던 대로 한 곡씩 설명하며 진행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건강 조심하시고 평안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성가산책 서머 스페셜, 프로듀서 조한나, 진행 박신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슈아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1666년 런던 대화재 당시에 도시 전체가 화염에 휩싸이고 사람들이 혼비백산하며 도망치기 바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성문의 파수꾼은 도시가 불타는 이 혼란 속에서도 자신의 초소 자리를 떠나지 않고 등불을 밝힌 채 서 있었다고 해요. 사람들이 이 파수꾼에게 소리치면서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도망쳐! 라고 외쳤지만 파수꾼은 나에게 맡겨진 사명은 이 문을 지키고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라네. 먼저들 가시게! 라며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고 합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영적으로 어두워질수록 믿는 자들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말씀의 등불을 든 채로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며 주님의 뜻, 그 말씀을 기다리는 파수꾼과 같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요, 오늘 이 방송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며 또 말씀을 기다리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버티고 지킬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찬양 함께 나누면서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작합니다.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포스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AJ 월십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인을 기다리는 종과 같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종이 깨어 있으면, 그러니까 주인이 출타를 했다가 이제 여기서 성경에서 보면 혼인집에 갔다가 오는 그런 상황인데요. 주인이 돌아왔을 때 종이 깨어 있으면 그 주인이 오히려 너무 기특하니까 그 종을 수종드는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예고 없이 찾아오는 도둑처럼 인자이신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때가 오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당시 유대

혼인잔치는요, 주로 밤중에 있었는데요. 주인이 혼인집에서 언제 돌아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종은 깨어 주인을 기다려야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주인을 기다리는 그 종들처럼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믿는 우리들은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말씀의 등불을 들고 서서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깨어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사건에서도요, 요동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그 문제와 아픔과 환경들 때문에 흔들리고 이 믿음이 이게 맞나? 예수님이 맞나?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막 이렇게 흔들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어쩌면 영적으로 잠들어 있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해보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오늘 이 시간만큼은 깨어서 말씀 앞으로 나아가 찬양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네,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썸머 스페셜로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이 성경에 나오는 시대의 전통 혼인 문화에서 신부는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미리 단정한 예복을 갖추고 기름을 넉넉히 채운 그 등불을 손에 든 채 깨어 기다렸다고 합니다. 밤이 깊어서 깊은 졸음이 쏟아지고 이 주변이 고요해지고 그래도 신부는 신랑이 올 그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마음의 긴장을 늦추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진리의 말씀을 허리에 띠고 성령의 기름이 담긴 등불을 들고 살아야 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언제 어느 때에 다시 오실지라도 기쁨으로 깨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영적 대비태세를 갖춰야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경시대의 신부처럼 우리들도 마음의 긴장을 늦추지 않고 늘 깨어 말씀의 등불을 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예라모십의 내 안에 사느니 목마른 사슴, 더 라이트 워십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마커스의 하나님의 등불.

네,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예라몰십의 내 안에 사느니 목마른 사슴, 더 라이트워십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마커스의 하나님의 등불까지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알프스 산악지방의 한 베테랑 안내인은 폭설이 내린 밤에 길을 잃은 등산객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산장 문 앞에서 등불을 켜고 밤새도록 깨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눈보라가 치고 추위가 몰려와 또 들이닥쳤지만 안내인은 한시도 눈을 붙이지 않고 깨어서 불을 밝혔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침내 먼 동이 틀 무렵에 눈 속에서 헤매던 등산객들이 밤새 그 등불 빛을 발견하고 그 빛을 따라 안전하게 산장으로 찾아와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깨어 있었던 이 한 안내인의 헌신으로 많은 등산객들이 살 수 있었던 것처럼 믿는 우리 성도는 시대의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분별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빛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까지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안내인의 등불처럼 등대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만을 위한 등불, 나만을 위한 말씀,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뿐만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까지 살리고 회복시키는 그 영적 강인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늘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과 성령의 불로 영적 싸움을 싸우며 나아가 승리하게 소망하며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옹기장이의 나의 등 뒤에서, 워십 드라이브의 성령의 불로, 예수 찬양 모임의 주의 말씀 내 발의 등불이요.

0: 아멘! 할렐루야!
1: 살아계신 하나님.

네,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옹기장의 나의 등 뒤에서, 워십 드라이브의 성령의 불로, 예수 찬양 모임의 주의 말씀 내 발의 등불이요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거친 바다 한가운데 세워진 등대에 홀로 사는 등대의 지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역사상 유례 없는 강력한 태풍이 몰려와서 파도가 등대를 삼킬 듯이 그렇게 덮쳤다고 해요. 등대의 유리창이 깨지고 집안이 흔들리는 그런 극심한 공포 속에서도 등대지기는 오직 배들이 암초에 부딪히지 않도록 불을 밝히는 임무에만 집중하게 되었고, 비록 거센 비바람에 흔들리긴 했지만 불은 꺼지지 않았고 끝까지 빛을 바람으로 인해서 수많은 배들이 안전하게 항구에 도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네 인생에 거친 폭풍과 환란이 찾아와서 우리를 흔든다고 할지라도, 공포 가운데 몰아넣는다고 할지라도 마음에 말씀의 등불을 밝히고 있는 그런 성도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떤 풍파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오히려 주위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안내해 주어 비추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 구원의 빛을 비추어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 곡 올레이션스의 붕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아들과의 일화를 들려주셨는데요. 그 목사님의 아들이 5살 정도 됐을 때 어렸을 적 일입니다. 아이가 과자가 너무 먹고 싶다고 말하더랍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살던 곳은 슈퍼마켓이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외진 곳이었대요. 하지만 목사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저 멀리 마트까지 다녀와서 큰 과자 봉지를 사주셨다고 합니다. 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과자를 받았지만 이번엔 봉지를 잘 뜯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아빠에게 봉지를 열어달라며 내밀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당연히 봉지를 뜯어서 아이에게 건넸죠. 목사님은 과자를 먹는 아들을 흐뭇하게 지켜보다가 아빠도 하나만 줄래?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걸요. 아들은 두 손으로 봉지 입구를 꽉 움켜쥐더니 등 뒤로 과자 봉지를 숨기며 목사님을 외면했다고 합니다. 물론 어린아기의 행동이니 귀엽기도 하지만 그래도 아빠가 과자를 사다 주고 봉지를 뜯어주기까지 했는데 목사님께서는 좀 서운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이런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아,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만 바라보지 말고 그것을 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야겠구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시편 18편 1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받을 복보다, 받을 기도의 응답보다 그 너머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주님의 얼굴을 먼저 바라보고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분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시간, 그레이스 투 유, 김보령입니다.

김명식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이어서 기프티드의 찬양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렇게 두 곡을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레이스 투 유 김보령입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알게 된 분들은 아무래도 나에게 위로 주시는 하나님,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먼저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갈수록 성숙해지면서 주님께서 내게 무언가를 해주시는 분이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 그 자체를 사랑하고 경배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겠지요. 이 시간 주님 그 자체가 우리의 힘이시오 능력이시오 또 우리의 전부라는 그런 고백이 일상 속에서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레이스 투 유 여름을 맞아 서머 스페셜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멘트를 줄이고 은혜로운 찬양을 꽉 채워서 들려드리는데요. 흐르는 찬양 속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 나누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리고 그 주님께 감사하며 사랑한다 고백하는 찬양들로 엮어드렸습니다. The Love of God,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셀라의 찬송가로 보내드렸고요. 이어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어제 생긴 밴드의 찬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서 팀 로고십의 곡이었어요. 탕자의 고백. 사랑합니다 예수님이라고 반복되는 후렴구가 인상적이죠. 긴 찬양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도 흐르는 찬양 귀로만 듣지 마시고요.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고백이니까 흐르는 찬양을 나의 고백 삼아 함께 올려드리는 시간 보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 신청 찬양 있는 분은 문자로 참여해 주세요.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입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이 시간에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의 말씀과 함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어노인팅의 찬양으로 함께했고요. 이어서 Name of Jesus 메들리, 다마리스의 영어 찬송 메들리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레이스 투 유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함께하시면서 깊어가는 밤에 주님과의 교제도 더 깊어지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이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교통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그를 송축하며 그분의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를 사하셨고 내 모든 병을 고치셨도다. 그가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시는도다. 그를 찬양하고 기뻐하라. 그의 얼굴을 바랄지어다.

평주연의 달빛 가스펠 주일 창문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는 임마누엘 선교단의 찬양하라 였습니다. 임마누엘 찬양 7집 내 기뻐하는 자 앨범 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임마누엘 찬양단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특별히 임마누엘 찬양단의 이 내 기뻐하는 자 앨범도 그렇지만 그 사운드가 임마누엘 찬양단의 이 음악의 사운드들이 굉장히 좀 파격적으로 이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런 편곡과 또 기타의 라인과 사운드를 또 이렇게 선보였던 그랬던 찬양팀입니다. 예배팀입니다. 임마누엘 찬양선교단은 너무 또 정말 우리나라의 경배와 찬양 운동에 빼놓을 수 없는 팀이죠.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저 어제도 이제 국내 CCM 찬양들을 들려드리면서 또 그랬지만 오늘은 또 주일 우리나라에 있는 예배 찬양팀들의 곡들로 꾸며드리거든요. 근데 어제도 그랬지만 오늘도 과거에 있었던 앨범에서도 지금은 팀이 없지만 또 과거에 있었던 팀들의 노래들 중에서도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과 지금의 그 음원의 볼륨이 좀 차이가 많아요. 옛날보다는 지금이 조금 더 선명하고 좀 크다 그래야 될까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조금 음악 소스가 작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하여튼 뭐 오늘도 강주영의 달빛 가스펠 주일 순서 썸머 스페셜로 여러분들과 한 시간 동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어디든지 간에 그 자리가 여러분들이 올려드리는 경배와 찬양, 예배의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한 시간 동안 저도 바라면서 저와 한 시간 동안 함께 하시죠.

예라모십의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무리바다 덮음같이 들려드렸고요.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앰블워십의 달콤한 깨어짐이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어떤 선호도를 말씀드려서 그렇긴 하지만 최근에 이 앰블워십의 달콤한 깨어짐이라는 찬양이 전참 좋더라고요. 네, 좋더라고요. 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애청 그 찬양이 있죠. 그쵸? 또 근데 또 좋아하시는 찬양 중에서 우리가 또 부를 때 좋은 찬양과 들을 때 좋은 찬양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대부분은 뭐 들으면서 좋은 찬양은 우리가 찬양을 하게 되죠. 그런데 어떤 예배의 곡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그 듣는 것으로 묵상이 되고, 묵상함으로써 그 찬양에 함께하게 되는 그런 곡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그렇게 둘로 나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저만 그럴 수도 있고요. 자, 이제 연휴를 보내고 계시는데, 또 우리는 주일이잖아요. 이제 주일 새벽인데, 여러분들이 또 마지막에 휴가지를 또 어디서 보내고 계시는지 아니면 또 주의를 준비하며 뭔가를 준비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토요일 밤이 되면 저는 지금은 좀 덜한데 주일 이제 사역을 또 해야 되니까 주일 교회 사역들이 전늘 있었거든요. 뭐 청년 사역할 때도 그랬고 지금 또 교회에서 이제 지휘 사역을 하는데 지휘를 할 때도 그렇고, 토요일 날 조금 오히려 긴장돼서 잠을 잘못 잤던 기억이 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 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보다도 좀 이렇게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뭔가를 막 도중에 준비하다가 네, 잠을 잘못 자는 그래서 싫었다는 것보다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보다도 좀 일찍 출발하고. 네, 교회로 또좀 일찍 가 있게 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또 그만큼 주일 사역에 대한 사모함도 컸었죠. 뭐 지금도 그렇지만 네,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청년의 때였으니까요. 뭐더 열정도 있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럴 때 보면 그 순수함이 뭔가 사실은 주일 사역을 해서 내가 성과를 남기는 게 아니잖아요. 주일날 이제 사역을 한다는 거는 내가 만족하고 내가 원하는 성과를 남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는 건데 그 예배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젊은 세대와 함께 한다는 것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열정을 가지고. 근데 또 지금 또 다르죠. 삶에 있어서 있는 모든 현실들을 주님 앞에 예배로 내어드리고 주님과 교제하고 또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실지에 대한 그 말씀의 깊이를 사모하게 되는 예배 그런 예배로 더좀 한층 나름대로는 깊어진 예배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마음들, 생각들 그런 것들이 어떤 분들은 열정이고 그럴 수 있지만 어떤 분들은 또 열정보다는 배워감이고 또 깨달음이고 회복이고 그럴 수 있겠죠. 어떤 예배든지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은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잊지 말고 내 말만 우리 말만 주님께 내어놓는 게 아니라 주의 음성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예배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찬양 들을게요. 이커브 미니스트리의 나의 거친 마음에 준비해 놓고 있고요. 이어서 천미호십입니다. 부르심 따라서 두 곡의 찬양 듣겠습니다.

참의 워십의 부르심 따라서 그 전에 들려드렸던 찬양은 이커브 워십의 찬양이었습니다. 이커브 워십 미니스트리의 나의 거친 마음에 들려드렸습니다. 두 곡의 빠른 찬양을 또 들려드렸는데요. 요새의 그 예배 찬양들의 가사는 참 뭐랄까요? 그 훨씬 더 좀 좋은 의미로 다양해지고 깊어진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좀 더 현실적인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현실의 나의 모습과 그리고 또 이 모습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께 맡겨드리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루실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한다라는 그 내용까지의 이야기들을 가사에 꼬박꼬박 잘 담아놓는, 뭐 그렇다고 해서 가사 말이 막 많거나 그렇지도 않은데, 네, 굉장히 좀 제 표현으로는 세련된 가사가 요새는 예배 찬양 중에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요, 참여하십 앨범을 보니까 방금 들려드린 이제 부르심 따라서라는 이 찬양이 앨범 제목이 교회가 기도할 때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이 앨범 타이틀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 뭐 경배 찬양할 때는 뭐 주님을 기뻐해 아니면 rejoice 뭐 전신갑주 헌신 뭐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 뭐 이런 의미로 지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교회인 우리가 또 공동체인 교회가 지금은 기도할 때다 라는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이런 앨범에 이런 곡을 실을 수 있다라는 것, 그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또 예전과는 다른 좀 세련됨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또 했습니다. 그쵸? 아, 또 찬양 준비하고 있는데요. 소망의 바다 미니스트리의 찬양을 골라놓고 있어요. 울타리를 넘는 예배. 이 제목도 그렇죠. 우리의 습관적인 어떤 울타리를 넘는 예배. 그리고 또 이어서 3일 POP 월십의 복의 근원 강림하사 두 곡의 찬양 이어서 듣겠습니다.

소망의 바다 미니스트리의 울타리를 넘는 예배, 하나님 나라의 앨범 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들으신 찬양은 피오피 워십의 복의 근원 강림하사였습니다. 이 찬송가 듣고 있으니까 참 좋네요.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그 찬송가 가사가 이렇게 또 다 기억이 나면서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들은 24시간 복음방송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강중의 달빛가스페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 지금 썸머 스페셜 중입니다. 저희 달빛가스페도 그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때보다도 찬양을 좀 많이 더 틀어드리고 들려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강중현의 달빛가스펠은요, 토요일 주일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토요일 날은 국내 CCM 찬양들로, 또 주일 날은 국내 예배팀들의 찬양들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주일 이렇게 이 얘기 말씀드리니까 시간대를 잘 기억을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가는 토요일이고요. 새벽 토요일이고요. 또 토요일에서 주일 넘어가는 주일 새벽 주일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벌써 오늘 마지막 찬양들을 들려드리고 저는 인사드립니다.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벌써 한풀그 더운 기가 꺾인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런데 이제 그럴 때 우리에게는 원치 않는 손님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감기라는 손님이죠. 네. 뭔가 좀 더운 것 같은데 그래서 에어컨을 좀 틀까 틀고 있다가

대기의 변덕 때문에 감기가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는 아무리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삶에 우리가 알 수 없는 변화와 변동 때문에 우리는 감기에 걸리기도 하고 아픔이 있기도 하고 절망이 있기도 합니다. 그거는 예측할 수 있었던 절망도 있지만 예측하지 못하는 절망과 두려움이 훨씬 더 많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하는 것은 이 모든 세상에 또 온 우주의 주관자가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마치 주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램프의 지니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틀린 생각이고요. 우리가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야 되는 이유는 그분이 그냥 전지전능하신 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전능하신 왕이시기 때문이죠. 그분 안에서 우리의 삶이 이어되어지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믿음과 또 은혜를 입을 때 우리의 이 예측하지 못했던 감기 같은 아픔도 슬픔도 눈물도 기쁨으로 평안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찬양 들려드리면서 이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노인팅이 번안에서 부른 찬양입니다. 영어의 원 제목은 Who am I라는 찬양이죠. 온 땅의 주인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폭염 속 안전을 위한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폭염사고 예방수칙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어르신, 신체 허약자, 환자 등을 두고 외출할 경우에는 친인척이나 이웃에게 부탁하고 전화 등으로 안부를 확인하기.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자녀들은 수시로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리기. 물을 많이 마시고 카페인 음료나 주류는 피하기. 야외 활동을 최대한 피하고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챙이 넓은 모자, 양산, 물병 등을 반드시 휴대하기. 건설 현장 등에서는 폭염 안전수칙을 꼭 지키고 가장 더운 시간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그늘에서 휴식하기. 외출 중이거나 집에 냉방기가 없는 경우 가장 더운 시간에는 인근 무더위 쉼터에서 더위를 피하기. 가축은 축산의 환기, 물 뿌리기, 적정 사육 마릿수 유지 등으로 온도 상승을 억제하고 양식 어류는 꾸준히 관찰하고 산소를 충분히 공급해 주기. 또한 폭염 등으로 인한 고온다습한 날씨로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염된 물이나 식재료를 섭취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손은 비누로 꼼꼼히 씻고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고 물은 끓여서 마시고 조리도구와 시설은 철저히 세척, 소독하는 등 식중독 예방수칙을 꼭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극동방송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내 지친 심령 위에 시원한 은혜의 생수를 부어주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며 또 시작하는 복된 주일 새벽 아침입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한여름의 불볕더위도 계절의 순리앞에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그 기세가 약해지는 듯합니다. 하지만 우리 삶의 자리에는 여전히 마음을 바짝 메마르게 만드는

염려와 고단함이 남아있곤 하지요.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약속을 해주셨죠. 오늘 주일 메마른 내 심령을 촉촉하게 적시는 하늘의 단비를 기대하면서 또 기쁨으로 복된 시간, 주님의 시간에 함께 출발합니다.

물된 동산의 고백. 바위처럼 딱딱하게 굳었던 마음에 주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면 메말랐던 영혼 깊은 곳에서 감사의 꽃이 다시 피어납니다. 세상의 어떤 가뭄도 주님이 가꾸시는 물된 동산을 메마르게 할 수 없나니 오늘 내 영혼은 오직 주님으로 인해 시원하고 푸른 생명을 노래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가물어도 주님의 보좌에서 흘러내리는 생명수는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오늘 또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마음에 맺혔던 갈증을 다 씻어내시고 물된 동산 같은 그런 촉촉한 은혜를 가득 누리시는 그런 주일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에는요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제7장 이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나는 너를 바로의 하나님으로 삼고 내 형 아론을 너희 대언자로 삼는다. 너는 내가 네게 명하는 모든 것을 말해야 하며 내 형 아론은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의 땅에서 내보내라 하고 말해야 한다. 그러나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만들 것이니 내가 나의 표징들과 이적들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지라도 그가 네 말에 귀 기울이지 않을 것이나 내가 애굽에 내 손을 펴 큰 징벌을 내리고서 나의 군대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 가운데서 마침내 내보낼 것이다. 내가 애굽에 나의 손을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가운데서 빼낼 때에야 애굽 사람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그대로 행하였다. 그들이 바로에게 나아가 전할 때 모세의 나이 80살이었고 아론의 나이 83살이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우리에게 기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내 지팡이를 들어 바로 앞에 던지라 하고 말하라. 그러면 그것이 뱀이 될 것이다. 이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나아가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바대로 행하여 아론이 자기 지팡이를 바로와 그 신하들 앞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었다. 그러자 바로도 술사들과 마법사들을 부르니 그 애굽의 마술사들도 비슬로 똑같은 일을 행하되 사람마다 자기 지팡이를 던지니 그것이 뱀으로 변환하였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이 지팡이를 모두 삼켜버렸다. 그럼에도 바로의 마음이 오히려 굳어져서 그들이 말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았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바로의 마음이 굳어져서 그 백성 내 보내기를 거부하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를 찾아가라. 그가 물가로 나아가려 할 것이니 너는 나일강

오귀에서 서 있다가 그를 만날 때 뱀이 되었던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서 그에게 이렇게 말하라. 히브리 족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그대에게 보내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을 내보내요 그들로 광야에서 나를 경배하게 하라고 내가 말하였으나 너는 지금까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이로써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니 보라 내가 내 손에 있는 지팡이로 나일강의 물을 칠 것이니 그것이 피로 변하여 나일강의 물고기들이 죽고 강이 악취를 풍길 것이니 애굽 사람들이 그 물을 진저리 치며 마시지 아니할 것이다 하셨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지팡이를 들고서 애굽의 물 곧 강들과 개울들과 물 웅덩이들과 모든 호수를 향해 내 팔을 뻗으라. 그리하면 그 물들이 피로 변할 것이며 애굽 온 땅에 심지어 나무 그릇과 돌 그릇에도 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라. 이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였다. 그가 자기 지팡이를 높이 들어 바로와 그 신하들이 눈앞에서 나일강을 내려치니 나일강의 물이 온통 피로 변하였다. 그러자 나일강에 살던 물고기들이 죽어 나일강이 악취를 풍겼고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의 물을 도무지 마실 수가 없었다. 피가 애굽 온 땅에 있었다. 이때 애굽의 마술사들도 자기들이 비슬로 똑같은 일을 행함에 바로의 마음이 굳어져 그들이 말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니 일찍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았다. 오히려 그가 돌이켜 자기 궁으로 들어갔고 이 일에 전혀 마음 쓰지 아니하였다.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의 물을 마실 수 없었으므로 마실 물을 얻고자 나일강가를 두루 팠다.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지 이래가 지났다. 지금까지 출애굽기 제7장 25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수능생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환우 여러분, 치료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여러분의 빠른 회복을 기도합니다.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안전 운행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신앙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이분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시죠.
1: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동생은 고초할 곳이 없어서 교회를 찾아갔는데 교회에서 저희 동생 부부를 받아주고 먹여주고 집도 장만해주고 3년 동안에 동생은 하나님 은혜를 너무 많이 받고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은 이해 못하겠고 간증된 책들이 있더라고요. 동생네 집에 그 책을 다 읽어보았는데 저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간증책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쓴 글이잖아요. 저는 또 나만 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제가 기도를 하는데 저희 올케는 2시간씩 기도를 하더라고요. 통성으로 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더라고요. 저희 동생은 그렇게 못하는데 그때 주기도문과 사도성경을 외웠고요. 저희가 한국으로 출발 날짜가 정해진 날이 12월 25일이었는데요. 그때 저는 신양까지 무사히 브로커를 만나러 가야 되잖아요. 8시간 동안에 제가 기도를 합니다. 주기도문 외웠다가 제가 기도할 줄 모르니까 사도신경 했다가 주기도문 하고 사도신경만 그냥 했어요. 그러다가 제 입에서 어느 순간 찬송이 나오더라고요. 기도가 안 되니까 노래가 나왔고 정말 국적으로 브로커를 만났고 라오스 국경까지 가게 됩니다. 저희는 아들과 브로커 3명이 떠났는데요. 곤명의 어느 한 호텔에서 하룻밤 자고 또 이동하기로 되었는데 갑자기 저희 데려가던 브로커가 올라와서 지금 공안이 신분증 검열 하고 있으니까 저희는 3층에 자리 잡았거든요. 자기가 결혼해서 이렇게 데려가는 중인데 그 후에 벌어진 일은 자기는 책임 못 지니까 저보고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중국말을 좀 하고 아들은 전혀 못하잖아요. 바로 왔으니까 아들한테 너는 이불 속에 들어가서 물어봐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자는 척 하라고 그렇게 시키고 저는 기도를 빡세게 했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잡히면 저희는 북송되잖아요. 특히 저는 아들이 데리고 왔기 때문에 저희 가족들이 다 연결되기 때문에 잡히면 안 돼요. 그런데 다행히 1층만 신분증 검사하고 저희 3층까지는 안 올라왔어요. 저는 이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아들도 저도 감옥에 갈 상황이었는데 제가 이불을 딱 열어봤는데 저희 아들이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아들한테 기도하라 말 안 했어요. 그냥 너는 자는 척 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절박한 상황을 저희 아들이 그때 9살이었는데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위험한 고비를 한 고비 넘겼고 라오스를 통해서 10일 만에 라오스 대사관에 머무르다가 2009년 1월 달에 한국에 왔어요. 국정원에서 저희 아들과 같이 이렇게 조사를 받는데 독방에 들어갔는데 저희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엄마 기도를 하라고. 아들이 책상 밑에 앉아서 얘가 또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아들은 저랑 움직인 걸음걸음마다 기도로 움직였고 또 하나원에 들어가 있을 때도요. 저희가 거주지를 본인이 선택을 해요. 저는 강명을 가고 싶어서 강명을 적어냈는데 강명 신청자가 8명이었어요. 집은 두 가구밖에 안 나오는데 그래서 저는 아들한테 너 기도를 해라. 우리 강명을 가야 되는데 너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고. 그리고 저도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너무 간절해가지고요. 강명이 당첨되게 이렇게 해주세요. 기도할 줄 모르니까 그냥 제 마음의 소리를 그냥 하나님한테 우거지 쓰는 거죠. 그런데 비례대표 뽑기 하는 날 두 명 중에 저희 집이 강명으로 당첨돼가지고 저는 강명에 와서 살게 되었고요. 참 하나님을 간증한 이야기는 많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나원에 있으면서 새벽기도 매일 나갔어요. 그때 제 심정은 중국의 아이도 있고 북한의 부모 형제들 있고 기도할 게 너무 많잖아요. 가족들도 빨리 데려오고 싶고 그냥 기도를 하면 눈물이 그냥 나오더라고요. 말씀은 사실은 잘 안 들어왔고요. 벽에 플랜카드 걸려있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너무 은혜로웠고요. 그리고 찬송이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저는 그 월고호마

세상길 이 더러운 당자 노래 있잖아요. 그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노래도 너무 은혜스럽고 찬송이 너무 좋았어요. 그냥 시크 울고 나면 마음이 편해지고 그래서 저는 내가 이제 사회에 나가면 주일만큼은 무조건 지켜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한 교회에서 17년 동안 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탈북민은 저 혼자고요. 사실은 제가 전도도 많이 해갔는데 다 떠나시더라고요. 이유는 저희 교회가 작은 교회다 보니까 탈북민들을 원하는 거를 채워 못 주니까 더 잘해주는 데를 가셨어요. 저도 물론 어려웠지만 제가 만난 하나님은 돈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저를 위로해주고 내가 의지하는 게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알아서 저를 지켜주시는데 사모님이 저한테 아이들 장학금을 10만 원 주신대요. 그때 출석하는 사람이 4명이었는데 저는 사모님께 그랬어요. 사모님, 차라리 5만 원 받아도 좋으니까 4명 다 주십시오. 몰래 받는 거 싫습니다. 그때부터 사모님께서 저희 장학금 주는 돈으로 탈북민 사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참 복이 많은 게 좋은 사모님을 만나가지고요. 정말 저는 저희 사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제가 어려울 때도 사모님한테 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희 사모님께서 제 얘기를 들어주시고, 조언도 해주시고, 잘못된 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정말 엄마처럼 저를 챙겨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교회에서 사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저도 사모님을 닮고 싶고요. 정말 저희 사모님은 이쁘게도 생겼고, 탈북민들을 너무 사랑하고, 탈북민들을 위해서 눈물도 많이 흘리신 분입니다. 참,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제가 돈 있습니까? 백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항상 기도는 중국에 있는 아이들을 아프지 않게 해달라 하고, 북한에 있는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저를 위해 기도하고, 정말 17년을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가 되니까 저도 사업이 또잘 되고 안정이 되니까 이 아이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제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저도 좀 살만하니까 애들이 이제는 다 컸어요. 참 저는 제가 하나님을 만난 게 너무 감사하고 제가 하나님 만나지 않았으면 저는 우울증에 걸렸을 것 같고요. 제가 중국에서 아이들한테 했던 행동을 죄책감에 제가 발편지 하면 찾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 제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다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한국에 살면서 제 하고 싶은 대로 공부도 했고 일도 하고 아이도 키우고 정말 열심히 달려왔거든요. 제 생각에는 북한이 열렸을 때 남한에 3만 4천 명 탈북민들 오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분들이 하나님이 먼저 보내신 쉬시려고 오신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살기 바빠서 힘들어서 다 교회를 안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도 다 처음에 중국에서 한국 올 때는 다 하나님 믿었어요. 간절하니까. 그런데 살기 바빠서 하나님 떠나고 그래서 남한 교회가 북한을 기도도 해야 되지만요. 진짜 남한에 온 탈북민들 품어주고 이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뒷받침해주고 저처럼 이렇게 간증의 기회를 많이 마련해줘가지고요. 그분들이 잘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교회가 얼마 많습니까? 저희 교회도 탈북민 저 하나지 않습니까? 남한 교회, 한계 교회에서 탈북민 하나만 잘 양육해도 정말 하나님께 들어 쓰실 귀한 분들이거든요. 남한에 오기까지 이분들은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성경을 배울 수도 있고요. 다 합니다. 그런데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별로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북한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방법은 저희도 알지 못해요. 내일이라도 하나님이 북한에 열어줄 수 있고요. 문제는 우리가 나만이 준비가 안 됐습니다. 우리 나만이 준비 안 됐는데 하나님이 북한을 열어주시겠습니까? 안 열어주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사랑으로 이 땅에 온 탈북민들을 말 한마디라도 고생했다, 대단하다. 그말 한마디 전향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고생했다, 얼마 힘들었니?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분들이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해주고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분들이 마음을 올리지 않는 이유는요, 돈을 안 줘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을 남한테 보이기 싫은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건강하게 정착한 사람도 제 이야기를 하기까지 17년이 걸렸잖아요. 저는 이젠 때가 왔으니까 제 이야기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사회생활 못하고 몸이 아파서 집구석에 있는 분들은요, 어디 가서 말을 못해요. 남들이 손가락질 당할까봐. 그분이 잘못이 아니잖아요. 북한에 태어난 것이 제 선택이 아니잖아요. 저는 어쩌다 보니까 북한에 태어났고, 여기 있는 분들은 정말 축복을 받아서 남한에 태어난 그 차이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저도 어떤 방법으로 북한을 열어주실지는 저는 모릅니다. 정말 대한민국 교회가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일단 이 땅에 온 탈북민부터, 그래도 저만큼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도 월급 주는 CEO지 않습니까? 돈은 많이 못 벌지만 그래도 지역에서는 알아주는 센터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해요. 내가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고. 내가 잘된 것이 아니고 잘난 것도 아니고 북한에 있었으면 시장에서 생선이나 팔고 있는 아줌마예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남한에 와서 사장님이 됐고 간증도 할수 있고 앞으로 더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 제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참된 풍요로움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내 영혼이 주님으로 인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또 메마른 세상 속에서 지치고 타들어간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오늘 드려질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온전히 적셔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흘린 그 눈물을 아시고 그 눈물이 변하여 감사의 찬송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물된 동산처럼 가장 기름지고 가장 아름답게 가꾸어가고 계십니다. 휴가 기간이기도 한데요. 온 가족이 주님 안에서 시원하고 복된 주일 보내시길 바라고 소망하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어느 기업에서 전국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아버지에 대한 동시대회를 개최했는데요. 한 어린이가 이런 시를 지었다고 해요. 나는 조금밖에 안 예뻐도 우리 아빠는 내가 제일 예쁘대요. 나는 조금밖에 잘한 것이 없어도 우리 아빠는 내가 제일 잘한대요. 그래서 나도 이 세상에서 우리 아빠가 제일 좋아요.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은 더 큰, 이루 표현할 수 없을 만치 더 크신 분이시지요. 내게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내 인생이 비록 보잘것 없어 보여도 내가 제일이라고, 최고라고 언제나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승리의 깃발을 쥐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있는 그대로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의 자녀로 담대히 걸어가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세상의 기준에 우리의 가치를 두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주일 복음의 메아리 담대히 이 새벽의 문을 함께 열어볼까요?

복음의 메아리 첫 찬송,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안산시대의 합창단이었고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도노마리아 김동연 씨였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하며 보혈의 은혜를 마음판에 다시 한번 새기면서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아가는 오늘 하루 남과 북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보우사운드의 목소리로 그리고 연주 찬송으로 한 번 더 묵상하고요. 이 세상 끝날까지 찬양 이어집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세 곡의 찬송 올려드렸고요. 이어서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국립합창단의 목소리로 그리고 내게 강 같은 평화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까지 두 곡 함께 하신 후에는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함께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부모와 배를 다 버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도 버려야 할 여러 가지가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 나를 따라오너라. 이 설교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대지로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 생활하던 장소에서 옛날 생활 풍속에서 떠나야 돼요.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은 옛날 술친구 떠나야 돼요. 예수 믿고도 술친구들과 어울리면은 그건 진짜 예수 믿는 것 아니지. 옛날 생활을 떠나야만 되는데 도박하던 사람 그치 떠나야 돼요. 노름 친구 떠나야 돼요. 주먹 친구들하고 떠나야 돼요. 옛날 생활에서 떠나야만 예수를 따를 수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옛 생활을 포기하는 새로운 각오가 예수님 따라가려면

0: 필요해요. 두 번째 대지가 있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의 소유를 다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소유, 골동품, 다이아반지, 진주 목걸이, 재산 포기할 수 있어야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라갈 수 있지.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까지 버릴 수 있는 믿음이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어.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뭐를 바칠 수 있는지, 나의 재주, 나의 시간, 나의 물질,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가장 귀한 것도 바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대목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목적이 같아야 돼요. 예수님의 목적, 내 목적 같아야 돼요. 예수님 목적 다르고 내 목적 다르면 예수 절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렴. 예수님의 목적은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에게 사람을 낚는다, 사람을 예수 믿게 한다, 사람을 신앙으로 만든다는 그 목적이 있어야 되죠. 예수님의 목적 다르고 내 목적 다르면 나는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포기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자기 자신을 포기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라. 십자가 지려는 건 자기 죽이려는 얘기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나는 매일 죽는다 그랬어. I die daily. 자기가 매일 죽어야 예수님이 살아나서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목적이 달성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FEBC 재난방송입니다. 2026년 8월 16일 3시 30분 전남 해남남부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기상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에는 접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사장, 전신조,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에는 접근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FEBC FM

이어서 나 주의 믿음 갖고 함께 찬양한 후에는 매 주말마다 만나보는 토요일과 주일마다 올려드리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오늘의 기도 이어집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도다. 시편 146편 7편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압제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정의를 집행하시고 굶주린 자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니 여호와께서 갇힌 자들을 풀어주시고. 아멘. 정의의 하나님 아버지, 억압당하는 북한 주민들을 위하여 정의로 심판하시고 배고픈 자녀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북한 땅의 모든 불의와 억압이 사라지고 주님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굶주리는 이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정치범 수용소에 갇힌 이들이 해방되며 모든 인권 유린이 중단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북한 주민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산성 되시는 주 하나님께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남과 북에서 이 새벽 극동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아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주어진 모든 나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군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찬양 올려드리고 여기서 잠시 인사드릴게요. 복음의 메아리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8월 16일 주일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23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13장 23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입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 사람은 마침내 열매를 맺어 어떤 경우에는 100배, 어떤 경우에는 60배, 어떤 경우에는 30배가 된다. 씨앗이 땅에 떨어진다 해서 모두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죠. 길가에 떨어지는 씨앗, 돌밭에 떨어지는 씨앗,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씨앗, 그리고 옥토에 떨어지는 씨앗이 있습니다. 마침내 싹을 틔우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옥토에 떨어진 씨앗과도 같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줄기 가운데 풍성한 열매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뿌리 내리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능력과 거듭난 우리의 변화의 한 걸음 한 걸음으로 나타나길 소망하면서요. 30배, 60배, 100배 아름다운 열매 맺는 복된 주일 보내세요. 이 소망과 함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FEBC 재난방송입니다. 2026년 8월 16일 4시 전남 해남 북부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려 바랍니다.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는 통행을 자제 바랍니다.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에는 접근하지 바랍니다. 공사장, 전신조, 지하공간, 축대, 웅격, 담장 등 위험지역에는 접근을 자제 바랍니다.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을 자제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FEBC FM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이어서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국립합창단입니다. 찬양 후에는 주일마다 만나보는 시간이죠. 북한이 고향인 우리 형제와 자매님들의 편지, 고향 북녘 땅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하는 오늘의 편지를 만나보실 텐데요. 오늘은 그립고 그리운 어머니에게 쓴 한 자매님의 편지 이어집니다.

0: 북에 띄우는 편지. 북에 띄우는 편지 오늘 이 시간에는 북한에 있는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전하는 수십 년 전 생별해야만 했던 그립고 그리운 부모님에게 전하는 편지, 혜영 자매님의 편지로 함께합니다.
1: 그리운 아버지 어머니에게 드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불효한 자식이 이제서야 몇십 년만 처음으로 편지를 씁니다. 형제 중에 마디로 태어나 아버지 사랑을 유별나게 받았던 인만한 자식이 부모님들께 효도 한번 해드린 적 없었던 것이 제일 가슴 아픕니다. 부모님이 반대를 물리치고 보는 부모님 곁을 떠나 먼 곳으로 남편을 따라가다 보니 아버지 어머니 가슴에 얼마나 못을 박힌 철없는 짓을 하였던지 이제서 나이가 들어서야 그 심정을 깨달았어요. 이제야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애태우고 있던 저를 그래도 자식이라고 살아있는지 소식을 몰라 헤매이다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가슴을 치며 우셨다는 어머니 소식을 듣고 그 울고 계실 어머님 모습을 그려보니 너무너무 불효한 제 자신이 한스러웠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제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보니 그때 부모님들이 말을 듣지 않고 제 고집을 부리고 남편만을 따랐을 때 그때 부모님들이 그 심정을 제 자식이라 욕도 험한 욕도 못하겠고 채찍질도 못하였고 그저 자기들이 가슴만을 쥐어짜며 눈물을 흘렸었던 그 부모님들의 심정을 이제야 체험하였어요. 어머니, 그렇게 부모와 헤어져 먼 곳으로 시집을 간 이 딸이 이제는 제 땅이 아닌 중국 땅으로까지 흘러들었습니다. 제 땅이 아니고 언어와 풍속도 다른 이 땅에서의 삶도 저에게는 다시 돌아간다는 희망은커녕 돈 한 푼도 지어볼 수 없는 경계 속에서 조롱 속에 갇힌 새처럼 살고 있었고 두꺼운 자식 때문에 매일매일 눈물을 지어짜며 그들에게 몇천 원이라도 좀 제 자식에게 돈을 보내게

0: 해달라고 애교를 했구만. 들어주기는커녕 냉정한 얼굴로 저를 대하는 그들을 함께 살고 있던 중 한 친구의 도움으로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성경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고 십자가의 사랑을 배웠고 복음의 은혜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지금 몸은 비록 부모님들과 헤어져 또 그리고 부모님들이 살아계신지 생사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살고 있지만 저희 곁에는 지금 저를 혼자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꿋꿋이 이 세상 속을 속된 이 세상을 견뎌 떳떳이 이겨내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타가며 작고 크고 사소로운 일 모든 것을 아뢰며 저 북한 땅에도 하나님이 크신 복음이 전파되어 통일이 구원이 손길을 내리시오. 언젠가는 저에게도 부모님들과 형제 자식들이 한자리에 모일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 믿습니다. 오직 성경의 말씀만이 내가 살아갈 길이며 오직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깊이 깊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오. 저와 같이 부모님들과 자식들과 떨어져 애통한 마음으로 사는 우리 모든 북한 자매님들에게 하나님이 제사장 국가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남북이 백성들이 자유롭게 오가며 함께 웃으며 살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날이 오게 하시오. 우리 모두가 주님 말을 따르며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백성으로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고향 북녘땅에 있는 사랑하는 부모님이, 가족이, 그리고 이웃들이 하나님을 알고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길 소망하면서 자매님은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렇게 전한 주님의 사랑이 북한 땅 가운데 흩뿌려져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길 소망하면서요. 북에 띄우는 편지, 수십 년 전 부모님과 헤어진 한혜영 자매의 편지로 함께 하셨습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오픈도어 선교회 장유샘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오늘은 히브리서 12장부터 13장 말씀을 근거로 인내하는 생활을 위한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은 지금까지 논증한 예수님의 완전한 대속 사역을 바탕으로 성도들이 실제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단락입니다. 저자는 단순한 교리 설명에 그치지 않고 믿음의 삶과 영적 실천을 긴밀히 연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성도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는 구약의 믿음의 증인들을 본받아 삶의 경주를 인내와 믿음으로 완주하라는 권면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이자 완성자로서 우리의 삶과 고난 속에서 확실한 모범이 되십니다. 둘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저자는 하나님과의 화목, 거룩함, 징계의 의미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징계가 사랑의 표시이자 성화를 위한 과정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경고를 소홀히 여기는 삶은 심각한 영적 위험에 놓일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자, 셋째, 성도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사랑과 형제사랑, 성결한 삶, 절제와 신실한 헌신, 기도와 찬양이 포함됩니다. 저자는 예수님이 완전한 대제사장이며 온전히 거룩한 희생제물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하며 이를 삶의 기준으로 삼을 것을 권면합니다. 자, 첫 번째 단락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징계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성도들이 인내로 믿음을 끝까지 지키도록 격려하고 권면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저자는 먼저 믿음의 경주라는 비유를 사용하여 구약의 믿음의 증인들처럼 성도들이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인내하며 믿음을 실천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증인으로 세워졌습니다. 신약의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자는 고난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성도에게 주어지는 시련과 징계는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녀를 사랑하심으로 인한 훈련임을 깨닫게 합니다. 이를 통해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며 사랑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난 속에서 성도는 인내를 배우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영적 성숙을 이루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본문은 성도의 삶에서 믿음과 인내가 상호작용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경험을 통해 성도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자기 앞에 놓인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 완주하기 위해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저자는 믿음과 인내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달리기 경주의 비유를 사용합니다. 성도는 마치 목표 지점을 향해 포기하지 않고 달리는 선수와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경주를 단순히 달리는 행위가 아니라 인내하며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11장에서 언급된 구약의 인물들은 모두 이러한 믿음의 경주를 인내함으로써 완주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경주를 마침으로써 증인의 자격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증인이란 단순히 목격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삶으로 입증하고 필요할 때는 순교까지 감당한 자들을 뜻합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믿음의 경주를 참여하고 있는 경주자들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그들의 삶과 인내로 믿음을 끝까지 지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삶을 바라보며 그 인내가 주는 격려를 힘입어 믿음을 지켜나갈 때 우리 또한 믿음의 증인으로 세워줄 수 있을 것입니다. 경주자가 잘 달리기 위해 몸에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듯 신앙의 경주에서도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모든 무거운 것, 즉 내적인 짐이나 방해물도 포함합니다. 대표적으로는 교만, 나태, 불신 등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게 만들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게 하며 신앙 성장에 장애가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이는 자신도 모르게 빠지게 되는 죄로서 사탄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집요하게 노리며 마치 사냥감을 맴도는 맹수처럼 접근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 죄를 완전히 이길 수 없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시편 1편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라고 기록합니다. 이처럼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마음과 행동에서 이러한 방해 요소들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반면에 절대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는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굳건히 서 있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영적 힘입니다. 인내는 넘어질 때 포기하지 않도록 붙들어주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도록 우리를 도와줍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때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은 큰 격려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달리며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바라보다라는 동사는 현재 분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시선을 잠시 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고정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마치 경주자가 결승점만 바라보며 달리듯이 믿음의 경주자도
세상이 어떤 것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길을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이요, 완성자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믿음의 참된 본질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 앞에 놓여 있는 영원한 기쁨을 바라보시며 십자가의 고난과 수치를 기꺼이 감당하셨고 심지어 자신을 대적한 자들까지 용서하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인내함으로써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떤 고난이나 억울함이나 낙심이 찾아오더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달릴 때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4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징계의 의미와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수신자들은 이미 믿음의 싸움에서 경험을 했지만 아직 순교에 이를 정도의 극심한 고난은 겪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가 가지는 참된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시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고통을 그냥 두시는가? 라는 의문이 생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녀를 훈련시키고 성장시키는 방식과 목적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이에 저자는 잠언서 3장 11절과 12절을 인용하여 하나님의 징계의 의미를 밝힙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여기서 징계로 번역된 헬라어 파이데이아라는 원래 교육이라는 의미입니다. 양육, 훈련, 징계 의미를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징계란 단순히 처벌이 아니라 사랑에서 비롯된 교육이며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는 훈련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또한 징계를 통해 우리는 더욱 거룩해집니다. 물론 징계의 순간은 고통스럽지만 인내하며 순종할 때그 과정에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거나 쓰러지지 말고 오히려 믿음을 굳게 세워 경주를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경주자들입니다. 자, 두 번째는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지 말라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믿음의 싸움을 이어가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지켜야 할 요소는 많습니다. 이 단락에서는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는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얘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덕목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을 볼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 단순히 공동체 내에서 필요한 윤리적 덕목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희생제사를 통해 완성된 구속사역의 결과를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을 이루셨듯 성도들도 공동체 안에서 화평을 이루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한편 화평은 혼자의 힘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불신자와 불의하게 타협하라는 뜻이 아니라 우선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화평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화평과 거룩함이 함께 언급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화평과 거룩함은 신앙 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두 개의 큰 기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룩함 없이 화평만 강조한다면 비성경적 요소와

타협할 위험이 있고요. 화평이 없이 거룩함만 강조한다면 공동체 교제가 무너지고 비판과 분열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숙한 공동체로 세워가야 합니다. 한편 주를 본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신 영이심으로 누구도 볼 수는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하나님과 친밀했던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없었고 다만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분만 잠시 볼 수 있었을 뿐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이해하고 경험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알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은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에 쓴뿌리가 자라나 공동체를 괴롭히고 더럽히게 됩니다. 여기서 쓴뿌리는 독성을 지닌 뿌리를 의미하는데요. 결국 독한 열매를 맺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칩니다. 또한 괴롭게 하다는 소동을 일으키다 또는 선동하다라는 뜻인데요. 잘못된 신앙과 태도가 공동체를 혼란에 빠뜨리고 구성원들에게 상처를 주는 상황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성도는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혹시라도 불신앙이나 불만이 공동체 안에 퍼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셋째, 성도들은 에서처럼 음행과 망령된 행동을 피해야 합니다. 에서를 음행하는 자로 보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에서는 성욕이 강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취했다라고 전해지지만 이를 성경적 근거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음행은 단지 육체적 부도덕이라기보다는 언약을 배반하는 행위로 이해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에서는 배고픔을 참지 못해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팔아버렸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장자에게 준 약속과 축복을 경시한 행동입니다. 망령된 행동 또한 이와 같은 맥락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신앙심 없이 사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즉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육체적 욕망을 따라 산 인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욕망을 쫓는 태도는 신앙 공동체에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에서는 장자의 권리를 경히 여긴 결과 나중에 뼈저린 후회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야곱에게 돌아간 축복은 되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는 회개의 기회를 잃으면 과거의 믿음의 자리로 되돌아갈 수 없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이어서 18절에서 24절에서는 저자가 신의 산과 시온산을 대조하며 언약 백성들이 누릴 축복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신의 산은 불길과 흑암, 폭풍으로 뒤덮여 아무도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아주 두려운 장소였습니다. 모세조차 그 광경을 보고 두려워 떨 정도였죠. 반면 새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시온산, 곧 하나님의 도성인 천상의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시온산은 신앙 여정의 궁극적인 목적지를 상징하며 그것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은 다음과 같은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습니다. 시편 84편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또한 멜기세덱 계열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기도 하며 이 예언은 예수님의 희생제사로 성취되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하늘의 예루살렘 곧 시온에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예배드리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둘째, 예수님이 가진 장자의 특권을 공유합니다. 셋째는 예수님의 피로 완성된 의인의 영들로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넷째는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과 그분의 흘리신 피를 통해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어서 25절에서 29절에는 저자가

0: 경고와 격려를 균형 있게 설명합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거역했을 때 죽음의 형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물며 하늘로부터 직접 경고받은 말씀을 배척하면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은 당연합니다. 저자는 이를 시내산의 경험에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큰 소리를 내시며 땅을 흔드는 것처럼 하늘도 흔드실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흔들림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영원히 남기시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수신자들은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자들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항상 경건하게 행하고 경외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13장 1절에서 19절은 성도의 실제적인 신앙생활 지침을 제시하며 무엇보다도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존재하는 자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본문은 예배의 본질을 설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외형적인 행위가 아니라 믿음과 사랑, 순종과 성결을 동반한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된 예배임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또한 성도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실천적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함께 고민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인내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과 믿음을 지켜나가는 경주자와 같습니다. 비록 이 땅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고 심지어 우리의 목숨조차도 담보할 수 없는 환경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의 교훈을 통해서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오픈도어 선교회 장요샘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8월 16일 주일 날씨입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흐릿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새벽부터는 함경남도에서, 오전부터는 평안남도와 황해도에서, 오후부터는 평안북도와 함경북도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제주가 25도, 서울과 포항, 부산, 목포가 24도, 평양과 신의주, 청진, 춘천, 강릉, 대구, 광주, 여수가 23도로 보이고요. 개성과 함흥, 대전이 22도, 강계가 20도, 해산이 18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평양 32도, 개성이 30도, 신의주와 서울, 목포, 제주가 29도, 춘천과 광주가 28도로 보이고요. 강릉과 대전이 27도, 함흥과 강계, 포항, 대구, 여수, 부산이 26도, 청진이 25도, 해산이 24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하늘은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고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에서는 하루 동안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2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은혜롭고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너 주의 사람아 국립합창 다니었습니다. 오늘 목사님 통해 주신 우리 주님의 말씀과도 같이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서 주님의 영광을 드리우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바로 서는 하루 되기를 그런 주일 보내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ED 주파수 FM 93.1MHz 출력 1kW로 방송되는 FEBC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광주 극동방송의 연주소는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본영로 73번지, 송신소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무등산 장불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주 극동방송은 광주를 비롯한 전남 서남부 지역의 복음화와 기독교 문화 창달을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광주 극동방송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광주 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광주 극동방송 편성 책임자는 송옥석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FEBC FM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FEBC 새벽 예배.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온유함을 드러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주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 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찬송가 361장, 새찬송가 327장, 주의 주실 화평. 통합찬송가 361장, 새찬송가 327장, 주의 주실 화평.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전 우리교회 윤기윤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엘리야가 지치고 낙심하여 동굴에 숨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찾아오셨음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지치고 외롭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연약함을 책망하기보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서가 아니라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조용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다시 일어나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나만 남았다는 절망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남겨두신 사람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조용히 역사하시며 끝까지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앙 성결교회 한기채 목사님께서

0: 에스겔 16장 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너는 피토성이었음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중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인하여 행음하되 무릇 지나가는 자면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내가 내 의복을 취하여 색스러운 산당을 너를 위하여 만들고 거기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내가 또 나의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 내 수놓은 옷으로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으로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내 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가져 그들에게 드려 제물을 삼아 불살랐느니라. 내가 너의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붙여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으나 내 어렸을 때에 벌거벗어 적신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비유합니다. 부자가. 저는 이곳에 처했지만 제 친족들이 이곳에 오는 거 참 너무 비참하니까 저 나사로를 다시 돌려보내가지고 그 내 친족들에게 제발 이곳에 올지 않도록 좀 전해주세요. 그렇게 청을 해요. 좋은 청인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답변합니다. 너에게도 그랬던 것처럼 저들에게도 이미 전하는 자가 있어서 다 증거하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 이 부자가 다시 반문합니다. 아니요, 난 그때 들었어도 몰랐어요. 만약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가 얘기하면 그래도 믿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거기 답변이 옵니다. 아니, 심지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이 얘기해도 평상시에 전하는 그 복음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안 믿는다, 안 듣는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보다 더 대단한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오늘 여러분이 듣는 이 말씀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보다 더 위대하고 놀라운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안 믿으면요, 기적을 받아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 그 골짜기에서 대언하라 그래요. 대언, 말씀을 대언해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라. 해골을 앞에다 두고 죽은 자들을 앞에 두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전할 때 생기가 돌아 그들이 군대가 됐다 그랬습니다. 군대.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피투성이라도 살아나라. 가정의 불화로 이곳에 나와 있지만 내 마음은 피투성일 수가 있어요. 피투성이라도 살아나라. 재정적으로 파산지경의 사업도 하던 일이 어려워 피투성인 사람이 있어요. 피투성이라도 살아나라. 몸이 아파가지고 암으로 투병하면서 지금 피투성이가 된 사람 있어요. 피투성이라도 살아나라. 이혼이나 실연이나 실직이나 낙방이나 외로움이나 치매나 심지어 식물 인간 상태에 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시길 바랍니다. 죽을 것 같아도 견디고 하루하루 살다 보면 나아질 날이 와요. 아들러의 그 심리학 가운데 용기의 심리학이라고 있어요. 인간이 불행한 것은 환경 탓도 아니고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용기가 부족한 것뿐이다. 무슨 용기냐면 행복해질 용기가 없다는 거예요. 행복해질

0: 어떻게 되냐? 지금의 나를 받아들이고 결과가 어떻게 하네? 앞으로 나아간대. 행복해지려면 남한테 미움받을 용기도 필요하다. 나는 완벽하지 않아. 나는 남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야. 이러고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핏덩어리였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놀랍게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요셉 같은 사람, 핏투성이가 됐죠. 그런 하나님이 그를 놀랍게 변화시킵니다. 아, 모세. 부모의 의도는 아니었지만 그 나라의 환경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갈대 상자에 놓아가지고 자기 인생을 그냥 나일강에 떠나버려야 되는 그 피투성이가 이스라엘 영도하는 지도자가 됩니다. 에스더, 양가 부모 돌아가시고 고아, 그 모르드개의 손에 자랐지만 그 대단한 왕국의 왕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피투성이라도 얼마든지 놀랍게 변화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유다가 얼마나 나쁘냐면 여기 성경에 옛날에 소돔 고모라보다 더 나쁘다 그래요. 소돔 고모라를 그렇게 얘기했는데 걔들보다 네가 더 나빠. 그리고 심지어 북쪽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는데 그 사마리아 뭐 비난하고 그랬는데 사마리아보다 더 나쁘다. 왜? 사마리아는 그래도 애굽하고 아수리아한테 음행했지만 너희는 애굽하고 아수리아뿐 아니라 그 갈대아 바벨론까지 그리고 주변의 모든 자들과 음행했는데 심지어 너희들은 창기보다 더 나쁘다. 여기 성경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창기는 돈을 받고 자기 몸을 파는데 어떤 경우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마지못해서 할 수 없어서 그런 경우가 있지만 너희는 풍족한데도 불구하고 음행을 하면서 오히려 내가 준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정부들한테. 그러니까 이 음행하는 아내는 창기보다 더 나쁘다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돈을 갖다 줍니다. 내가 벌어다 준 돈인데. 내가 가져다 준 옷인데 가서 우상한테 입혀줍니다. 내가 준 향인데 가서 우상한테 향불을 피웁니다. 더구나 내가 준 선물 그 자녀를 가지고 데려다가 우상 앞에 불태워드리는 뭘로 자식을 불태워드리는 이런 끔찍한 일을 내 목전에서 너희들이 행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라고 우리를 만든 거예요. 그러라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지키려면 어떡해? 내가 희생해야죠. 에? 내가 희생할게. 내가 희생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조건부적인 언약이에요. 쌍무적인 거라고요. 에? 하나님 책임 없어요. 우리가 잘못 언약하면 별받아야 돼요. 그게 모세 언약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언약에, 영원한 언약의 당사자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지킬게. 내가 해줄게. 너희들은 돌아오기만 해. 내가 용서해줄게. 잘못했다고만 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환향녀를 아십니까? 이 발음을 좀 잘해야 돼요. 세게 해가지고 환향녀 그러면 안 돼요. 원래 뜻이 뭐냐면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1636년 병자호란 때 청나라 군대에 의해서 많은 남자들 또 많은 수만 명의 조선 여자들이 끌려갔어요. 강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탈출해서 돌아오거나 또 좀 돈 있는 사람들은 값을 지불하고 다시 돌아오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조선으로 돌아온 여자들을 환향녀,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벗은 발로 나가서 맞이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유교 사회에서는 경전을 중시하는 그런 때라 사회에서도 배척하고 가정에서도 배척해요. 그래서 돌아왔는데 이 땅에서 자살하거나 살 수가 없게 됐어요. 사실 그 사람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나라가 잘못했고 임금이 잘못했지, 지도자들이 잘못했지, 피해자가 고통을 받아요. 약한 사람이 고통을 받아요. 그래서 인조가 그 환향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조서를 내립니다. 그게 인조실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홍제천, 저 자암은 저쪽으로 가면 홍제천 있죠. 예. 그 북한 산에서 이렇게 냇가 내려, 물이 내려오며 지나가는 게 홍제천이요. 예. 그 홍제천에서 지금 서울 도성으로, 한양 도성으로 들어오는 길목인데, 몸을 씻고 돌아오면 이전 일을 묻지 말아라. 그래서 돌아오는 여인들이 밤에 그곳에 내려가서 몸을 닦고, 그리고 그 도성으로 들어와요. 과거 불문하고 다 받아들여줘요. 사회에서, 가정에서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 이름이 홍제천, 널리 사람을 구제하는 시대, 큰 도움을 베푸는 하천, 그걸 건너서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야, 이게 예수의 보혈이 되지.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신지. 아, 그리고는 우리가 새 사람 돼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피투성이라면 피투성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다면 과거에 우리가 피투성이었음을 기억하고 오늘 주어진 것을 감사하면서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 지금까지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님께서 에스겔 16장 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너는 피투성이었음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765국에 111번, 서울전화 02-765-0111번 중앙성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찬송가 11장, 새찬송가 42장, 거룩한 주님께. 통합찬송가 11장, 새찬송가 42장, 거룩한 주님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 하심으로 FEBC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그리고 북방 전역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라디오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시며 받은 은혜와 청취 소감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 지역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PD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FEBC 새벽 예배 제작 진행의 문명선이었습니다. FEBC 새벽 예배는 결의, 나라, 누리를 하나님께 조국교회의 부흥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K2팜과 함께합니다.

FEBC 재난방송입니다. 2026년 8월 16일 5시 전남 무안남부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기상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의 통행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에 접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사장, 전신조,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에는 접근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FEBC FM

FEBC 재난방송입니다. 2026년 8월 16일 5시 20분 전남 영암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려바랍니다.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을 자제 바랍니다.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에는 접근하지 말아 바랍니다. 공사장, 전신조, 지하공간, 축대, 웅벽, 담장 등 위험지역에는 접근을 자제 바랍니다.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을 자제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FEBC 재난방송입니다. 2026년 8월 16일 5시 40분 전남 목포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와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의 통행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에는 접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사장, 전신조,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에는 접근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FEBC FM

FEBC 곧이어서 세 주간을 맞으며가 방송됩니다. 안녕하세요. 세 주간을 맞으며의 공부영입니다. 오늘이 8월 16일, 8월의 세 번째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주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내일 또는 다음에라는 말에 속아서 인생을 그저 그런 삶으로 허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내가 하지 못한 일은 내일도 할 수 없습니다. 다음이라는 기회에 속지 마십시오. 다음이 오지 않은 채 우리의 인생이 끝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해야 할 일을 지금부터 작게라도 시작하세요. 일을 미루다 보면 게으름의 군살이 생겨 우리의 삶이 허비될 수도 있습니다. 미루던 일을 시작하고 보면 기대하지 않았던 자신감 그리고 기쁨이 찾아옵니다. 오늘 복된 주일인데요. 교회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간 과거 한국교회 안팎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일들과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몸바쳤던 교회사 속의 사람들의 얘기로 엮는 새 주간을 맞으며 이번 주 순서 열어보겠습니다. 예전색은 여전히 녹색입니다. 이번 주간에 히브리서 12장, 누가복음 12장을 보면서 분쟁과 인내에 대해서 묵상해보시기 바랍니다. 8월 16일 오늘 주일에 찰스 피니가 별세한 기록이 있습니다. 미국의 대부흥운동을 가져온 부흥사 찰스 피니는 변호사였고 명사수였고 뛰어난 운동선수였고 총명한 데다 음악에도 뛰어난 재능을 보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찰스 피니는 그가 즐겨 읽는 법률서적들이 대부분 성경의 권위를 두고 있음을 주의 깊게 보고 자신의 학문적 발전을 위해서 성경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게 되죠. 그리고 성경이 명백한 하나님의 진리임을 인정하게 됐고 어느 날 신비스러운 영적 체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는 회개를 하고 변호사를 그만두고 순회 설교자가 되는데 피니의 급진적인 부흥의 방식은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지만 가는 곳마다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됩니다. 찰스 피니가 교회에서 목사로 사역하면서 한 부흥에 관한 강의들은 나중에 책으로 나와 또 한 번 부흥을 위한 밑거름이 되는데요.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후로 오로지 하나님과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바쳐진 그의 생애는 진정한 기도자의 모습과 참 설교자상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하는 기도에서 나오는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그 찰스 피니가 지금으로부터 151년 전인 1875년 8월 16일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8월 17일 월요일에는 윌리엄 캐리가 출생한 기록이 있습니다. 근대 개신교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는 세계 복음화에 대한 강한 도전과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어려움을 이겨내고 세계 선교에 공헌할 수 있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준 사람이죠.

윌리엄 캐리는 지금으로부터 265년 전인 1761년 8월 17일 영국 노스 햄프톤에서 태어났습니다. 10대에 회심했고 비국교인 침례교에 들어가 열심히 활동하며 여가 시간은 성경을 공부하고 평신도 목회에 주력하게 되죠. 1783년 23살의 나이로 침례교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목회하는 동안 선교의 비전

이에 감동을 받은 목사님들이 새로운 선교회를 만들기로 합의하고 침례교 선교회를 발족하게 됩니다. 그 후 윌리엄 캐리는 여러 역경 속에서도 인도 선교 사역을 시작했고 성경을 번역했고 설교도 하며 학교도 세웁니다. 특별히 1819년에 세운 세람포 대학은 교회 지도자들과 복음 전파자들을 양성하기 위한 곳이 되었죠. 윌리엄 캐리는 1834년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업적은 인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도 국외적으로도 런던 선교회, 스코틀랜드의 그라스고우 선교회, 교회 선교회, 미국 침례교 선교협회, 미국 해외 선교위원회, 미국 성서 공회가 창설돼 오늘날 선교의 기틀이 되게 한 중요한 업적이 됩니다. 그 윌리엄 캐리가 1761년 8월 17일 출생했습니다. 같은 날 8월 17일 월요일에 강원영 목사님이 별세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경동교회 명예 목사님으로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2006년 87세를 일기로 별세하셨는데요. 함경남도 이원군에서 출생한 강 목사님은 개신교 내 진보교단인 기독교 장로회 출신으로 1931년 기독교에 입교한 뒤 평생을 한국교회 발전과 사회민주 발전에 헌신해온 인물입니다. 북한도 용종에서 은진중학을 졸업했고 이후 일본 메이지학원 영문학부를 졸업한 다음 신학 공부에 뜻을 두고 한국신학대학, 미국 유니언신학대학, 뉴스쿨 대학원에서 공부했고 매니토바 대학에서 명예신학박사학위를 받기도 했습니다. 대화를 통한 사회의식화 교육을 목표로 독일의 아카데미 운동을 한국에 도입해 1963년 크리스천 아카데미를 설립해 종교 간의 대화, 산업사회와 종교 등의 주제로 많은 강의, 세미나, 심포지움을 개최했는데요. 또한 대화 등의 정기 간행물을 발간해 1970년대 유신치하의 어려운 상황에서 주목할 만한 비판적 사회활동을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그 강원영 목사님이 8월 17일 내일 20주기 추모일을 맞이합니다. 8월 19일 수요일에는 대한성서공회가 재단법인 인가를 받은 그런 기록이 있네요. 대한성서공회는 비영리적으로 성서의 번역, 출판과 보급을 담당하는 대한민국의 기독교, 개신교의 재단법인입니다. 대한성서공회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말로 번역, 출판, 반포되어 온 역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초기의 성경 번역과 그 반포는 곧 넓게 한국 사회의 개화와 좁게는 한국교회의 설립과 연관됩니다. 성경을 한글로 번역한 것은 우리말을 한글로 표기하는 데 크게 성공했습니다. 했고 우리 글을 대중들이 쓰기 쉬운 한글로 정착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했지요. 지금으로부터 79년 전인 1947년 8월 19일은 대한성서공회가 법인으로 인가를 받은 날입니다. 8월 20일 목요일에는 이호빈 목사님이 별세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92년 전인 1934년 8월 20일에 이호빈 목사님께서 세상을 떠나셨는데 감리교 목사님으로 중국 대륙 동북지역 우리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살고 있던 용정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이호빈 목사님은 예수교 공의회를 만들고 중앙신학교, 지금의 강남대학교를 설립해 교계 지도자와 사회사업가를 많이 배출 했지요. 그 이호빈 목사님이 1934년 8월 20일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같은 날 8월 20일 목요일에 한석진 목사님이 별세하신 기록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한석진 목사님은 1907년 목사 안수를 받은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교 일곱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시죠. 그때는 남녀 칠세 부동석 사상이 강해 교회를 지을 때 기역자 모양으로 지어서 남녀가 서로 보지 못하게 가운데 꺾어진 부분에 강대상을 만들고 그렇지 않으면 서로 볼 수 없도록 휘장을 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휘장을 걷도록 한 분이 한석진 목사님이시죠. 한 목사님은 여자 집사 제도를 실시했고 제6대 장로교 총회장을 지내기도 하셨습니다. 금강산의 기독교 수양관 건축을 맡아 아름다운 수양관을 완공하기도 했었는데요. 한국 기독교의 개척자라는 칭호를 받고 있는 한석진 목사님이 지금으로부터 87년 전인 1939년 8월 20일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매주 일 아침 2주간 과거 한국교회 안팎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일들과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몸바쳤던 교회사 속의 사람들의 얘기로 엮어드리는 3주간을 맞으며 지금까지 구성 진행의 공부영이었습니다. 다음 주 시간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우리의 마음에 은혜로 다가가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3장 12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 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에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 십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을 요새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무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 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십으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 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세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상 24장 4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온 몸으로 드리는 찬양은 음악적인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손과 발로 하는 모든 섬김도 찬양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로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어떤 재능도 찬양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입이 닫혀 있으면 손으로, 손이 없다면 발을 구르며, 몸의 지체 중 아무것도 쓸 수 없다면 빛나는 눈동자와 뛰는 심장만으로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33편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양할지어다. 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오늘도 전심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주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박종호의 찬양입니다.

FEBC 재난방송입니다. 2026년 8월 16일 6시 전남 진도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기상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속도를 줄여 운전하시고 물에 잠긴 도로와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의 통행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에는 접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사장, 전신조,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에는 접근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FEBC FM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편 37편 4절 말씀입니다.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한 번은 부산의 한 교회로부터 주일 오전 11시 예배 설교를 부탁받고 전날 부산에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날 저녁 부산 극동방송 운영위원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사회복지법인 베데스다의 이사장이신 신남수 장로님과 인사를 나누게 됐습니다. 신 장로님은 장애인 시설과 학교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주일 오전 9시에 예배를 드린다는 이야기를 하기에 말씀을 전할 수 있을지 여쭤보았습니다. 장로님은 깜짝 놀라시면서 오히려 영광이라며 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음 날 저는 9시 예배에 참석해 100여 명의 장애인 학생들을 향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박수치고 찬양하는 모습이 얼마나 뜨겁든지 우리의 미지근한 예배가 떠오르면서 오히려 제가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서울로 돌아온 후 개인적으로 약간의 헌금을 준비해 부산극동방송 지사장을 통해 한 주 뒤 주일에 드렸고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프로그램에 출연한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 장로님의 섬김을 통해 200명분의 치킨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더 감동적인 일은 제가 보내드린 헌금을 헛되이 쓰면 안 된다며 몇몇 분들이 후원에 동참해 시설을 떠난 장애인들의 재활을

를 위한 BK 사랑 나눔 프로젝트를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이번 장로님과의 만남을 통해 또 한 번 체험하게 됐습니다. 김정환 목사님의 인생 메모 중에서 보내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생각지 못한 곳으로 인도하실 때는 분명 그 안에 뜻이 있음을 믿고 감사합시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소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며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뜻을 찾아봅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국립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내 주를 가까이 테너 존 노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새로운 교회 한옥 목사님께서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4절을 본문으로 병든 자들을 고치시다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존재들이었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순간부터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야심이 아닌 우리의 욕심이 아닌 주님의 비전을 위해 쓰임받는 멋진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21절 읽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여기 보면 심플하게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전에 가버나움에 오시기 전에 들리셨던 곳이 있는데 그곳은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렛에서의 그 경험이 좋지 않았어요.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배척당하셨다고 했어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고 하더니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아는 나사렛 사람들은 주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분의 메시지를 감당하지 못했고 온갖 비난을, 독설을 다 퍼부었고 심지어는 난폭하게 주님을 린치했고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밀어떨어뜨려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로서 이것은 정말 최악의 상황입니다. 나쁜 일 하려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섬기러 온 사람들한테 이렇게 배척당하고 쫓겨난다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우리 같으면 얼마나 화가 나고 속도 상하고 깊은 자기 연민에 빠졌겠습니까? 자포자기하며 저 같으면 사역을 포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셨습니다. 나사렛에서 그렇게 힘들게 당하셨는데도 바로 가버나움으로 옮기셔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아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니까 상처를 안 받으셨을 것이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도 상처 받으십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인간이 느끼는 배신과 슬픔과 분노의 감정을 주님 다 느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사렛 사람들의 이 반응에 너무나 놀라고 상처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는 예수님은 상처를 붙들고 묵상하지 않았어. 우리는 말씀은 묵상을 잘 안 하면서 상처는 묵상을 잘해요. 귀하게 붙들고 곱씹습니다. 확대 해석합니다. 내게 상처 준 그 인간은 왜 그랬을까? 왜 나에게 상처를 주었을까? 하면서 그 시나리오를 몇 번씩 머리로 다시 리마인드 시키면서 살면 마음의 쓴뿌리가 점점 더 커지게 되죠. 예수님은 성령의 은혜로 상처를 빨리 씻어내시고 다시 새로운 미래로 전진해 나가셨습니다. 우리가 이걸 배워야 돼요. 우리가 인생에서 한쪽에서 거절당했다고 해서 주저앉아 좌절하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데가 또 열리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건 예수님도 못하셨던 일이에요. 흠없고 거룩하신 예수님도 배척당하는 나사렛이 있었다면 우리 인생에서 나사렛이 없겠습니까? 오해하고 핍박당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비워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항상 사랑받겠다 그 마음도 내려놓아야 돼요. 사람들의 반응에 좌지우지 되지 말고 하루하루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면 됩니다. 우리가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환호한다고 해서 너무 교만해질 것도 없고요. 우리를 반대하고 핍박하고 오해한다고 해서 또 너무 세상 다 끝난 것처럼 좌절하고 앉아있을 필요도 없어요. 항상 보면 한쪽 문이 닫히면 하나님이 다른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나를 거절한 나사렛이 있다면 반드시 나를 환영하는 가버나움이 열릴 거예요. 예수님에게 가버나움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이곳이 더 큰 축복의 장소가 됩니다. 가버나움은 나사렛에서 북동쪽으로 약 40km 정도 떨어진 갈릴리 호수 연안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은 팔레스타인의 수공

상업 중심지입니다. 주요 도로들이 그 경계를 따라 지나가고 항상 여행하는 상인들과 고기 잡는 어부들로 북적거리는 전략적인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초창기에 복음을 전하고 많은 기적을 행하시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오는 파급 효과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자신을 거부하는 나사렛을 떠나서 온 가버나움이 더 큰 축복의 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 군데에서 기적을 행하셨지만 특별히 어떤 지역에, 어떤 시간에, 어떤 공간에 집중적으로 기적을 많이 행하셔서 그 공간 자체가 기적의 땅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가버나움이 그런 곳이.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보면 딱 거기 그렇게 팻말을 꽂아놨어요. The town of Jesus. 예수님의 타운이다. 예수님의 기적이 가득했던 곳이다. The town of miracle. 그렇게 가버나움을 선포했어요. 저는 우리 가든5가 우리로 인해서 기적의 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도착한 때는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도착하시자마자 회당에서 말씀 전하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가장 먼저 하는 일을 지켜보십시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루 아침에 일어나시면 가장 먼저 기도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느 마을에든지 가시면 예수님은 가장 먼저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기적을 주기 전에 반드시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적의 말씀이라는 뿌리에서 나온 열매일 뿐입니다. 22절 읽습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의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 일러라. 우리가 여기서 보면 그 당시 예수님 말고도 말씀 가르치시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서기관들이 많았는데 그들이 가르치는 말씀과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은 사람들이 딱 들었을 때 달랐어요. 요한복음 14장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일심동체라는 뜻이에요.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이 늘 예수님의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늘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늘아버지의 말씀이었어요. 하늘과 땅의 능력이 그대로 담겨 나가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교제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말에는 영적인 무게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회당에서 주님이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계신데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설교하면서 저도 여러 가지 상황을 많이 겪어보았습니다만은 이런 상황은 정말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23절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자,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일어나서 귀신 들려가지고 소리를 지른다.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설교자로서 충격받은 건 두 가지죠. 아, 교회 안에 와서 멀쩡히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귀신 들린 사람이 섞여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이 왜 교회 왔을까? 보니까 완전히 귀신에게 장악당했다기보다는 이 사람한테도 교회를 다녔던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그리움이 있으니까 온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앉아있는 도중에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어둠의 영의 실체를 팍 터뜨린 거지. 오늘도 보면 귀신의 영향으로 항상 공격적이고 분노가 많은 사람, 짜증이 많은 사람, 우울증이 심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어서 교회에 나왔는데 말씀을 듣는 중에 자신 안에 있는 어둠의 영이 드러나고 쫓겨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시작하면 마귀가 정체를 드러내요. 발악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 전할 때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34절에 보면 보세요.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자, 이때는 언제 귀신들이 드러났어요? 예수님이 병을 치유하실 때도 드러난 거죠.

자, 예수님이 가만히 계실 때는 귀신들도 가만히 있었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와 병을 치유하실 때는 귀신이 드러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주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귀신도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고 말씀을 인도하고 그리고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귀신들이 생난리 블루스를 춥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빛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귀신들이 발악을 하고 견디지를 못하고 막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는 지금도 여러 가지 세상적인 생각과 또 이단들도 많고 그런 악한 세력들이 침투해 들어오는데 하나하나 잡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살아있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가득하다면 이 어둠의 세력들은 반드시 사도행전적인 교회에서는 정체를 드러낼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설교하고 사역하는 것, 우리가 전도하고 말씀 전하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역하는 게 이게 다 영적인 전쟁이에요. 예수님은 이 사역을 하는 도중에 막 귀신들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당황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크고 작은 영적인 공격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했기 때문에 마귀가 드러난 거죠. 이게 축복이에요. 드러났으니까 이제 쫓겨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제가 아는 어떤 전도사님은 영적 공격만 없으면 주의 일을 할 만한데 말이죠. 그건 마치 군인이 적의 공격만 없으면 군인 할 만한데 말이죠 라는 거 똑같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대요.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이런 게 있는 게 당연한 거죠.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사람들을 아프게 만들고 절망스럽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듭니다. 마귀가 장악한 땅은 그런 어둠의 기운이 가득한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절망이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물러갈 때 곱게 물러가지 않고 비명을 지르면서 물러가죠.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옵니다.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는 거지. 우리가 주님 일을 할 때 영적인 저항과 공격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하셨듯이 내쫓으면 돼요. 주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놓고 위로하거나 힐링하거나 상담하거나 치유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귀신과 상담해 주지 마세요. 뭐 대화하고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결연을 하게 내쫓으면 되는 거지. 놀라운 것은 귀신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24절 읽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어떻게 보면 귀신이 영적으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보다 더 똑똑해요.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고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감동받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꾸짖으셨습니다. 25절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자,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기 전에 먼저 그의 입을 막으셨다는 게 중요해요. Be quiet.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은 귀신의 말을 싫어하세요. 귀신의 언어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34절에도 보세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귀신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귀신이 자꾸 말하게 하면 안 돼요. 세상은 귀신의 언어가 너무 많아요. 귀신의 언어는 폭력의 언어요, 불평의 언어요, 더러운 언어요, 남을 비판하는 언어요, 짜증내는 그런 말들인데 그런 말들이 너무 많아요. 그걸 먼저 주님께서 입을 막으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언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마귀는 말로 인간을 타락시켰어요. 지금도 광야에서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2년이면 들어갈 수 있었던 약속의 땅을 40년이나 헤매게 된 것은 그들의 불평과 원망의 언어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귀신의 말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위기에 있다면

지금 귀신의 언어가 너무 많았을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서로 공격하는 그런 언어가 너무 많으면 그 입을 닫고 귀신을 내쫓아야 돼요. 여러분의 직장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하나님의 언어가 가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귀신의 말을 막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늘의 언어로 채워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은 정확하게 이 목표를 위해서 우리를 죄의 노예로 만든 마귀를 멸하시겠다는 이 목적으로 십자가에서 마귀를 무너뜨리겠다는 이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귀신은 예수님의 임재를 보는 순간 자기의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고 비명을 지른 거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의 자녀들은 주님이시다 이제 살았구나, 귀신들은 주님이시다 이제 죽었구나 이거거든요. 악한 영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소리 질렀지만 이것은 예수님을 믿겠다는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공포심일 것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귀신들을 가만두지 않으셨습니다. 25절 26절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순식간에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완전히 치유를 받았어요. 한 사람의 인생이, 한 가정의 인생이 회복된 거야. 이것은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주님은 어떤 악한 영에 들린 사람이든지 간에 주님께로 나가면 반드시 치유해 주실 능력을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미움의 영에게, 어둠의 영에게 장악당한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분노 조절 장애도 자기를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둠의 영역에서 자유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들어가신 첫 번째 집 29절 30절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자, 예수님께서 항상 첫 번째 하시는 일, 첫 번째 들리는 곳,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 가버나움에 오셔서 첫 번째로 들어가신 집이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이었다. 거기에는 열병으로 앓고 있던 베드로의 장모가 누워 있었다.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첫 사역지인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치유사역의 대상자는 바로 베드로의 장모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연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만지는 그 날은 하나님의 캘린더에 예정되어 있었어요. 이 만남이 끈이 돼가지고 사이 베드로에 이르기까지 이 집안 전체가 하나님의 믿음의 명문가가 되는 시간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집으로 가시게 된 것은 누군가가 요청했기 때문이에요. 30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해서 예수께 여짜온대라고 돼 있잖아요. 누군가가 이 여자가 아프다는 얘기를 예수님에게 들려드린 거죠. 그리고 예수께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그 집에 들어가셨다고 했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은 시몬 베드로의 친구잖아요. 베드로는 차마 얘기를 못하고 이 두 친구가 예수님께 이 사람 연결시켜 드린 거지. 이것이 베드로의 장모의 복입니다. 죽어가는 그녀를 위해서 예수님과 브릿지를 놓아드리려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았던 거야. 여러분,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이웃을 위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그를 예수님께 데려가야 돼요. 전도한다는 것은 그를 예수님께 데려가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그분에게 데려가는 거죠. 내 인간적인 위로와 도움으로는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 사람이 예수님과 만나게 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는 물리적으로 사람들을 데려갈 수는 없지만 영으로 데려갈 수는 있는데 그게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우리 신앙 경력이 조금 오래된 분들이라면 중보기도 리스트가 길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특별한 문제를 놓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이 그분의 집에 신방 가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드리는 자리죠. 교회에서 우리는 크고 작은 문제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많이 만났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중과부족인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를 중보기도로 올려드리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를 직접 만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31절 봅니다.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 드니라. 주님이 입장하시니까 문제가 퇴장하죠. 열병이 떠났다고 했어. 오늘 본문은 단순히 주님이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났다고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주님이 열병을 꾸짖으시니 그 병이 떠났다고 되어 있어요. 누가는 의사인데도 치료했다고 하지 않고 꾸짖었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열병은 우리가 아는 단순한 감기 몸살이 아닙니다. 그 당시 의학이 기술이 별로 낙후되었던 그 당시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갔던 치명적인 유행성 열병이었거든요.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는 알았습니다. 이 열병을 이렇게 쉽게 낫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의료기술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전능자의 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 여러분 중에 육체가 병든 자, 마음이 병든 자에게 병이 떠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서서히 낫지 않았어요. 순식간에 나았어요. 그토록 오랫동안 그녀를 괴롭혔던 병이었지만 주님의 손에 가니까 너무 순식간에 해결되는 거죠.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난제지만 우리 주님의 손에서는 순식간에 해결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환난 중에 신음하는 성도들에게 가까이 와 계시는 분이시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괴롭히던 그 복잡하고 힘든 문제를 순식간에 치유해 주시는 기적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믿기만 한다면 성경 속의 기적이 너의 삶에 일어날 것이다. 그 우리 CCM 가사 같은 역사가 오늘 누군가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일어나자마자 이제 몸이 괜찮아졌으니까 백화점 쇼핑 간 게 아닙니다. 그는 저희에게 수종 들었다고 돼 있어요. 베드로의 장모가 가버나움의 첫 번째 기적의 수혜자였다는 것을 마가복음, 베드로의 증언을 바탕으로 쓰여진 마가복음에 기록되었어요. 베드로가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장모님도 베드로가 자기 사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게 너무나 자랑스러웠겠죠. 여러분의 집안 전체가 예수님을 섬기는 믿음의 명문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일이 소문이 나면서 가버나움 일대 수많은 병자들이 그냥 주님께 달려오기 시작했는데 이게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32절 33절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다. 한마디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는 뜻인데 이때가 거의 이제 초저녁이었거든요. 해질 무렵이었는데 우리 같으면 주 52시간 시스템으로 보면 퇴근해야 됩니다. 내일 오세요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34절 예수께서 각종 병이 된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고 했어요. 주님은 퇴근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결코 그들에게 문을 닫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결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끝까지 기다리셔서 한 사람도 빈손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게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주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을 일일이 손을 얹고 안수해서 고치셨다고 했어요. 그냥 집단으로 기도해서 고쳐도 되는데 주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의 아픔을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만져주셨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되어서도 늘 한 명 한 명 성도들의 아픔을 주님처럼 끌어안고 고치는 그런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고치실 수 있는 그 힘은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의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고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주의 일을 할 때 그렇게 기름 붓듯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성경 속의 주님을 순수하게 그대로 믿기만 한다면, 주님을 주님 되게 한다면 성경 속의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바로 이 공간이 우리의 가버나움이 될 걸로 믿습니다. 이 공간이 기적의

0: 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병이 낫고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문제가 예수님의 손에서 오늘 응답을 받는다. 얼마나 기적이겠어요. 오늘 여러분을 누르고 있는 것이 어떤 여러분의 자녀가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든 그것이 결혼 문제이건 아기를 갖는 문제이건 부부간의 갈등의 문제건 다 망하게 생긴 사업의 문제건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성경 속의 기적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것을 믿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기적이 그대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새로운 교회 한옥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울산 남산교회 이상호 목사님입니다.
1: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나라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세대들이 이 땅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설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주님 간구합니다. 이 나라에 공평과 정의가 서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에 새 힘을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지고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온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양이 있는 마을.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위지안이란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노르웨이에서 학위를 받고 서른이 안 된 나이에 세계 100대 대학인 중국 상하이 푸단대 교수가 됐습니다. 북유럽의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을 중국에 도입하기 위한 국가 프로젝트를 수행했는데요. 그러던 중 2009년 10월 말기 암 선고를 받습니다. 그녀가 아기 엄마로서 또 젊은 학자로서 정신없이 달려온 짧은 인생은 2011년 4월에 마감하게 되는데요. 그때까지 블로그에 남긴 글을 모은 내가 살아갈 이유라는 책이 출간됐습니다. 책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이 잘 살아간다는 건 누군가의 마음에 씨앗을 심는 일인 것 같다. 어떤 씨앗은 내가 심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린 뒤에도 쑥쑥 자라나 커다란 나무가 되기도 한다. 살다가 혼자 비를 맞는 쓸쓸한 시절을 맞이할 때 위에서 어떤 풍성한 나무가 가지와 잎들로 비를 막아주면 그제야 알게 된다. 아, 그때 내가 심었던 사소한 씨앗이 이렇게 넉넉한 나무가 되어 나를 감싸주는구나 라고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도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지금 우리가 작은 행동과 작은 기도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씨앗을 심고 있다면 훗날 새들도 깃들고 그늘로 위로하며 열매도 나누는 큰 나무가 되줄 것을 굳게 믿습니다.

나무는 그 열매로 구분되듯이 우리의 신앙도 열매를 통해 평가됩니다.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어야 인정받고 포도나무는 포도를 맺어야 인정을 받겠죠. 이른바 사과나무일 뿐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것은 불쏘시개감으로 밖에 쓰이지 못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씨와 밭이 필요한데요. 믿음의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당연히 좋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밭을 일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실하도록 만들어주는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인들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요. 좋은 열매는 먼저 열심히 말씀을 듣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그 다음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말씀대로 살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열리게 되는데요. 쿵쾅쿵쾅 듣기만 해도 가슴이 뛰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왔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원한 파도처럼 밀려오는 찬양의 은혜,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친구여, 내 말을 잘 듣고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내 메시지를 항상 잘 보이는 곳에 두고 거기에 집중해라. 힘써 외워라. 이 말을 깨닫는 사람은 참으로 제대로 살고 몸과 영혼이 건강해질 것이다. 잠언 4장 20절로 22절. 다윗은 안달하며 걱정하는 것이

악과 해로 이어진다고 썼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멋진 삶으로 이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최고의 삶을 누리고 싶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파고드십시오. 지혜는 성경 전체에서 볼 수 있고 특히 잠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잠언에서 일상의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화를 누그러뜨려야 하는지와 같은 지혜를 많이 알려줍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는 솔로몬이 몇몇 구절은 외워서 익히라고 강력히 제안합니다. 먼저 잠언을 날마다 읽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상황을 인도하고 평강을 주는 마음에 다가오는 구절을 만나면 그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이로써 하나님의 지혜가 염려를 대신할 겁니다. 주님, 좋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제게 있는 염려들을 말씀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문익점은 고려시대에 목화를 재배해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지금은 몰래 부통에 목화 씨앗을 가져온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당시 목화는 원나라에서 반출을 금지시킨 품목이 아니었는데요. 다만 당시 고려의 공민왕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낙향한 문익점이 고향에 숨어서 농사를 짓기 위해 목화를 가져왔던 겁니다. 문익점은 3년의 고생 끝에 겨우 목화 한 그루를 재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화가 전국에 퍼져 백성들이 사계절 내내 소못을 입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공을 인정받아 우왕 시절

문익점이라는 이름 때문에 관직을 하며 풍요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지금 내 모습이 연약하고 뭔가 조금은 부족해서 훗날 내가 어느 정도 잘 살게 됐을 때, 어느 정도 경지에 다다랐을 때 자신 있게 전도하리라 마음먹고 있지는 않나요? 비록 지금 내 모습이 조금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복음 증거에는 마음을 써야 합니다. 오늘 내가 뿌린 복음의 씨앗은 언젠가 반드시 꽃이 필 것이고 그 중에는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목도 생길 겁니다. 지금 내 모습에 낙심치 말고 훗날을 약속하지도 말고 지금 바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아멘. 마가복음 4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모닝프레이즈 박은아입니다. 복된 주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더 많은 찬양과 함께하고 있는 썸머 스페셜 기간인데요. 어제는 빛을 되찾은 광복절이었죠. 영적인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 참 빛을 찾은 기쁨과 자유에 대해 노래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빛을 되찾은 우리는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요. 이런 당부가 나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을 값없는 선물로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주변을 밝히는 빛이 되어 살아보라는 권면의 말씀이겠죠? 오늘 하루 복된 주일 내 안에 켜진 작은 예수님의 빛으로 우리 주변의 어둡고 우울한 구석들을 조금 더 가까이 따뜻하게 비치는 복된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밝은 빛입니다.

조수아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내주는 강한성이요 영어 찬양 함께 하셨고요. 박신아 콰이어의 빛의 사자들이요 찬송과 이어졌습니다. 오늘 말씀과 찬양으로 시편 말씀 함께 하실 텐데요.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시편 150편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순천시립합창단의 시편 150편,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트루바의 목소리였고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이계영의 찬양으로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또 영어 찬양 이어졌죠.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네, 오늘 여러분이

어머는 곳곳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길 축복하면서요. 소마트리오의 형제의 모습 속에 연주 찬양 함께 하시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광주 광산구 수안동에 위치한 광주 세임교회 김재욱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을 본문으로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자들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참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를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이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자, 오늘은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자들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특별한 날입니다. 비유의 말씀을 마치는 시간, 마치는 날이에요. 우리가 16번에 걸쳐서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이제까지 진행 왔어요. 오늘이 16번째 시간으로고 또 우리가 15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배웠어요. 어떤 말씀을 배웠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과 성장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리고 가라지의 비유, 그리고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 기억나죠? 아무 생각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는 감추인 보화의 비유,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 그리고 세 번째 차트로 심판과 종말에는 그물의 비유, 열천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그리고 용서와 은혜에서는 용서하지 않는 악한 종의 비유, 그 다음에 부르심과 응답에서는 보도원 품꾼의 비유, 그리고 두 아들의 비유,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로 악한 농부의 비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악한 농부의 비유. 기억나요? 주인이

주인이 포도원을 사고 망대를 짓고 모든 것을 시설을 갖추고 사람들에게 새로 주고 어디에 갔어요? 타국에 갔어요. 소출대가 되니까 종들을 보냈죠. 뭐를 받으려고? 세를 받으려고. 그랬더니 이 농부들이 세를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그냥 때려요. 그리고 또 다른 보내를 더 많이 보냈어요. 또 죽여요. 또 많이 보냈어요. 죽이고 때려요. 그죠? 그때 마지막으로 주인이 생각하기를, 집주인으로 나오는데 주인이 생각하기를, 야, 이제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누구를?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공경할 것이다. 그런데 악한 농부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들을 보고, 와, 상속자다. 저 사람만 죽이면 포도원은 누구 거다? 내 거다 하면서 아들을 죽이죠. 그래서 집주인이 다시 와가지고 그들을 다 진멸하고 이 포도원을 새를 잘 바친 사람에게 줄 것이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기에서 비유에서 말씀은 누구에 대한 비유냐면 대제사장과 장로들, 백성의 장로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성전에서 막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가르치는 것을 싫어했어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싫어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해요.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들이 예수님을 싫어하고 책 잡으려고 하는 것을 아시고 대답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시고 오히려 역질문을 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땅에서부터냐? 대답하기 아주 곤란한 질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예, 하늘로부터다 이렇게 말하면 어째 믿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할 것이고 땅에서부터다 말하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제로 알므로 돌로 칠 수도 있고 밀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대답을 못하는 그들에게 나도 너에게 대답지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비유를 들어서 두 아들의 비유를 하시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악한 농부의 비유를 하시고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혼인잔치에 청함받는 자들에 대한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들에게. 악한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악한 농부들은 누구냐면은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리고 집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들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종들은 누굴까요? 선지자들.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였다. 자기들에게 행하신 말씀인 줄 알고 예수님을 잡고자 하였나? 백성들을 두려워함으로 잡을 수가 없었더라.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앞에 이 두 비유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그들 백성의 장로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꼬집어서 말씀하셨다면 오늘 마지막 비유는 모든 사람에게 천국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천국 비유라는 말이 써 있어요. 그 앞에 두 비유는 천국 비유라는 말이 없었죠. 근데 오늘 22장 1절에는 우리 주님께서 어떤 비유를 말씀하셨다? 천국 비유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또 백성의 장로들을 지칭하는 것 맞아요. 거기에 대한 내용 맞아요.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모두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비유는 바로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으니 천국은 마치라고 하는 단어는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은 마치 비유가 되게 많이 나왔죠. 거기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 지상 천국을 말한다면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천국은 마치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 도래할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마지막 때 도래할 어떤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심판 후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다. 그럼 천국은 마치에서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천국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자,

천국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상 천국 교회가 있고 또 심령 천국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 네 마음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천국은 천국 본점, 하나님 나라는, 그리고 교회는 천국 지점, 우리의 마음은 천국 체인점. 세 가지로 이렇게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천국은 어떤 천국? 하나님 나라 천국. 하늘에 있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천국은 누가 들어가느냐? 이것을 우리가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자기 이름을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으니, 그래서 우리가 천년 혼인잔치에 꼭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 구원에 관한 비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비유? 영혼 구원에. 자, 그래서 오늘 본 비유는 앞에 두 비유를 포함한 또 모든 자에게 주시는 비유이다. 핵심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임금이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풀고 초대했어요, 사람들을. 그런데 먼저 초대받은 자들은 각자의 일, 밭을 가야 되고 사업을 해야 되고 또 장가 들어야 되고 뭐 그런 거 나오죠. 그죠? 논도 사야 되고 뭐 그래가지고 어떤 이유로든 뭐예요? 거절을 합니다.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거절을 한 것뿐만 아니라 일부 종들을 해치기도 하고 또 뭐 죽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임금이 노하여서 심판을 행한 뒤 초청을 거리의 사람들에게까지 넓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원래 복음은 이방인의 복음이 아니라 유대인의 복음이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 복음이 어디로 넓어져요? 그래서 구약은 누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무서우신 하나님. 그죠? 신약은 어떤 하나님? 온 인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인류가 구원을 받는. 그래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도 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것을 가리켜서 돌감람나무가 창감람나무에 덧붙임을 받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감람나무까지도 찍어버리는데 돌감람나무인 너희는 가냥 두겠느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뭐를 이루어야 된다? 구원. 여러분 구원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절대 구원받기 쉽지 않아요.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길거리나 내거리나 길가나 아무데로 가서 닥치는 대로 가서 내 집을 채워라. 다 채우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다 데리고 자 잔치에 초대에 들어갑니다. 세 번째로는 그러면 잔치에 들어왔으나 예복 입지 않는 자들이 있었어요. 뭘 입지 않는 자들? 예복 입지 않는 사람들을 발견했는데 그 발견한 사람들을 그 주인이 노해가지고 임금이 노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수족을? 그냥 던져도 지옥인데 어떻게 해요? 손발을 묶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바깥 어두운 데다 내어 쫓아서. 그럼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청함 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청함 받았다는 거. 청함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 받은 자가 없다. 적다라는. 청함은 받았다는 거죠. 우리 주님의 청함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 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의 청함은 모든 사람이 주 앞에 오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셔라. 할렐루야. 그러나 청함 받은 사람한테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 이 말씀은 다 교회 온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은 아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보장은 없다. 그렇죠?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비유에서 임금과 아들의 잔치는 하나님 나라의 초청을 거부하는 태도와 그리고 세속적 집착을 드러내는 그들이 주님을 거부하는 것은 바빠. 여러분도 오늘 바쁘죠? 저도 되게 바빴어요. 엄청 바빴어요. 바빠도 그죠? 예?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 줄로 믿습니다. 예, 물론 바쁘죠. 다 바쁜 거 알아요. 그래서 바쁜 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떤 이유에서도 올해는 바쁘다고 그래서 핑계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날에 핑계대면은 우리 주님께서 다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 것 같아요.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그날에 신랑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문이 활짝 열렸을 때, 우리 주님께 초대했을 때 하나님께 들어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혼인잔치에 초대하신다. 그렇죠? 예?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혼인잔치에 초대하신다. 언제나 문이 열려져 있다라는 거죠. 그때에 우리는 지체 말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일, 내일은 없습니다.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늦습니다. 오늘 결단해야 돼요. 빨리 예수님 왔으면 좋겠어요. 결단하지 않은 사람들 혼나라고. 우리 여러분 결단해야 돼요. 아니, 말씀을 전하다가 막 그럴 때가 있어요. 막 속에서 울분이 떠올라. 아, 지금은 여러분이 비웃고 있을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땅을 치고 한탄할 날이 올 거라고. 주님 오시는 날. 아니, 나 혼자 속으로 그렇게 열받을 때가 있어. 나 혼자 속으로. 그죠? 너무 답답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데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좀 늦게 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죠? 우리 비유를 통해서 봤잖아요. 예? 주인이 늦게 오니까 다 졸고 잤어요.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오랜 후에 예수께서 오셨다고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오랜 후에 주인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조금 더 오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오십니다. 오래 늦게 오시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베드로 후서 3장 1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어떠디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사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날이 도적같이 오리. 베드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아라. 우리가 주님의 약속이 더디다고 늦게 온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우리는 항상 변함없이 믿음 생활 잘하고 신앙 생활 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업차, 장가 참 중요하죠. 논을 샀으니, 소를 샀으니 참 중요할 겁니다. 그러나 지혜롭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초청에 응한 사람만이 잔치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 초청에 응한 사람만이.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부르고 있어요. 부르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온 거죠.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부를 때에 지체 말고 여러분 이 시간에 응하고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불러요. 이 말씀이 네 말씀이야. 이 말씀은 네 말씀이야. 그런데 가리고 아니야 아니야 이거 내 말씀 아니야. 오늘도 목사님은 나를 까고 있어. 오늘도 목사님은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 이건 내 말씀 아닌 것 같아. 골라 먹고 골라 듣고 말씀을 거부하는 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그대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잔치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피곤한 것이 싹 사라져. 그럼 여러분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아무리 힘들어도 말씀을 들을 때 모든 것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는 초청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은 진멸당한다라는 거예요. 초청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은 뭐를 당한다? 진멸당한다.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2장 7절 말씀. 자, 시작.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시작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다? 끝이 있다. 그죠? 여러분도 태어났잖아요. 죽을 것 같아요? 안 죽을 것 같아요? 안 죽을 것 같아요? 언젠가 끝이 나오겠죠? 그죠?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다? 끝이 있다. 이 세상도 끝이 있다. 마찬가지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실종을 응하지 않는 자들은 진멸을 당하는데 그들은 육신의 재물만 추구하고 복음을 업신여기며 조롱하는 자들입니다. 지금 되게 많죠? 먹고 사는 문제. 오직 그거에 집중하고 있어. 마지막 때에 질병이 있는 거, 마지막 때에 문제가 있는 거, 복입니다. 절대 저주 아닙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는 과정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까닭없이 때리지는 않으십니다. 여러분, 맞아야 효자된다고. 부모가 잘못도 안 했는데 자녀를 때리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듯이 우리 주님도 그냥 때리지는 않으시죠. 더 잘 되라고. 그래서 고난은 과거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내일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일 나를 위하여 오늘 고난이라는 것을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합당치 않는 자들은 이와 같이 멸망을 당한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는 초청에 응하였어도 예복 입지 않은 자. 예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자, 11절 말씀.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르러. 여러분 바깥 어두운 데는 뭐라고 그랬어요? 많이 나오죠? 지옥이에요, 지옥. 알았죠? 안은 뭐예요? 천국이에요. 밖은 지옥이에요. 우리가 주 안에 있길 바랍니다. 주 밖에 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밖은 어두운 곳이에요. 슬피 울며 이를 갈아요. 안은 햇빛보다 더 밝은 주님 품이에요. 우리는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복은 뭐를 의미할까요? 예복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예복은 뭘까요? 예복은 옷을 말하는데 그리스도 옷을 말해요. 그리스도의 옷, 예수의 옷, 예수의 피 묻은 옷, 예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데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누구로 옷 입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세례는 뭐를 말할까요? 세례.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세례는 뭐를 말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밥티스마라고 하는 세례의 뜻은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씻는다. 첫째는 뭐 한다? 씻는다. 세례는 첫째 뭐 한다? 씻는다. 죄를 씻는다. 두 번째로는 잠긴다. 죽는다. 이런 뜻이에요. 잠긴다. 물 속에 깊이 빠져서 죽어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죽는다. 잠긴다. 내가 주로 함께 죽고.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연합한다. 연합한다. 그죠? 로마서 6장 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에도 합하여 연합한 자가 되리라. 한마디로 말해서 다시 사는 거죠. 연합하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누구 함께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래서 푹 잠겨서 나는 죽고 다시 올라와서 나는 사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인생. 그런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바로 세례예요. 세례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받으니라. 그런데 세례를 갖다가 그냥 받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세례는 홍해를 말해요. 홍해. 홍해는 붉은 피. 북다. 그래서 홍해예요. 홍해의 뜻이 뭐라고요? 붉은 바다예요.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홍해를 통과해요. 교회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광야 교회는 뭐를 통과해야 돼요?

0: 애국군대는 홍해를 건널 수가 없어. 귀신들은 홍해를 건널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가 홍해를 건너지 않고 교회는 다녀. 아무 소용도 없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읍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읍시다. 예수와 함께 죽읍시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삽시다. 그것이 바로 오늘 예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복을 입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예복의 의미가 또 한 가지 있죠. 우리 계시록 19장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옳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할렐루야. 여기 세마포 에봇이 예복을 의미하는데 이 세마포 예복은 세마포 옷은 뭘 의미할까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옳은 행실. 이 말이 참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누구의 몸?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누구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뭐하노라? 채우노라.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받기만 하려고 그러고 누리기만 하려고 그러고 구원 받았다고 그냥 그건 아니에요. 예복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합당하게 우리가 변화되는 그래서 회개하고 순종하는 삶을 말한다. 뭐하는 삶? 회개하고 순종하는 삶.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는 말은 바로 믿음으로 변화된 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행실을 중요하게 생각하신 게 아니라 믿음으로 모한 자들 변화된 자들을 의미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자기 옷을 입고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옷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떤 자기의 노력과 공로로 갈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준비 놓으신 옷을 입고 또 그에게 감사하면서 헌신하면서 봉사하면서 주님 사랑하면서 들어가는 곳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왕의 혼인잔치의 청함은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또 그의 택함 받은 자는 각자의 의무가 주어진다. 그래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 당임이 아닙니다. 자기의 책임을 다할 때 자유가 주어진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도 우리 자유자로서 또 우리가 행할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광주 광산구 수안동에 위치한 광주 세임교회 김재웅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962-222번 광주 세임교회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말씀으로 여는 아침. 오늘 이 시간은 광주 광산구 소촌로에 위치한 송정중앙교회 김정렬 목사님께서 이사야 37장 30절에서 38절의 본문으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제목의 말씀